작품들은 8월 11일 인사동 KCDF 갤러리에 전시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흑한줌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듯 장애인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뉴스의 여름 안에서.

0: 간의 갈등이 담겼습니다. 노이즈의 독특한 지점은 청각장애가 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의 이야기를 펼쳐낸다는 것인데요. 이런 신선한 설정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에 초청돼 개봉 전부터 여러 해외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1: 예,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 공포 영화군요. 줄거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0: 주인공 주영은 동생 주희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살던 아파트로 향합니다. 주희는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범인을 잡겠다며 집 밖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각장애인인 주영은 주희가 남긴 휴대폰 속에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그동안 어떤 소음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해 주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은 휴대폰 음성 인식 기능과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그 녹음 속의 소리들을 확인하는데요. 때마침 아래층 남자가 찾아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며 주영을 위협합니다. 아파트 소음으로 고통받는 게 주희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주영은 동생의 남자친구와 함께 동생 주희와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섭니다.
1: 이웃들 간의 직접적인 마찰도 영화에서 다루는 건가요?
0: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처럼 주영이가 이웃과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그려지긴 하는데요.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인 마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거나 나는 아랫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알고 있다와 같이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황이 자아내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다거나 조용히 좀 해달라는 출처 모를 쪽지가 우리 집 대문에 가득 붙어있는 이제 그런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또 소음을 자아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후반부에 긴장감 있게 연출됩니다.
1: 예,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공감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감독은 어떻게 이런 주제를 공포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0: 네, 이 노이즈를 연출한 김수진 감독은 단편 선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고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굉장히 주목받은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영화 제작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영화 현장에서 연출팀이나 동시녹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영화의 동시녹음팀은 배우의 대사를 포함해서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향을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동시녹음 일을 하면서 사운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2017년 한 공원에서 녹음 일을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속삭이듯 김수진 감독의 귀에 가깝게 들린 순간이 있었는데 눈앞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신만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동시녹음을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다른 주파수 소리가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느낀 그 이상한 감각을 영화를 통해서 좀 풀어내고 싶었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청각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어떻게 위기를 탈출해 나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아무래도 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노이즈에서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인공 주영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생긴 캐릭터인데요. 보청기를 끼면 미약하게나마 소리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꼈을 때 일부는 자신의 귀로 직접 인식을 하고요. 자신이 들을 수 없는 소리는 휴대폰 음성 인식 앱을 활용을 합니다. 김수진 감독이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다 청각장애를 지닌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택시 기사님이 휴대폰 음성 인식 앱을 활용하는 걸 봤고 패드에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전부 입력되는 걸 보고 무척 인상적이어서 영화에 이 장비를 활용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1: 예. 주영은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또 들리지 않는 소리를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할 때

0: 전부 차이를 두고 연기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주영은 술꾼 도시 여자들, 감자 연구소 등에 출연한 이선빈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원래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다룬다는 이 노이즈의 설정이 흥미로워서 작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청각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통해 또 청각의 공포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연기해야 설득력이 있을지 감독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표현의 한계가 있을 텐데 실제로 보청기를 껴보니 이를 착용했을 때의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느껴졌고 그 감각을 상상하면서 긴장감과 공포의 농도를 잘 조절해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0: 예, 어떤 장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1: 네,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영이 동생의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듣는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게 되는 동시에 주영이 녹음 파일을 듣던 와중 갑자기 어떤 여자가 주영 귀에 가까이 대고 들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연출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이 장면을 보다가 주영이랑 똑같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면의 시작으로 그 뒤로 청각을 활용해 긴장감을 자아내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공포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0: 예,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호러 영화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노이즈는 언제 보면 좋을까요?
1: 네, 신선한 호러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단순히 귀신이 등장해 놀래키는 것을 넘어서 출처물을 이상한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공포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를 지닌 주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들 사이에서 동생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도 흥미롭게 그려지고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노이즈가 15세 이상 관람가이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수위를 지켜가면서 관객들을 놀래킨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둬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은 김수진 감독의 영화 노이즈 만나봤습니다.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장미 여관의 봉숙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중학생 쌍둥이 형제의 따뜻한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용돈을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쌍둥이 형제 중 유도일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먼저 청취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유도일입니다.
1: 예,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유도일 학생. 충북 충주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쌍둥이 형제라고 들었는데 유도일 군이 그러면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2: 네, 저는 형이고 제 쌍둥이 동생은 똑같이 탄금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유도균입니다.
1: 그렇군요. 중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 네.
1: 좋아하는 과목이나 즐겨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2: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요즘 야구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 야구에 푹 빠져 있으면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건가요?
2: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다 좋아해요.
1: 야구를 직접 하기도 해요?
2: 가끔씩 그냥 친구들 조금 모아서. 네.
1: 그러면 던지는 걸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자 이렇게 치는 걸 잘하는 건가요?
2: 던지는 건 잘 못해요.
1: 그럼 타자를 좀 잘하는 편인가요?
2: 잘하지는 않고 그냥 좋아합니다.
1: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뭐 프로야구 팬 뭐 좋아하는 팀도 있을까요?
2: 네, 저는 한화이글스의 팬입니다.
1: 요즘 그러면 한화이글스 야구를 보면서 예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건가요?
2: 네네.
1: 그렇군요. 아, 최근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충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어린 학생인데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2: 네, 작년 6월쯤 부모님과 온 가족이 대리어프리 운동회를 했는데
1: 예.
2: 저는 눈이 불편한 형의 눈이 되어서 달리기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네, 제 마음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느끼는 와중에 동생 도균이가 기부를 하자고 의견을 내서

0: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몸이 불편한 형 누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기부를 하자고 의견을 낸 건 동생 유도균 학생이었나요?
0: 네.
1: 처음에 그럼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0: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한데 기특하고 원래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고 네.
1: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동생인데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1분 차이라고 들었는데?
0: 맞아요.
1: 그렇군요.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에 주변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0: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1: 아직 몰라요?
0: 네. 신문 기사 나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빛내줘서 고맙다고 칭찬해주셨어요.
1: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유도일구는 기분이 어땠어요?
0: 일단 좋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 이제 학교를 대표로 이제 기부를 하니까 이제 좀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중학생이 모으기에는 정말 큰 돈인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가요?
0: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 아시는 분이 인사 잘한다고 용돈도 자주 주시고 부모님 심부름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용돈이 많아서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부를 했습니다.
1: 예. 근데 학생 때 용돈이 생기면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요.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기도 할 테고. 그리고 용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도일구는 어떻게 용돈을 그렇게 꾸준히 모을 수 있었을까요?
0: 네. 저는 근데 용돈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쓸 용돈은 이제 제가 가지고 조금 남은 용돈은 이제 엄마한테 보관해 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주변에서 뭐 좋은 일 한다고 용돈을 좀 더 챙겨주던가요?
0: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계속 챙겨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동생 얘기를 듣고 기부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을 때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0: 잘 생각했다고 이제 응원해 주셨고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1: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한 충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베리어프리 운동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의 이제 공 던지기나 아니면 달리기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1: 불편한 시각장애인 형을 도와줄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
0: 일단은 저보다 그분이 더 힘들 거니까 제가 힘든 마음이 들면은 그분한테 예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힘든 모습을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 도와주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1: 그렇군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다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드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편하게 숟가락 젓가락 들고 하던 일이 그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슬펐어요.
1: 예.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중증장애인 자립홈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받게 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0: 큰 돈은 아니지만 내 기부금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도움이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파이팅!
1: 그 마음이 꼭 전해질 거고요. 도일구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하면서 뭐 새롭게 느끼거나 배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0: 일단 누군가에게 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뿌듯하고 작은 도움이 이제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1: 예. 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길려주시죠.
0: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요. 2026년 연말 동생과 같이 지역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동생 도빈

0: 다녀와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쌍둥이 형제 유도일 군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도일 군이 바라는 선생님의 꿈 꼭 이루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유도일 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민지가 부릅니다. 오빠 달려.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정신의학자이자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며 위대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겪는 충동적 행동은 대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각 없이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바로 주먹이 나가거나 욕설을 뱉는 것은 자극의 노예로 사는 것이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단 몇 초라도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되어요. 오늘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허용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예, 한마디로 자극에 따른 자동화된 반응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춤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해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힘에는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윌터 미셸 박사의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진은 4살배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줄게 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눈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라는 강력한 자극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의도적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아예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고 어떤 아이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코를 막거나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며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어요. 이처럼 자극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의 공간을 창조해낸 아이들은 훗날 청소년기에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고 충동 조절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압도적으로 우수했음이 증명되었어요. 과거 스키너를 필두로 한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그저 자극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로 보기도 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졌으며 아무리 강한 유혹이나 악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선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주체인 것이에요.
0: 예,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1: 네, 인지행동치료의 개척자인 엘버트 앨리스의 ABC 모델은 이 선택의 공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대개 사람들은 선행사건 A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곧바로 정서와 행동의 결과 C라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해석인 B라는 결정적인 공간이 존재해요.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내가 발전하길 바래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최종 행동은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 외부의 자극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B라는 생각의 공간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며 나의 책임이지요.
0: 예, 유혹이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1: 네, 줄리안 로터의 통제 소재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자극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경우예요. 반면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을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알버트 반두라 역시 인간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주체적 조절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내가 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신념과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행이나 중독의 유혹 앞에서 강력한 거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내는 회복 탄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요.
0: 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유독 힘들어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뇌의 신경학적 연합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신체 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혼자서 다 써버리는 엄청난 에너지 하마 같은 장기예요. 그러다 보니 뇌는 늘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모드를 켜고 자주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탄탄한 전용 길을 닦아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역시 신경학적으로 보면 과거에 강렬했던 자극과 공포 반응이 뇌 속에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뇌의 신경망에 고속도로처럼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 현재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유사 자극만 주어져도 뇌는 마치 과거의 그 끔찍한 재난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얼어붙거나 과도하게 놀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자동적 반응의 무한 반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성을 관장하는 뇌를 거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같은 자동적 사고와 욱하는 자동적 행동의 톨게이트로 빛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죠. 결국 트라우마 속에 산다는 것은 과거라는 오랜 자극의 사슬에 묶여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주체적인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해요.
0: 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감정이 격하게 폭발하는 순간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도체 하이제킹, 즉 감정 뇌의 납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뇌 속에는 공포나 분노 같은 원초적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감정 사령탑이 있어요. 이것은 위기 상황이 오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온몸에 비상 사이렌을 울려버리지요. 순간적으로 감정 뇌가 이성 뇌를 납치해서 통제권을 꽉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어요. 이렇게 감정뇌가 폭주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이성뇌가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을 통한 신체 통제예요. 네, 분노나 충동이 치밀어 오를 때 딱 3초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치솟던 심박수가 뚝 떨어져요. 생리심리학적으로 이 3초의 호흡이 바로 감정 뇌의 인질로 잡혀있던 내 이성을 구출하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되어요.
0: 예, 그렇다면 이런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그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을 비롯한 현대 상담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각하는 힘을 뜻해요. 욱하는 순간에 아, 내 심장이 지금 빨리 뛰는구나.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하고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바로 그 찰나에 놀랍게도 단단했던 자동화 고속도로에 균열이 생기며 뇌의 폭주가 일시 정지되지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욱하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조종 키를 남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주체성은 내 행동의 원인을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반응은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 역시 내가 책임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적 통제력에서 나오지요. 자극이 올 때 알아차림을 통해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품격 있는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 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산책이라는 이름의 장애 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예,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 지원 사업 이름이 산책. 의미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2: 네. 미래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은 외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유모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이동과 돌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이게 그 혼자 걷거나 스스로 앉아있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집 밖으로 잠깐 나가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0: 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애 아동의 어머니의 간절한 제안에서 시작된 변화다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하랑이 어머니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국내 유모차 업체 와이업이라는 회사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서 뭐 차양막 없는 장애 아동 유모차 불편하다, 또 의료용품 담을 수 있는 넓은 바구니가 필요하다, 누운 자세에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유모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했고 그 내용을 반영한 장애아동 맞춤형 유모차를 이번에 지원해드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통해서 가족과 아동이 함께 외출하고 이름 그대로 일상적인 산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처럼 정말 따뜻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지원받은 그 유모차를 타고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장애 아동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산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떤 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0: 네. 일단 전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아동 5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의 키가 115cm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25kg 이하여야 합니다. 또 유모차에 인공호흡기나 산소통 같은 의료기기를 함께 실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의료기기를 합친 전체 무게가 최대 40kg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모차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또 이동이나 외출을 위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유모차가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이라면 말씀드린 공고의 세부 기준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보조기구로 사용되는 유모차는 일반 유모차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좀 다르게 설계돼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제품은 중증 장애 아동의 신체적 특성이나 또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제작이 된 맞춤형 유모차입니다. 일반 유모차하고 좀 다르게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풀플랫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 유지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은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실제로 95도에서 175도까지 시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도, 130도, 150도, 175도 이렇게 이제 시트의 각도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175도 정도가 되면 우리가 180도가 이렇게 그냥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로도 편안하게 탑승해서 아동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특수한 휠체어입니다. 그리고 또 확장 와이드 시트라고 해서요. 기존 시트들하고 대비하면은 면적 자체가 150% 정도까지 더 큰 편이어서 근긴장이 있거나 체위 변형이 필요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포기한 다른 유모차용 휠체어보다 10cm 정도가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1: 예, 유모차 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0: 네, 이 사업도 신청 기간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서 7월 10일 금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 공고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내용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신청하실 때 장애 아동의 장애 상태와 또 신체 상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외출과 이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사실에 맞게 이 신청서 내용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신장이나 체중, 또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체 몸무게가 지원사업 제품의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0: 네, 제출된 신청서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동이 실제로 맞춤형 유모차를 필요로 하는지 또 지원되는 유모차의 규격이나 아동의 신체 조건이 적합한지, 유모차 지원을 통해서 이동과 외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걸로 보이고요.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초에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500가구에 8월 중으로 유모차가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또 9월에는 서울 지역의 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유모차 전달

0: 장례식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책 행사도 실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외출이 쉽지 않았던 장애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좀 됩니다.
1: 예, 사업을 신청하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0: 네, 매번 제가 이제 지원 사업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지원 품목이 뭐 기능이 좋다 아니면 비싼 걸 무료로 준다 이런 설명만 보고 신청을 하신다거나 혹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현재 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해당 보조기구가 이동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아동을 돕고 있는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먼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신청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접속이나 서류 제출 같은 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하기 전에 서류의 발급일이나 또 누락 여부, 또 신청 조건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산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보조기구 하나가 장애아동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되고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이 되는 장애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신청기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수의 해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김용구의 세상 보기.
1: 음악으로 꿈을 펼치고 싶은 시각장애 음악인이라면 이 행사 기다렸을 텐데요. 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2026 D&LU 뮤직 아카데미에서요.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D&LU 뮤직 아카데미는 맞춤형 심화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음악인들의 음악적 선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교육뿐 아니라 전국의 시각장애 음악인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죠. 오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추계예술대학교와 한빈맹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관현악, 타악, 성악, 피아노이고 공연과 특강, 식사, 기념품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음악 관련 강의는 물론 스피치 특강, 신체 워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신청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지만 분야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70-4457-781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있는 시각장애 음악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원경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2: 그것은 마치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의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의 중심지인데 특히 발트해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기하 얼굴들의 노래 듣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

0: 어떤 방식으로 고르세요?
1: 저는 전날 이제 주로 골라놓는 편인데요.
0: 네.
1: 다음 날 제 일정을 보고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체장 모임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골라놓을 때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으면
0: 네.
1: 이제 재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보죠. 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0: 생성형 줘요. AI에게 물어보는군요.
1: 그럼요. 물론이죠. 네. 아,
0: 그렇게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다현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저는 50대 후반이고 경로당 안마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조원들 중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내던 A와 B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우리 조원들은 위로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사연은 아름답게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얼마 뒤 A와 B가 격하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외 다른 회원들도 위로금을 보냈는데 당시 B가 대표로 거뒀고 여러 사람이 병문안을 가는 게 어려워서 B 혼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을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A가 태어난 뒤에 우연히 밝혀진 겁니다. B는 틀림없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A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B는 현찰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젠 시간도 오래 지나 그게 사실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쉽게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일로 조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폐가 갈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저는 두 사람과 특히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모두를 잃게 될 것만 같아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둘 사이를 중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지인들이 모은 위로금을 다른 한 명이 전달했다고요. 하지만 입원했던 사람은 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연을 주신 분은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고 곤란하면서도 마음 아픈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 그리고 지금 두 분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또 이렇게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분께서는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듣기에도 난감해요. 이거 누구 네, 그렇죠.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은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쪽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내색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난감해하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또 섣불리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0: 네. 오히려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마음이 유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동료들 간에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요. 네. 지금 그 문제 당사자인 두 분과 그 모두 가까운 사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두 분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0: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당장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두 분을 각각 만나시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 네.
0: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터놓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분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0: 그렇죠.
1: 우선 들어주는 게 네네. 중요하군요.
0: 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이나 이런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매만져주는 것만으로도
1: 네.
0: 충분히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섣불리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니 저 B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한단 말이죠.
0: 네네.
1: 네, 그거보다는
0: 네네.
1: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고 네, 한번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참 않은 일이죠.
0: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신뢰가 깨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1: 네.
0: 오히려 신뢰가 좀 깨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자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될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지금.
0: 네네.
1: 아니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A가 B에게 왜 전달이 안 됐니? 라고 얘기했을 때 B가 어머 깜빡했어 라든지
0: 네, 그렇죠.
1: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0: 네.
1: 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0: 서로의 그 입장이 정말 팽팽한 거죠. 한쪽은 분명히 전달을 했다. 한쪽은 분명히 못 받았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다툼 문제보다도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작은 갈등 또 그런 감정에 또 해소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확대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공동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개인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또 거기에
1: 네.
0: 또 다 합해져가지고
1: 네.
0: 네,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냥 A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거기에서 끝을 내고 B가 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네 입장이 그랬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고 끝을 내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서 A가 이랬대 B가 이랬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네.
1: 이런 부분은
0: 네네네.
1: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0: 그렇죠.
1: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거든요.
1: 네.
0: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우리가 근거가 지금 없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 자체가
1: 네.
0: 오히려 지금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1: 아.
0: 네, 그 부분을 삼가하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섣불리 화해시킨다고 나서기보다는
0: 그렇죠. 네.
1: 좀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라고 봅니다.
1: 네.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이분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도 두 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사연자분은.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0: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바로 이 부분도 이분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1: 네.
0: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도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깨지지 않는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려는 이러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함께 안마를 하시는 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분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0: 네네.
1: 다시 예전의 분위기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이제 이분 그 지금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마음을
1: 네.
0: 아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까?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옮기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1: 네.
0: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이러한 그 신뢰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조언들도요.
0: 네.
1: 우선은 좀 참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0: 그렇지.
1: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돈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옆에 있는 조언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한 사람은 전달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달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면 전해준 사람들도 이게 마음 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어떤 믿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1: 네.
0: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적는 거에 익숙치 않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사연자분도 나름대로 마음이 지금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상처도 나름 있어요, 지금.
0: 네, 그렇죠.
1: 네,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은 정말 그 두 분의 어떤 두 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약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신뢰가 또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한 분 한 분 어떤 소중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아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1: 네.
0: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1: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1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인권의 노래 같이 듣죠. 걱정 말아요, 그대.

빠른 개선 감사합니다. 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의 AI 요약 내용이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읽을 수 없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AS 센터에 문의했더니 그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AI 요약 내용은 화면 읽기 기능에서 인식되지 않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운영사에서 AI 요약 내용을 다시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개선해서 새로운 형식의 내용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 AS 담당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플랫폼 앱 기술팀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해당 스마트폰과 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책임자는 플랫폼 기술팀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요약 기능을 다시 실행해보니 놀랍게도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혀지지 않던 부분이 다시 읽혀지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됐던 것이 개선된 거였죠. 문제 해결을 알리는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개선에 힘써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미령의 노래 듣습니다. 미운 사랑.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 3국 여행인데 지난 시간부터는 3국 중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지난 시간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도 탈린을 살펴보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 탈린, 발트해의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하리우주라는 그곳에 속해 있는데,
0: 네.
1: 에스토니아의 뭐 여러 분야의 중심지예요. 뭐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 모든 것이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탈린 인구는 40만 명 내외 이렇게 되고요. 한 페리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핀란드 수도 헬싱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0: 네.
1: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토니아어와 뭐 핀란드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고루 공용이 되고 있고요. 1219년경에 덴마크의 정복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레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는 레벨이라고 이름 바뀌었고, 지금의 이제 탈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1918년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하면서 지금의 지명이 됐는데, 지금 정착된 이 탈린이라는 지명, 뜻이 에스토니아어로 하자면 덴마크인의 성,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덴마크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후는 이제 대륙성 기후인데, 뭐 겨울은 춥고 뭐 여름은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더위와 추위에 비하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기후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동지에 이제 해가 떠 있는 기간이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0: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지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하루에 겨우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1: 그렇게 짧을 수가 네. 있나요?
0: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더위 뭐 얘기했는데 가장 더운 달이 7월인데 이때 근데 평균 기온이 뭐 17도, 섭씨한 17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위에 비하면 이건 뭐 명함 정말 못 내미는 그런
1: 더위인가요? 그 시원한
0: 그렇죠. 우리로 치면 아마 뭐 봄 날씨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이제 하지에는 해가 가장 그 긴 시간에 낮에 긴 시간에는 무려 18시간 이상 해가 떠 있다고 합니다.
1: 이야.
0: 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차이, 그 해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 낮의 길이가 굉장히 네. 다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토니아와 뭐 에스토니아에서는 뭐 여러 분야 중심지이고 명실상부한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그 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발달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보 기술, 관광, 운송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에스토니아 전체 그 국내 총 생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탈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여타 국가보다도 얼마나 이제 수도의 이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탈린 자체가 유럽 전체의 어떤 IT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여기에 협동 사이버 방위 우주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IT 기관들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곳에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연간 한 4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린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0: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비율대로라면 서울로만 한 5000만 명이 찾아와야 된다는 건데 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겠고요. 탈린의 구시가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뭐 탈린 동물원, 뭐 공원, 야외박물관 이런 것들의 그 야외 명소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는데 에스토니아 가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탈린에서 이제 매년 열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목록에 등록 등재가 돼 있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 축제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1: 네.
0: 보니까 이 탈린 특히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특히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고유의 어떤 음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불려지고요. 또 노래를 듣고요.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즌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계절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역시 그 딱 맞는 계절에 들어야지 맛이 나죠. 그래서 여름 노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화 그리스라고 있었죠. 예전에 디스코 전성기의 7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세러데이 나이 피버라는 영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뭐 쌍득을 이뤘던 그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출연했었죠. 올리비아 뉴튼 존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당시 올리비아 뉴튼 존이 30살 남짓 이렇게 됐는데 역할은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었어요.
1: 호호.
0: 네. 근데 출연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그 노안인데 다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곡 거기에 나왔던 Summer Nights라는 곡인데 존 트러볼터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를 하고 출연진들이 또 코러스를 맡았습니다. 흥겨운 노래 네, 준비해봤습니다.
1: 같이 들어보죠.

0: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아까 이 탈린이 어떤 그 사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의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마을의 모습 이런 걸 형태를 갖춘 거는 덴마크인들에 의해서 1219년에 정복이 되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여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5천여 년 전부터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곳에
0: 그러네요.
1: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0: 예.
1: 이곳에서 기원전 3천년 정도 시기에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시가지 약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돼 있고
0: 네.
1: 거기에 더불어서 또 첨단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0: 상당히 네. 인상적이에요.
1: 그렇습니다. 과거와 예. 현재가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이고요. 이곳이 이제 톰페아 구시가지 구시가지 남쪽에 세 이렇게 그 세 개 부분으로 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톰페아라는 곳은 일명 이제 성당 언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곳이 이를테면 이제 권력의 중심부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처음에 이제 덴마크인 그 지배를 했던 덴마크인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사단 거기서 이제 장군들이 주로 살았던
0: 네.
1: 그 집권층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스웨덴, 러시아를 이렇게 계속 그 점령자들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핵심 지도층들이 이곳에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877년까지는 거의 이제 별개의 도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거주지였고 현재도 이곳에는 이제 의회, 정부, 대사관 이런 그 핵심 기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0: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럴까요?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1: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교통이 편했다든지 아니면 환경도 물론 좋았었을 거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었겠죠.
0: 네.
1: 구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은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예전 그 한자 동맹의 도시. 그래서 상업 위주로 발달됐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남쪽은 에스토니아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에스토니아 마을이고요.
0: 네.
1: 그래서 19세 중반에는 에스토니아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토착 발트의 독일인들을 대체해서 그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곳에 거주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뭐 제1차 세계대전 그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린은 물론 피해를 입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하게 도시 전체가 파괴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0: 네.
1: 유럽에서도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후반기에는 뭐 구소련 공군들이 이곳을 폭격을 하기도 했고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폐허가 된
0: 네.
1: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금도 많은 찾아볼 만한 곳들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0: 개발 바람에 휩쓸리지만 않았다면
1: 네.
0: 상당히 많이 유적들이
1: 그렇죠.
0: 있겠군요.
1: 예. 그래서 그 예전 그 구시가지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아까 가요 페스티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탈린 야간 영화제라는 게 또 1997년부터 올해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제죠. 이게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영화제는 국제 영화 제작자 협회라는 곳에 인정하는 북유럽과 발트 지역에서 유일한 그런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맞춰 가면은 여러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수도 탈린에 대해서 뭐 간략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이제 구시가지고요. 예쁜 자갈길이 있고 또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곳을 관광객들은 작은 프라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 그 구시가지 모습. 또 다른 탈린의 관광지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이제 마지막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아바의 노래를 골라봤는데 그 여름의 도시에는 여러 가지 그 풍경들이 존재를 하죠. 굉장히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그 도시의 여름은 굉장히 막 뜨겁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그냥 무더위에 가득 찬 그런 곳이지만 이게 또 도시의 풍경은 밤이 되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트라이프가 굉장히 발달되는 것이 도시인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특히 이제 청춘 남녀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 풍경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ummer Night City라는 곡이고 뭐 아바의 노래인데 이 아바라는 밴드는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밴드. 지금까지도 활동 활발하게 하죠. 해체를 겪었다가 뭐 다시 재결성되고 했지만 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노래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0: 네.
1: 그런 도시 밤풍경을 노래한 곡 답게 굉장히 흥겨운 템포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함께 듣고요.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아바의 Summer Night Cit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1장. 타인의 마음. 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2. 맥락과 용기의 차이. 맥락의 차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서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안다고 해서 상대가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이상적인 상담사처럼 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신입사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현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가 현재 상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 나름의 이유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 있다.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안 보여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른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신 보고서에 넣지 않기를 바랐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사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0: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 수집으로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것은 단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
1: 어? KBS 오디오북.
2: 뭐?
1: KBS 오디오북!
0: "용기의 차이". 내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한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를까?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였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관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넘어갈 때 그 상상은 사회의 선입관으로 뿌리내린다.

대통령과 부모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보가 더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고 그럴수록 선입관의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청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꼭 가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에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도 않는 듯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난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를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자주 틀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의를 뼈대로 수십 년의 연구와 진료 경험을 접목하여 마음의 탄생과 작동 원리,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의 편견과 오해, 망상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서울대 의대생이 꼽은 최고의 명강의, 홍순범 교수의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재위 4년째인 1653년 12월 초에 제주 목사 이원진이 임기를 마치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제주에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0: 제주 목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새로운 목사는 또 우리를 새로운 법으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긴장하면서도 전임 목사가 떠나는 것을 또한 슬퍼하였다. 날씨가 추워지자 입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전임 목사는 각자에게 안감이 있는 두루마기 한 벌과 가죽 양말과 신발 한 켤레씩을 지급해 주어서 추위로부터 몸을 돌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또한 그는 난파선에서 회수한 책들과 큰 통에 담긴 기름을 지급해 주어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었다. 송별 만찬에서 그는 말했다.
2: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당장 육지로 데려갈 수 없어서 유감이다. 내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너희들이 한양 도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0: 우리는 목사의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 물론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들과 제주 목사 이원진과의 의사소통은 일찍이 조선으로 귀화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박연, 즉 벨테브레의 통역으로 이루어졌죠. 이후로 박연은 내내 이들 표창민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원진의 후임으로 부임한 제주 목사의 이름이 하멜 표류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역대 제주 목사 임명록에 따르면 소동도라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안도 정주 목사를 지낸 소동도에 대하여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하멜의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0: 새로운 목사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인 식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식사는 약간의 쌀과 소금, 그리고 몇 모금의 물뿐이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아직 길을 떠나지 못한 채 제주도에 머물러 있던 전임 목사에게 이 사실을 하소연하였다. 전임 목사는 새 목사에게 추가적인 반찬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1654년 1월 초에 전임 목사가 무트로 떠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우리는 쌀 대신 밀가루나 수수, 그리고 보리가루 등을 양식으로 받았지만 반찬은 없었다. 그래서 반찬을 구하고 싶으면 지급받은 수수를 주민들에게 내다 팔아야 했으며
1: 이렇듯 새 목사가 부임한 이래로 네덜란드 표창인에 대한 대우가 한층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조종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비변사 등록 효종 4년 12월 1일치 기사를 들춰보겠습니다.
3: 같은데.
4: 조만간 청나라 황제의 직사가 올 것인데 직사를 맞이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는가?
2: 예, 신 호조 판서 이시방이 아뢰옵니다. 당연히 직사의 행차에 대비하여 사신단에 줄 물품들을 각 관청에 미리 알려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옵니다.
4: 청나라 직사 일행이 선호하는 물품은 단연 녹비라고 들었다. 이전에는 녹비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지 않았는가?
2: 예, 전하. 그래서 이번에는 녹비가 설령 시장에서 품절되고 없더라도 각 관청에다 미리 할당량을 배정해서 구해 바치도록 하겠사옵니다.
4: 그리 되면 또 녹비를 바치라는 관리들의 성화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터인데.
1: 여기서 말하는 녹비란 사슴 녹자의 가죽 핏자이므로 본래 발음대로 하면 녹피가 되겠죠. 그러나 사슴 가죽을 의미할 때는 관행적으로 녹비로 일컬어왔습니다. 참고로 전통시대에 녹비는 매우 귀한 물품으로 인식되어서 황제나 국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하사품으로 사용되어 왔죠. 따라서 청나라 직사에게 줄 녹비를 미리 마련하는 일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효종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4: 헌데 제주 목사가 올린 장계를 보아하니 표류해 온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녹비의 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적혀있다. 그 녹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5: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난파산에서 수습한 그들의 녹비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 청나라 직사에게 주는 선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녹비의 대가로 제주에서 조정에 납부할 목화를 저들에게 대신

0: 지급해 준다면 저들이 겨울을 지내는 데 편리할 것이옵니다.
1: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영상의 말대로 하라.
2: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에 녹비가 다량 실려 있었다는 것은 그 시기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사슴 가죽을 중요하게 여겨서 무역 품목으로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나흘 뒤인 12월 5일 승종원 승지 서원리가 상소문을 올립니다.
3: 주상 전하, 제주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녹비를 국가에서 값을 주고 사와서 또 그것을 장차 청나라 칙사를 접대하는 데 쓸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로에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저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의지하여 머무를 곳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정에서 거두어 돌봐주기만을 바라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그들을 보살펴주기는커녕 마치 장사꾼같이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서로 매매하려고 한다면 이어찌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처사가 아니겠사옵니까?
1: 무슨 말인지 알겠노라. 의정부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2: 이렇게 해서 하멜 일행이 가지고 온 녹비를 청나라 칙사의 접대용으로 사용하려던 논의는 중단이 됩니다. 다시 하멜 표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1654년 1월 초라고만 돼 있는데요. 예전에 광해군이 유배돼 있던 집에 36명의 네덜란드 표착인이 수용돼 있었다고 했었죠. 어느 날 1등 항해사를 비롯한 몇몇이 따로 만나서 답답한 처지를 벗어날 방도를 논의합니다. 표류기에 기술된 내용을 대화체로 구성하면 이러합니다.

0: 들어보라고. 작년 8월 16일에 우리가 이 섬으로 표류해 왔으니까 벌써 5달이나 지났는데 이 집안에 갇혀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1: 맞아. 더구나 이 섬을 다스리는 목사가 바뀐 뒤로는 굶어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신임 목사에게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고.
2: 양식을 더 달라, 반찬을 제대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나는 무엇인가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네.
3: 맞네, 맞아. 비록 이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 섬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의 국왕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1: 그렇지.
3: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우리를 구해줄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그렇지 않겠어?
1: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데? 탈출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 말인가? 아이, 그러다 잡히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0: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가만 말해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섬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몇 사람이라도 우선 이 섬을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는 게 어떤가? 다들 어찌 생각하는가?
1: 좋아.
3: 지난번에 허락받고 외출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섬을 드나드는 배들이 많던데 그 배들 중에서 한 척을 훔쳐 타고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 훔쳐.
2: 아, 이보기들, 설사 운 좋게 배를 타고서 이 섬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침반도 무엇도 다 빼앗기고 없지 않은가?
3: 나침반 없어도 방위를 이미 파악해두었어. 어차피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
1: 그렇지.
3: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여기 동남쪽

0: 방향으로 쭉 항해를 하면
1: 그렇지 그렇지
0: 일본이 나올 거야. 일본의 낭가사키에 가면 우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고국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야.
2: 좋아. 낭가사키에만 가면 설령 우리나라 동인도 회사 상단을 못 만나더라도 영국이나 포르투갈 상단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세.
0: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우리 둘 중 한 명이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나갈 배를 물색해 놓으면 나머지 인원도 뒤따라 나가서 그 배를 타는 것이지.
3: 아무 배나 타고 항해를 시작하면 안 되지. 일본에 닿을 때까지 먹을 양식과 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실려있는 배를 선택해야지.
0: 알았네,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이 집을 빠져나가서 타고 달아날 배의 위치와 조수 시각을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1: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고.
0: 경계가 산만하니까 조심해서 나가야 돼.
1: 저쪽 돌담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해.
3: 들키면 안 돼.
1: 조심, 조심.

0: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출을 모색한다면서 어쩐지 매우 즉흥적이고 허술하게 보이죠? 그건 그렇고요. 이들이 제주도에 떠밀려와 있으면서도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면 유럽의 상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기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해상무역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 차이나하고 재팬 사이에 코레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가봤자 뭐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역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재팬에 대해서는 무역에 대한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외구들이 왔던 그 직항로를 타고 마카오에서 뭐 홍콩 들리기도 하고 타이완 들리기도 하고 쭉 나와가지고 바로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죠. 나가사키는 임진왜란 전만 해도 엄청난 국제 항구예요.
0: 그러면 일본과 달리 당시 조선의 해상 활동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조선의 항해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신라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직항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장보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항해술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관선들의 규격이 우리가 파목선이라고 하는 그 배의 양식으로 통일됩니다. 이 배를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바닷길로 간다 그래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안 항해라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항해를 해서만 북경으로 갈 수 있는 식의 항해술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삼면이 바다라고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 우리는 배 타고 나가봤자 차이나 아니면 재팬이에요. 근데 전부 강대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약탈해 온다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명나라가 딱 중원을 통일한 다음부터는 앞으로 사신들은 배로 오지 말고 땅으로 와. 북경으로 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항해 기술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유교적인 그 가치 개념 때문이라고 봐요. 이것은 뭐 이렇게 장사한다거나 무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업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장려하지 않죠.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오히려 섬이나 연안가에 대한 인식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부정적이었어요.
0: 오직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를 해왔기 때문에 기껏해야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연안 항로의 백길 이외에는 해상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른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업 행위를 말업, 즉 말단의 직업으로 천시해온 풍토 역시 해양로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주를 탈출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이들의 탈출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멜 표류기의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0: 우리는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배가 해안에 정박해 있으면 그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담을 넘어서 해안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랬는데
1: 자자, 내가 담을 넘을 테니까 내 엉덩이를 받쳐서 올려주게. 자, 어서 자, 자.
2: 아이고, 큰일 났다.
1: 정말이 뚫겨버렸어.
0: 개가 짖는 바람에 경비병이 눈치를 챘다. 워낙 경계가 삼엄했던 탓에 우리는 제대로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3: 그러나 그들의 탈출 시도는 계속됩니다. 넉 달쯤이 지난 5월 초 항해사를 비롯한 5명의 선원들이 외출 허가를 받은 뒤에 숙소를 나가서는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배를 훔쳐 타고서 제주도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2편 네덜란드 표착인들 제주도 탈출을 시도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세 번째

0: 아이 좀 깨끗이 먹을 수 없어?
1: 한 소리에도 공실은 TV에 시선을 두며 반으로 자른 뻥튀기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TV에서 한 남자가 말을 하자
0: 아주 TV에 들어가라 들어가.
1: 수정은 혀를 차며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찾아 들었다. 소파 사이를 지나 창문을 열자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럽다. 한약방 맞은편 트럭에서 사내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을 내렸다. 수정은 고개를 빼 맞은편에 새로 생긴 2층 한의원을 올려다봤다. 승범 한의원. 글자를 보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공실이 슬리퍼를 끌고 수정의 옆으로 왔다. 뽀글뽀글한 머리를 들이밀며 수정의 시선을 쫓았다. 사내들이 기계 하나를 마주들고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2: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유난 떨기는.
1: 공실이 콧방귀를 끼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수정이 못마땅했다.
2: 에휴, 미련 팔푼이.
1: 수정은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참다 참다 어쩌다 한번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그리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수정은 그걸 거절했다. 수정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실에게 했을

0: 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수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약업사다. 아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남들한테 건강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약 챙기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딱 그 짝이었다. 웃기지도 않아서. 공실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낀 뻥튀기 봉지를 휘적거렸다. 동그란 뻥튀기 하나를 꺼내 반으로 자른 뒤 입에 밀어넣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오래된 소파에 털썩 앉았다. 허공에 부유하던 먼지가 한바탕 날렸다.
1: 서울에서 잘 나가던 한의사라던데. 다행이지. 우화 사람들은 한약방 없어지면 저기 가면 되니까.
0: 어디서 들었는지 공실이 말하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몸을 부단히 움직였다. 그럴 때마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2: 그러든지 말든지.
0: 수정은 그 말을 귓동으로 흘리며 잠시 멈췄던 비질을 이어서 했다. 빗자루가 공실의 발밑을 통과하며 바닥에 떨어진 뻥튀기를 쓸어냈다. 꽃가루와 송진가루가 날려 한약방은 금세 더러워졌다. 그녀는 아침에 하다만 걸레질을 다시 했다. 대야에 물을 담아 걸레를 수시로 빨며 약장이며 선반을 닦아냈다. 한참을 엎드려서 닦았더니 무릎과 허리가 삐걱거렸다. 끙 소리를 내며 대야를 들고 한약방 밖으로 나갔다. 흘깃 보니 공실의 발밑은 다시 뻥튀기로 더러워졌다.
3: 아, 작작 좀 처먹어 이 년아!
1: 아, 언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며!
0: 공실의 소리침이 뒤따랐다.
3: 사람이 힘들게 청소하고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잠시 멈추든가. 끝끝내 처먹어 처먹길. 아이고.
0: 한약방 안에다가 쓴소리를 내뱉으며 수정은 걸레밥물을 도로에다 버렸다. 그때
4: 아차!
0: 앞을 보지도 않고 너무 힘차게 버렸는지 차에서 내리는 승범이 홀딱 뒤집었었다. 화들짝 놀란 수정은 대야를 바닥에 내려놨다.
3: 아유, 이를 어째. 아유, 미안해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 아유.
0: 달려가 목에 두른 수건으로 승범의 젖은 옷을 닦아내자 물을 털어내던 승범이 매몰차게 그 손길을 쳐냈다. 그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다.
4: 아니,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물을 뿌리면 어떡해요?
0: 팔을 들어 젖은 옷에 코를 갖다 대는 승범.
4: 아!
0: 재빨리 코를 뗐다. 당황한 수정이 들고 있는 수건으로 다시 옷을 닦았다.
3: 아니, 물론 걸레를 빨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진 않을 건데.
4: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걸레 빤 구정물을 뿌렸다고요?
0: 승범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수정은 놀라 입을 떡 벌렸다. 승범의 얼굴이 벌개졌다.
4: 지금 앞길에 레드카펫이 깔려도 모자란 판에요? 구정물로 초를 쳤다고요?
0: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소리치는 승범을 수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3: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굴 일인가?
0: 소란스러운 소리에 철물점과 과일가게, 세탁소, 금은방에서 사장들이 나왔다.
5: 아이고, 선생, 무슨 일이야?
0: 그들이 수정의 옆으로 다가왔다. 한의원에서 짐을 정리하던 정미와 태경도 승범의 고성에 달려나왔다. 할머니 뻘로 보이는 수정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승범의 모습에 경악하며 정미가 그 팔을 붙들었다.
6: 원장님, 진정 좀.
0: 입만 벙긋거리던 수정이 그 말에 2층 한의원 간판을 봤다.
3: 오호라, 이 싹퉁바가지가 서울에서 잘 나갔다는 한의사로구나. 뭐 앞길에 레드카펫? 딱 보기에도 인상이 번지르르하고 성질이 이리도 더러우니 한의원 앞날이 환하다.
0: 그녀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손을 승범의 코앞에서 찔러댔다.
3: 아이고! 그깟 구정물 좀 뒤집어 썼다고 너 있는 멱살이라도 잡겠네! 어? 어? 세탁비 주면 될 거 아니야?
0: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세탁소 사장이 수정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하하 웃으면서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2: 고 선생님, 응? 저 옷 진짜 비싼 명품이야. 어? 엄청 비싸.
0: 그 말에 잠깐 안색이 굳어졌지만 수정은 옷깃을 잡은 그 손을 쳐냈다.
3: 아유, 아이, 주면 되잖아. 어?
0: 그리고 승범한테 다시 삿대질했다.

0: 한의원에 돌아온 정민은 가진 짐으로 복잡한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1: 에이씨, 사람 지나다니는데 뭘 뿌리고 말이야. 에이.
0: 정민은 뒤를 따라 들어오며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내던지는 승범을 째려봤다. 반은 젖어 축축한 셔츠를 마저 벗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던 승범이 정미의 시선을 의식했다.
2: 왜요?
3: 정말 미쳤어요? 돈 안 벌고 싶어요? 오자마자 주위 사람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싸워! 그것도 앞집 할머니랑? 인사를 하고 싶긴 해요?
2: 아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걸레 빤물을 끼얹으니까 그 할머니가 잘못한 거잖아.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3: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0: 정미가 빽 소리를 질렀다.
4: 아이고 거기 원장 세상 고약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겠지. 와 신난다. 금방 서울로 돌아가겠네.
0: 태경이 시트를 들고 두 사이를 지나가며 말했다.
3: 어떻게 한의원 개원하기도 전에 일을 그렇게 쳐요? 그렇게 성질 더럽다고 송기윤한테도 졌으면서?
2: 지긴 누가 져요? 내가 때렸구만.
3: 그래서 잘렸잖아.
0: 뺑 내뱉은 정미의 말에 승범이 입을 꾹 다물었다. 정미가 한숨을 쉬며 묶은 머리를 풀었다.
3: 몰라. 아 이럴 거면 우리 왜 데려왔어요? 송기훈 밥만 좀 닮아봐. 앞집 사장님한테 가서 사과해요.
2: 내가 왜요?
3: 그럼 이대로 망할 거야?
0: 승범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막막함에 얼굴을 쓸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0: 2. 수정 한약방. 며칠 뒤 태경은 대기실에 서서 눈을 굴렸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검은색 가조 소파 사이에 서서 고유를 가리는 소리를 찾았다. 묵직한 정막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그는 눈과 몸을 돌렸다.
1: 여기다!
0: 돌돌만 신문지를 허공에 휘두르자 잽싸게 파리가 형광등으로 날아올랐다. 눈이 부시지도 않은지 신문지가 닿지 않는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밑에서 기웃거려 보지만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데스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정미가 그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2: 태경 씨, 심심하면 밖에 나가 전단지 좀 돌려.
0: 태경은 데스크 위에 높다랗게 쌓인 전단지를 돌아봤다.
1: 아휴, 떡 떠올릴 때 이웃 가게 사장님들의 냉대를 잊지 못하겠어요. 아, 트라우마가 크다고요.
2: 에이씨.
0: 정민은 굳게 닫힌 원장실 문을 노려봤다. 그렇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건만 개원하고 며칠이 지난

0: 지금까지 승범은 맞은편 한약방 사장님한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탁비까지 받아냈다. 그 모습에 자신도 혀를 내두르는데 이웃 사장님들은 오죽할까? 어떤 말이 오갔을지 뻔했다. 이렇게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한의원에 환자가 한 명도 없으니.
1: 한 명도 없는 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2: 아주 된통 당해봐야 돼.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0: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자 태경은 데스크에 팔을 기댔다. 그리고 조심스레 정미에게 묻는다.
1: 아니, 나야 월급 잘 쳐준다는 정미 씨 말 믿고 따라왔다지만 정미 씨는 왜 성범 선생님 따라왔어요? 아니, 설마 둘이 그러고 그런 사이?
0: 정말 궁금했다. 그녀가 제안했을 때부터 묻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꼭 참길 여러 번. 지금에서야 묻는 이유는 곧 이 한의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확실한 그녀의 마음도 알고 싶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물었으나 구겨지는 정미의 표정에 아차 싶었다.
2: 아, 태경 씨 말이 심하네. 내가 미쳤어? 뭐 잘못 먹었니? 뭘 어떻게 생각하면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0: 정색하며 퍼붓는 말에 당황한 태경이 진정하라며 두 손을 들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자 태경은 데스크에 쌓인 전단지를 들었다.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1: 저 전단지 돌리고 올게요.
0: 허둥지둥하며 나서려는데 밖에서 문이 열렸다. 문에 달아놓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원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승범이 나왔다. 아닌 것처럼 굴었지만 내심 환자가 오지 않아 조급해졌나 보다. 그가 쟁걸음으로 데스크 앞으로 와 정미 옆에 섰다. 태경도 쪼르르 달려와 그 옆에 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온 중년의 여자를 향해 공손히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3: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한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리로 오실까요?
0: 승범이 활짝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살짝 자기적인 것이 얼마 전에 정미가 손기운을 좀 따라하라고 충고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듯 했다.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우아한 몸

0: 여기가 수정 한약방이 아닌가요?
1: 저희는 승범 한의원입니다.
2: 정미가 정정해졌다. 여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0: 거기가 잘 본다고 해서 멀리서 온 건데 아유 잘못 왔네. 아.
2: 환자의 말에 승범이 손을 내저었다.
3: 이 환자가 뭘 모르네.
4: 아닙니다 환자분. 이래봬도 제가 서울 유명 병원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보면 어디가 아프신지 딱 하고.
0: 미안해요.
2: 환자는 승범의 말을 가차 없이 자르고 붙들 새 없이 황급히 나갔다. 맥 빠진 정미와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태경은 데스크 위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놨다. 승범은 굴욕감에 바닥을 노려봤다.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끝에서 파리가 맴돌았다. 승범은 이를 악물고 창문가로 갔다. 한의원 맞은편,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 빛바랜 간판에 떨어져 나가 선만 남은 글귀, 수정 한약방. 잘못 왔다던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인사를 하며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약방으로 들어갔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환자들.
3: 아, 저 사람들 다 돈인데.
2: 저기만 없다면 다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다. 창문 앞에 선 승범은 질투심에 배가 쑤시는 것 같아 배를 문질렀다. 급기야 한의원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불에 물 뿌리듯 분노가 식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1: 어? 전기 나갔다. 사람 부를까요?
2: 그 마음도 모르고 정미가 핸드폰을 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4: 아, 부르지 마요. 사람 부르는 것도 다 돈이야.
2: 승범은 가운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장사는 공쳤다고 구시렁거리며 연장통을 찾았다.
5: 도와드릴게요.
6: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인생의 후회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때 한 번 더 웃어줄 걸. 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할 걸. 떠나고 싶었던 곳에 그냥 가볼 걸.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등등 마음속 얘기를 좀 더 솔직하게 꺼내볼 걸. 그래요, 생각하면 아쉬움이 커지죠. 다음에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하면서 미뤄뒀던 것들인데요. 생각보다 한 번 떠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7월 들어 처음 맞는 주말인데요. 나를 위해 미뤄뒀던 일,

우린 살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하죠.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솔직한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아,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있죠. 살다 보면 이런 후회 한두 번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7월 되면 해야지, 여름 오면 해봐야지 생각했던 일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말만큼은 미루지 말고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먼 훗날, 아, 그때 하길 잘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추억 하나 오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매주 토요일에는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만남, 팝 주크박스가 찾아갑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주크박스. 추억과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이제 7월에 또 첫 주말이고, 와 정말 이제 뭐 완전히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날씨 네. 기온들도요. 이제 또 휴가철이 또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서 고막에 들이붓는 얼음 가득한 탄산수 같은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프락 해가지고 한번. 근데 고막에다가 아주 그냥 시원한 음악들 콸콸콸콸 제가 한번 쏟아드릴게요.
2: 예.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만 우리가 머리 감다가 예. 귀에 물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뛰어본 적 있고.
1: 아 저는 맨날 들어가요.
2: 물이. 가서 물놀이 하다가 귀에 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냥 한번 부어보자.
1: 음악으로 예. 부어드리겠습니다.
2: 탄산수 얼음 가득한 탄산수를
1: 귀로 시원한 음악들로.
2: 예. 아 진짜 그렇게 한번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또 너무 또 밤에 에어컨 틀다가 주무시다가.
1: 예.
2: 그 얼음 그 뭡니까 더위병 걸릴 수 있으니까
1: 냉방병인지 조심하셔야죠.
2: 또 조심해야 예. 된다는 거.
1: 네.
0: 자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플러. 어떻게 보면 서핑 음악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그죠. 이제 서프락이라는 장르를 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네. 서프락이라는 것이요 이제 60년대 초반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서핑 문화에서 이제 탄생한 당시 이제 청년 음악이에요.
0: 네.
1: 거대한 파도를 타는 듯한 역동적인 리듬과 더불어서 특히 그 전자 기타 그 일렉 기타의 리버브 이펙트를 잔뜩 걸어가지고 찰랑거리고 일렁이는 물결 소리를 어떤 청각적으로 재현해낸 사운드가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서프락은 처음에 가사가 없는 연주 음악으로 좀 이렇게 많이

0: 캘리포니아 해변은
1: 서해죠. 예, 서부.
0: 서해고. 예. 우리는 그래도 서해 바다보다는 동해 바다를 더 시원하게 느끼는데
1: 네.
0: 아무튼 동해가 됐건 남해가 됐건 서해가 됐건 지금 바다가 보이는 모래 위에 살짝 앉아서 이런 음악을 듣는다 상상을 해보면 더 시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옆에 이제 서핑보드 딱 꽂아놓고 또 그냥 망고 주스 옆에 딱 하나 아하. 그냥 딱 꽂아놓고
0: 망고 주스는 좀 너무 멀리 갔고
1: 멀리 갔습니까?
0: 수박 화채로 하겠습니다.
1: 아, 화채로 알겠습니다. 요즘에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
0: 아,
1: 그리고
0: 시원해요.
1: 예, 시원했습니다. 예.
0: 자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너무나 유명한 음악입니다. 이 노래는 벤처스의 하와이 파이브. 이거 제목만 들으면 뭐지 이런데 올드 팬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젊은 분들도 음악이 딱 나오면 이거 예능에서 나오는 거잖아. 빵빵빵빵빵 하면서 이제 막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이제 막 이 노래 많이 사용되고 막 그러는데 본래 그 동명의 전설적인 그 미국 CBS의 수사 드라마 오프닝 테마곡이었어요. 하와이 파이브오라고.
0: 드라마 주제곡이죠.
1: 네, 드라마
0: 주제곡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1: 드라마에 삽입된 사용된 음악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스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에 벤처스 악단 이게 그러니까 악단이란 말을 이제 많이 썼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었고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벤처스 오케스트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벤처스 더 벤처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어쨌든 근데 벤처스의 이 하와이 파이브 굉장히 참 인스트루멘털 연주곡인데 굉장히 날렵하고 역동적인 그 리듬이 정말 그 연주곡 서플하게 있어서만큼은 클래식으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참 그 기타 연주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은 또 연주를 해봐야 돼.
0: 맞아요.
1: 서플락을 연주할 때는 이런 스타일의 시원하면서도 드라이빙 넘치는 이런 곡이 특징이죠.
0: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약간 형님 세대들은
1: 네.
0: 기타를 사면 벤처스 음악은 무조건 한두 곡은 쳐봐야 된다.
1: 네. 벤처스 섀도우스 찬타이 이런 거 다 이제 한 번씩 커버를 해봐야지 이제 네. 이제 그 당시 어디 가서
0: 기타 좀 치는구나
1: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분도 안 되는 그런 음악이지만 굉장히 참 짧은 시간 동안 이 청량한 연주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요. 들으시면은 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그 듣고만 있어도 굉장히 또 시원한 청량감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벤처스의 음악과 함께 만나볼 서플럭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역시 비치 보이스와 함께 그 당시 서프 음악 서핑 음악의 어떤 양대 산맥을 이뤘던 팀이죠. 제목명 밴드명 자체가 서핑 음악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더 서파리스라고.
0: 서파리스.
1: 예, 서파리스의 와이프 아웃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도 진짜 서핑 음악의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음악인데, 1962년 말에 이제 고등학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서퍼 조어라는 곡을 녹음하려고 이제 단돈 100달러 들고 작은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당시 이제 스튜디오 매니저들이, 이 녀석들 봐라. 괜찮네?
0: 오.
1: 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만들자. 어떻게 괜찮겠어?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마칭 밴드 아들 때 연습하던 그런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이제 두구두구두구 땅에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제 와이프 아웃이라는 그런 음악인데.
0: 근데 이 노래 중간에 예. 독특한 사운드가 나온다고요?
1: 와이프 아웃 이런 게 나와요.
0: 예.
1: 예. 이게 이제 그 서핑하는 그런 또 친구들한테 뭔가 바다에 빠질 때 와이프아웃 하면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곡에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 뭔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 베이스 연주자가 아버지의 그 스튜디오 뒷골목에서 주워온 그 합판을 마이크에서 그냥 딱딱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0: 녹음실에서 실제로 부러지는 소리를 녹음했군요.
1: 실제로 이제 부러뜨려서 만든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소리 꼭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곡이 주는 어떤 역동적인 느낌을 좀 더 더해주기 위해서 극적인 어떤 느낌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신나게 가자 깨고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썰피는 음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와이프 아웃 하는 이런 외침 이런 서퍼들이 이제 쓰는 이 용어들이 썰피는 음악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이 안에 담아내면서 썰핀 문화를 또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프락에 있어서만큼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고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서프락 이라는 장르 자체가 바닷가에서는 인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나요?
1: 받았죠. 특히 60년대 초중반에 비치보이스가 등장하고 서파리스의 와이프아웃이라는 노래가 전미에서 히트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름에만 히트해요. 여름에만 히트하고 비치보이스하고 서퍼리스나 그 당시 이제 인기 있던 서핑 그룹들은

0: 봄, 겨울은 쉽니다. 아. 그게.
1: 자, 이제 봄에 맞게 좀 쉬자. 여름 맞게 쉬자.
0: 여름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근데 또 캘리포니아는 연중 또 따뜻한 온화한 기후니까 거기는 그런데 동부 이쪽에서는 추워 죽겠는데. 무슨 서프라비야. 비치 보이스가 웬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북부, 시카고, 뭐 보스턴 뭐 이런 쪽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름 한 시즌 음악으로 이제 여겨졌지만 그래서 비치 보이스가 그 당시 야, 우리가 너무 한철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윌슨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음악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비틀즈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음악적인 성취를 이뤄내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자, 오늘은 고막에 들이부는 얼음 가득 탄산수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플록 이런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예, 벤처스의 더 하와이 파이브 준비했고요. 더 서파리스의 와이프아웃까지 두 곡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 주크박스 팝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을 들어서 신이 나지 저도 목소리가 막 약간 업이 돼 있는데
1: 지금 서핑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양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0: 서핑 느낌도 서핑 느낌이지만 약간 예. 그 느낌이 뭐랄까 하면요. 그 이제 고인이 되신 이주일 선배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뭔가 뭐 액션을 할 때 예. 퍼포먼스를 할 때 배경음악으로 막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다다다다 예, 예. 약간 마술쇼도 느껴지고 예, 예, 예, 예. 굉장히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예.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멜로디는 또 멜로디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 다른 모습이 상상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1: 정말 뭐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들려지고 있는 그런 네. 서프락의 고전들이고 꼭 굳이 서프락이라는 장르로 얘기 안 하더라도 정말 연주곡으로서 60년대 초반에 나왔던 음악들이지만 그쵸. 뭐 지금까지도 반세기를 넘어서
0: 그렇죠. 예. 제목은 잘 모르지만 딱 들어도
1: 들으면 다 알죠.
0: 예. 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1: 예.
0: 자, 오늘은 고막에 들이붓는 얼음 가득 탄산수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플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또 시원한 곡 한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 곡도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네. 찬타이스의 파이프라인.
0: 아,
1: 이거는 뭐 그냥 야. 그 당시 이제 뭐 기타를 치시는 그 저 이제 아버님 세대들이죠. 저희는 그렇죠. 이제 다 한 번씩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를 아유, 예, 너무나 좋아하셨던 연주곡이었고
0: 한 여름에 예. 무더위에 이 뭡니까 부채질하면서 네. 하얀 러닝셔츠를 입은 삼촌들이 야 원래 기타 소리 한번 들어봐라면서 줄을 그냥 쫙 하면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막 그랬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1: 아 정말 이게 이제 찬타이스가 1962년에 이제 고교 동창생이 이제 모여서 만든 그런 음악이었고 네. 서프락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식별이 가능한. 두구두구두구두. 뭐 들으면 딱 귀에 박히는 그런 음악이었죠. 이게 이제 글리스 다운 주법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거대한 파도의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어떤 그 서퍼의 아. 그 시각적인 장면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파도가
0: 그게 파이프라인인가요?
1: 예.
0: 아 파도가 판 넘으면 거기 거기 안에 사람이 살이 쭉 이렇게
1: 그게 이제 파도를 타는 거 아닙니까? 딱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 속으로 싹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음악으로 이제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글리스 다운 주법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가는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었는데 네. 이게 원래 다른 제목이었어요. 원래 이 곡의 가제가 리버티스 윕이었는데 멤버들이 이제 서핑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 하와이 뭐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하와이에 네. 하와이 오아후 섬에 악명 높은 서핑 명소가 있대요. 반자이 파이프라인. 거기가 이제 파도가 크고 막
0: 굉장히 높고
1: 네, 높고 아. 막 그런가 봐요.
0: 그리고 파이프가 만들어졌다 바로 팍 내리치나 보다.
1: 네, 그러니까 되게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우와 이 등을 보면서 네. 노래 제목을 파이프라인으로 변경했다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파도가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거대하니까 야, 이거는 파이프라인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게 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제 스튜디오가 62년이니까 지금처럼 뭐 스테레오 녹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노로 네. 녹음하고 그런 건데 근데 그 당시 이 노래는 스테레오로 녹음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리듬 기타를 왼쪽에 놔두고 드럼과 베이스를 오른쪽에 두고 위드 기타 두구두구두구 하는 건 중앙에 딱 배치를 하면서
0: 그럼 두구두구가 이게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쫙 가나요?
1: 예. 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놔둔 거죠. 네. 왼쪽에 베이스라 그러니까 리듬 파트, 오른쪽에 이제 또 그 멜로디 파트, 중간에 그 두구두구 하는 게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어떤 스테레오적인 어떤 공간감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믹싱을 했다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음악적으로 스튜디오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였다.
0: 그래요.
1: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그 이후에 예, 수많은 밴드들에게 영감을 줬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4위까지 오르는 히트를 기록했던 연주 명곡이죠. 서프락의 명곡이죠.
0: 많았네요. 네. 근데 박현준 씨는 네. 서핑을 탈 줄 아십니까?
1: 전혀 못합니다.
0: 근데 어떻게 이 노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잘 타는 모습으로 양팔을 벌리면서 아주 그냥 소개를 해주신데
1: 화면을 많이 봤잖아요. 딱 이렇게 가. 제가 서핑은 전혀 양양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양양 쪽 제주도는 뭐 송정 해수욕장 뭐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러는데 네. 뭐 젊은 사람들 서핑 많이 하고 제 친구도 심지어 서핑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뭐 서핑하고는 관련이 없고
0: 근데 양양에 막상 가보니까 네. 파도가 그렇게 뭐 파이프라인까지는 아니고
1: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무슨 파이프라인

0: 그러니까 그냥 밀려오는 파도에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는 정도인데 야. 근데 하와이 그쪽에는 아,
1: 그 파이프라인이 그 뜻이었군요. 네,
0: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큰 파도 그러면 네. 그 사이 상상을 해보죠.
1: 진짜 동굴 속으로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
0: 그렇죠.
1: 네. 자, 그 노래와 함께 만나볼 서프록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 곡은 진짜 서프록의 명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좀 제목과 그룹명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노래를 들으면 아 이게 바로 서핑 음악이 갖고 있는 특징이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잔앤딘의 서프시티라는 그런 음악이에요. 노래 제목도 야 우리는 신나게 서프시티로 간다 막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인데 정말 그 영원한 여름의 낙원같이 느껴지는 그 정말 휴가지, 휴양지, 바닷가, 서핑과 그리고 또 수영복을 입은 젊은 남녀들의 모습이 또 이제 연상이 되면서 바닷가의 모습들, 거기에 시원한 또 서핑 사운드, 당시 60년대 초반의 청년 문화 이런 것들이 서핑 음악에 묻어 있는데 이 서프시티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실 원래 이 노래는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네. 비치 보이스가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브라이언 윌슨, 비치 보이스의 멤버인 브라이언 윌슨이 만들었는데 네. 이 잔 앤 딘이라는 듀오가 노래 하나 줘. 해가지고 이제
1: 노래 하나 좀 쉽게 그렇게 바로 만들고 쉽게 뭐 바로 주고 부릅니까?
0: 이미 이건 제가 약간 좀 MSG를 좀 친 거긴 합니다만은 네. 브라이언 윌슨이 선물을 해준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분이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여러 무대를 같이 하면서 같은 썰핑 음악을 하는 또 그런 팀들끼리 이제 무대에 오르고 친분이 좀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브라이언 윌슨이 곡을 좀 선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서프시티라는 음악이 되었고
1: 근데 이 노래가 또 그렇게 쉽게 좋지만 네. 아주 큰 기록을 세웠다고요?
0: 엄청나게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되죠. 서프 음악 장르 최초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됩니다. 기념비적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브라이언 윌슨이 이끌었던 비치 보이스도 1위를 하지 못했었어요. 썰핑 USA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히트할 줄은 몰랐겠네요.
0: 그러니까 아차 싶었겠죠.
1: 아니 내가 부를 걸.
0: 이거 그냥 우리가 할 걸.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브라이언 윌슨이 썰핀 음악의 중심에 한복판에서 일단 그 가능성 되네? 그럼 우리도 좋아. 작정하고 해봐. 썰핀 USA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되면서 비치 보이스가 이제 썰핀 음악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래요. 당시 이제 브라이언 윌슨의 아버지이자 당시 비치 보이스의 매니저였던 머레이 윌슨이 너는 왜 그 1위가 될 그 보물 같은 곡을 왜 남에게 그냥 줬냐. 이런 또 핀잔을 아들에게 했다는 일화도 유명하긴 합니다.
1: 맞아요. 그런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생각나는데 네. 삐릿이라는 그 히트곡이죠. 네. 아주 크게 히트했던 그 노래의 기타를 밴 헤일런이 쳤는데
0: 에디 밴 헤일런이 가서 연주해줬죠.
1: 그 밴 헤일런 멤버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이 기타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쳤어. 그 얼마 받았는데
0: 그냥 공짜로 쳐줬어.
1: 그냥 공짜로 쳐줬어. 너는
0: 야, 그
1: 돈을 받았어야지.
0: 그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네일런 음반보다 가서 솔로를 더 잘 쳐주고 온 거야. 원래 또 삼고 처리 안 한다고 마이클 잭슨이 전화하니까 뻥이죠. 무슨 마이클 잭슨 에이 끊어 이랬는데 진짜 마이클 잭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퀸시 존스 연락 받고 가서 이제 연주를 해줬는데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바네일런 나머지 멤버들이 공짜로 너는 말이야 우리 앨범에서나 그렇게 치지
1: 한번 나갈 때마다 10원씩만 받았어도 막 이런 얘기를 하지
0: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게 그 마이클 잭슨 비린 무대에서 에디 반 헤일런이 무대에 올라와서 직접 같이 연주했던 게 딱 한 번이에요. 기록으로 딱 한 번 남아있습니다. 영상으로도 굉장히 정말 흐릿하게 한 번 남아있는데 보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에디 반 헤일런이 비릿 연주하는 데 나와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막 옆에서 막 에디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또 추억 돋더라고요.
1: 그래요. 네.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청량 서플럭 두 곡 소개해 주시죠.
0: 예, 샨타이즈의 파이프라인 하고요. 잔 앤 딘의 서프시티 두 곡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고막에 들이붓는 얼음 가득 탄산수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프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번에는 서프 기타의 왕이라고 불리는 딕 데일의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의 시그니처 곡이죠. 미저르라는 곡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집트 여인?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아랍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미저루. 근데 이 노래가 유명한 게 90년대 그 영화 펄프 픽션 아시죠?
0: 아, 펄프 픽션 알죠.
1: 거기에 이제 오프닝에 인용이 쓰이면서 다시금 90년대 이후에 음악 팬들에게 들려지게 된 굉장히 중독성 있는 연주 음악입니다.
0: 좀 전에 그 노래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죠?
1: 미저루.
0: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1: 이집트 여인.
0: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의 그 짧은 머리가 펄프 픽션에서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 헤어스타일.
1: 우마 서먼.
0: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펄프 픽션 영화가 어떤 거지 그러면 우리가 너튜브 같은 데 잘 찾아보면 존 트라볼터와 함께
1: 우마 서먼의 우마 서먼이 그 이소룡 복장하고 나온 그
0: 가위바위보 중에 네. 가위를 머릿속으로 잘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머리를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안무가 아주 독특했던 야, 맞구나.
1: 예, 그 펄프 픽션에 이제 쌓이면 그 사용이 되면서 원래도 서프록의 고전이었는데 네. 그 원래 이 멜로디의 뿌리는요 미국의 해변이 아니라 1920년대 그리스, 터키, 이집트 같은 중동 지역에서 불리던 전통 민요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딕 데일이 서프록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편곡을 한 건데 원래 레바논계 아버지를 뒀다고 하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중동 음악에 대한 독특한 그 단음계 그 마이너 스케일에 좀 익숙한 상태였는데. 하루는 어떤 어린 친구가 기타 한 줄로 좀 노래 한 곡을 다 연주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타 한 줄로 가지고
0: 한 줄로?
1: 이제 한 줄로 여섯 줄이잖아요. 네. 한 줄로 가지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딕 데일이 어린 시절 들었던 중동의 그 민요 선율 그러니까 그 이 미저루라는 이 민요 선율을 이용해서 가장 굵은 줄을 위에서 아래로 한 줄만 이렇게 막 긁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요거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
1: 이렇게 막 긁는 거 예. 그런 트레몰로 초고속 트레몰로 피킹을 주법을 이제 구현하면서 서프락이 갖고 있는 어떤 시원한 느낌을 표현했던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리버브를 좀 더 걸어가지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1962년에 만들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서핑 음악의 또 하나의 축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하고 그런 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안무라든가 그런 음악들이 다 이렇게 딱 교묘하게 연결이 돼 있네요.
1: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또 있기 때문에 영화 펄프 픽션 딱 시작할 때 네. 주는 느낌도 영화하고도 굉장히 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제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네. 그 감독이 또 음악 고를 때 영화 속의 분위기하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걸 또 찾아가지고 네. 오프닝 시퀀스에 또 써기도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플록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역시 또 이제 뭐 서프 기타에 있어서만큼 또 달인으로도 불릴 수 있는 아티스트예요. 에릭 클랩튼하고도 이제 굉장히 참 많은 또 교류를 가졌던 기타리스트 JJ 케일의 곡을 한번 제가 또 가져와봤습니다. Carry On이라는 그런 음악인데 사실 JJ 케일은요. 그 에릭 클랩튼의 명곡이죠. 코케인이라든가 애프터 미드나이트의 원작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코케인 같은 곡은 진짜 뭐 에릭 클랩튼의 어떤 뭐 빅히트곡인데 JJ 케일의 곡을 이제 에릭 클랩튼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덕분에 이제 에릭 클랩튼 덕분에 JJ 케일이라는 70년대 어떻게 보면 약간 언더그라운드 씬에 있던 기타리스트지만 에릭 클랩튼의 그 코케인이 굉장히 히트하면서 JJ 케일의 음악도 다시금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뭔가 전형적인 60년대 그 아까 그 딕 데일의 그런 연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그 서프 사운드의 어떤 매끄러운 그 청량감과 찰랑거림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JJ 케일의 캐리언을 들으시면은 서프락에서 방금 들었던 뭐 두구두구두구 뭐 파이프라인 뭐 하와이 파이브 이런 음악들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감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서 제가 오늘 JJ 케일의 캐리 언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그래요. 오늘은 서프락이라는 장르를 만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프락을
1: 별이 쏟아지는
0: 그 느낌인가요?
1: 해변으로 가요.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리고 또 여름 되면 또 우리가 댄스 음악을 네. 많이 들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일 수도 있고 저는 아까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1: 네.
0: 강명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뭔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업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1: 사실 서프 음악이라는 게 음악 스타일도 어떤 그런 스타일이 좀 있기도 하지만
0: 네.
1: 서핑 문화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강병철과 삼태기 아까 뭐 제가 불렀던 해변으로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청년 문화 어떤 그런 또 해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했던 것 때문에 우리식의 뭐 서프락을 굳이 표현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네요.
0: 근데 우리 선배 세대도 마찬가지고 서프하고 그러니까 바닷가하고 음악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뭘까 하면 기타인 것 같아요.
1: 기타죠.
0: 그렇죠. 기타 하나 메고
1: 예. 아무래도 뭐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샨타이스의 파이프라인 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서핑 기타 연주가 일반적인 뭐 기타 연주처럼 복잡하진 않고 정말 여기 딕데일의 음악처럼
0: 한 줄로.
1: 한 줄 갖다 계속 피킹을 그냥 이렇게 뭐 초고속으로 이렇게 하고 막 해도
0: 그래요.
1: 그 느낌이 살기 때문에 파도가 막 이렇게 오는 느낌을 거기다가 리버브를 조금 걸어주면서 네. 좀 질질 끌면서 공간감을 주면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서프 음악이 음악적으로 연주 자체가 그렇게 막 대단히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큼은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되죠.
0: 그래요. 어떤 음악인지 기대가 됩니다.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예, 예 닉데일의 음악입니다. 미저루 준비했고요. JJ 케일의 Carry On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박현준의 팝 주크박스.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고막에 들이붓는 얼음 가득 탄산수,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플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번에는 포스트펑크와 뉴웨이브 씬,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굉장히 서플럭의 유전자가 어떻게 80년대에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줬던 B-52s의

0: 랍스타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그래요.
0: 노래 밴드명이 재밌죠. B52 폭격기.
1: 아, 예. 그렇군요.
0: 예, B52 폭격기입니다. 예, 왜 B52 폭격기를 밴드명으로 썼냐면은 그 여성 멤버가 두 명 있거든요. 네. 그 헤어스타일이 60년대 그 이렇게 머리가 풍성한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1: 네, 아주
0: 그런 스타일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와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 야, 너 폭탄 맞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 B52 폭격기. 예, 그래서
1: 그 비행기에게 폭탄 네, 맞았다.
0: 폭탄 맞았냐? 해가지고 이제 그럼 어 좋아. 그럼 B-52수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밴드명을 그렇게 졌는데 그런 B-52, B-52수의 초창기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했던 곡이 예, 바로 Rock Lobster라는 그런 음악 되겠습니다.
1: 그래요.
0: 이 노래는요 그 곡의 그 리키 윌슨이라는 그 서프풍의 그 리버브 기타 리프가 방금 들었던 딕데일의 어떤 그런 그 서프락의 거친 사운드에다가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그 신스팝을 좀 결합시켰던 그런 음악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컬 프레드 슈나이너가 그 노래에서 각종 바다 생물들을 막 랩처럼 막 읊조리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1: 아,
0: 노래 제목이 랍스타잖아요. 랍스타.
1: 아.
0: 락을 하는 랍스타. 그러니까 거기에 막
1: 아니 그 랍스타도 말을 하나요?
0: 락을 이제 랍스타가 락을 한다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이제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 노래 속에 이제 바닷가 코끼리도 나오고 뭐 가오리도 나오고 가사 보면은
1: 뭐 성대모사고 그런 거 우리
0: 그런
1: 뭐
0: 건 아닌데
1: 닭장 속에는 닭들이 꼬꼬대
0: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돌고래 비명소리는 지릅니다.
1: 아.
0: 뭐 하여튼 뭐 돌고래 비명소리 같은 것들도 사운드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당시 이제 존 레논이 생전에 B-52수가 이제 락 랍스타를 부르는 걸 보고
1: 네.
0: 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는 팀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그래가지고 존 레논이 그 당시 이제 B-52 활동할 때는 이제 가정주부 생활 활동할 때였거든요.
1: 네.
0: 음악 활동하지 않고 70년대 중반부터 80년까지 존 레논이 오노 요코와 아들 키운다고 션 레논 키운다고 가사 일에 그 집중하던 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애 키우면서 이제 우유 주고 이제 애 유치원 학교 시키고 등하교 시키고 육아하면서 듣던 와중에 B-52가 나와서 재밌는 음악을 하는 거야.
1: 네.
0: 야, 이 녀석들 봐라! 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좀.
1: 나도 해야겠다.
0: 살아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음악계 복귀를 뭐 결심하게 됐다는 뭐 이런 카더라 통신도 있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팀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유명한 뮤지션이 칭찬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큰 광고가 될 것 같아요.
0: 기사거리가 되고 그 밴드로서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가지고 B-52도요 이 락 랍스타가 8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고 한동안 좀 잘 안 됐어요. 좀 80년대 조금 뭐 좀 뜨뜨미지근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 후반에 또 러브 쉑이라는 곡으로 다시 한번 B-52가 인기를 끌게 되는 어쨌든 뭐 80년대 좀 부침은 있었지만 이 서프락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락 랍스타 같은 곡 이런
1: 네.
0: 곡들은 빼놓을 수 없는 또 재밌는 그런 트랙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그래요. Rock Lobster. 이 노래와 함께 만남을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프록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근데 그 서프록이요. 그 60년대 전유물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도 이런 서프락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팀들이 많아요.
1: 네.
0: 사실 서프락하고 썰핀 뮤직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썰핀 뮤직은 진짜 말 그대로 비치 보이스식의 신나는 파티 음악이고 서프락이라고 한다면 아까 미저루 같은 약간 뭐 박진감도 있고 약간 좀 스릴감도 넘치는 그런 연주와 또 다른 좀 차분한 감상용 음악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요즘 활동하고 있는 팀들 중에 서프락으로 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00년대 후반에 인디씬에 등판해가지고 빈티지 서프락의 부활을 알린 더 드럼즈의 연주를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제목이 Let's Go Surfing이라는 그런 음악인데요. 약간 찰랑거리는 60년대 풍의 기타 리프 덕분에 일단 들어도 이제 2000년대에도 이런 팀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또 이제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곡을 만든 밴드의 핵심 멤버인 조나단 피어스와 제이콥 그레이엄이 평생 서핑보드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서핑 문외한이었는데 사실 심지어 이 곡 내고서 우리는 서핑 무서워요. 바다에 빠지는 거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외친 Let's go surfing은 실제로 서핑하러 바다에 가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2000년대 그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가 뭐 걸프 그 전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중동 전쟁 같은 것들 그런 미국을 짓누르던 무거운

0: 온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좀 개일적인 우울증으로 좀 벗어나서 어디든 좋으니 서핑하러 가는 것처럼 생각 없이 한번 즐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역설적인 은유였다. 아, 그거를 이제 냉소적인 메시지를 청량한 그 레트로 서프락 사운드로 포장을 해냈던 2000년대식 서프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오늘은 고막을 들이붓는 얼음 가득 탄산수 귀로 마시는 청량 서프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예, 더 B52의 Rock Lobster 하고요. 더 드럼즈의 Let's Go Surfing 두 곡입니다.
1: 자, 이 두 곡 전해드리면서 박현준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인천항만공사 후원으로 시각장애인 조향 디자이너 2급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넓히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조향사가 향료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조향 디자이너는 향의 특성과 이미지를 이해하고 고객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향을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향수나 디퓨저, 아로마 제품을 활용하는 실무형 인력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론과 감각 훈련을 하고요. 이후에 향기 분석을 병행합니다. 후각과 감각 능력이 중요한 분야라 시각장애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지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세금 아끼고 수익을 지키는 ISA 계좌 살펴보고요. 장애 공감에서는 장애인들이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우션이 부릅니다. 전화번호. JS. Yeah,

0: 푸른하늘.
1: 내일은 푸른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그 금융기관마다 ISA 계좌를 꼭 만들어달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감독님, 이게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네. 오늘은 이 ISA 계좌 이야기 좀 해보죠.
2: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 우대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예금 이자가 생기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즉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ISA 안에서 하느냐 일반 계좌에서 하느냐에 따라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만 비교하시는데 사실 투자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 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1: 예. 그럼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ISA가 예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투자 계좌입니까?
2: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벌써 헷갈리십니다.
1: 네네.
2: ISA는 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예, 예.
2: 예금도 담을 수 있고 ETF도 담을 수 있고 펀드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1: 예.
2: 쉽게 말하면 김치찌개를 담든 된장찌개를 담든 그릇이 중요한 것처럼
1: 예.
2: ISA는 금융상품을 담는 절세용 그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엇에 투자할까 고민하기 전에 어떤 통장으로 투자할까를 먼저 고민하라.
1: 아, 그렇네. 네,
2: 같은 수익률이라고 해도 세금을 적게 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ISA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2: 현재 일반형 ISA는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이익 기준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소득과세 15.4%가 아니라 9.9%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즉 세금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셈인데요.
1: 네네네.
2: 절세는 투자 수익률과 달리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ISA 가장 큰 무기다. 이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절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예. 요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네네.
2: 일반형 가입자라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1: 네네.
2: 그러면 세금은 약 29만 7천 원 정도입니다.
1: 예예.
2: 반면에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돼서 77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1: 오호.
2: 결과적으로 약 47만 원 정도를 절세하게 되는 거죠.
1: 큰데요. 예.
2: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세금을 덜 내서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ISA의 진짜 숨겨진 장점은 그 손익통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2: 네. 이겁니다. 예. 사실 ISA 최고의 무기는 손익통산입니다.
1: 예.
2: 예를 들어 A ETF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나고 B ETF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예예.
2: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 난 것에 세금을 내고 손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1: 그렇죠. 예.
2: 하지만 ISA에서는 300만 원 수익에서 200만 원 손실을 빼고 100만 원만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1: 아, 예, 예.
2: 실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1: 그렇구나.
2: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 예.
2: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1: 그렇죠. A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사실.
2: 네.
1: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은 무조건 그 ISA를 만들어야 할까요?
2: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자체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1: 아.
2: 그런데 그래서 단순히 국내 주식만 사고 파는 분이라면 ISA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반면 ETF, 채권형 상품, 배당주, 예금, 펀드, 리츠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하는 분이라면 ISA자의 계좌를 사용하시면 절세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1: 네.
2: 특히 은퇴 준비하는 50대 이후 세대라면 예. 예금과 ETF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0: ISA에 대한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예, 그럼 특히 그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ISA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0: ISA는 은퇴 설계의 연결계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A를 일정 기간 유지한 후에 만기가 되면 연금 저축이나 IRP로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에서 절세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에 낮은 세율 이렇게 절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1: 예. 그렇다면 ISA는 언제 한 50대 들었을 때 만드는 게 좋을까요?
0: 이 방송 들으시고 바로 만드시는 게
1: 아,
0: 좋겠죠?
1: 오늘이요?
0: 오늘입니다. 예.
1: 예.
0: 스마트폰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고
1: 아,
0: 말씀드릴 수
1: 그래요.
0: 있어요. 혹시 지점에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오늘은
1: 아,
0: 토요일이니까
1: 그렇죠.
0: 모레 월요일에 만드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ISA는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투자할 계획이 있더라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실제로 저는 컨설팅할 때돈 넣을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1: 예. 그러면 이 ISA에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요?
0: 만들고 방치하는 겁니다.
1: 아.
0: 와인 숙성시키듯이
1: 야, 예.
0: 그냥 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예.
0: 계좌만 만들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1: 그럼요. 예.
0: 예. 두 번째는 예금만 넣어두고 끝내는 겁니다. ISA는 예금도 좋지만 ETF나 채권형 상품과 함께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더
1: 아,
0: 커질 수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예.
0: 세 번째는 만기 후에 전략을 안 세운다는 겁니다. ISA는 만기 이후, 3년 만기 이후죠.
1: 예.
0: 연금 계좌로 연결할지 일반 계좌로 이동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그러면 ISA의 가입 조건과 또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짚어주시겠습니까?
0: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유형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서민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한도가 더 커집니다.
1: 네.
0: 그래서 계좌를 만들 때 일반형으로 자동 가입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서민형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ISA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계좌, 1인 1계좌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만들든 증권사에서 만들든 하나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개설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투자까지 고려하신다면 예금 위주의 은행보다는 조금 더 증권사 ISA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ISA를 칭찬한다고 해도
1: 네.
0: 만능통장은 아닙니다.
1: 아, 네.
0: 해외 상장 ETF 직접 투자나 모든 금융 상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끝으로 ISA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로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세금부터 관리합니다. ISA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라고 만들어준 절세 제도죠. 예금하든 ETF를 하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줄이는 겁니다.
1: 그래요.
0: ISA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퇴 설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나면 은행, 증권사 앱을 열어서 ISA 계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돈은 투자로 벌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나윤권이 부릅니다. 기대.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타벅스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 장애인들 중에서도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SNS에 선언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네네. 불매운동처럼 가는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또 자율에 맡기자는 그런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매장들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0: 예예.
1: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눈치가 보인다. 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1: 네. 장애인

0: 사람들의 경우에는 커피가 맛있는 집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1: 네네네.
0: 역시. 그렇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1: 아이고.
0: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1: 그렇네요.
0: 네,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지하철 역마다에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곳들은 휠체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1: 아하,
0: 대부분이고요.
1: 예, 예.
0: 뭐 겨우 진입할 수 있어도 주문대가 높거나 화장실 사용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데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1층에서는 주문만 하고 좌석은 2층에만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지점들이
1: 그런 것도 있죠. 예.
0: 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휠체어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앱을 통해서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하기에 스타벅스가 꽤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앱이 아이폰의 화면 낭독 프로그램 보이스오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다른 카페에 가면은 직원을 불러서 일일이 읽어달라고
1: 맞아요.
0: 요청해야 되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1: 눈치 보이죠 또.
0: 눈치 보이고 민폐로 여겨져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대표님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죠?
0: 네. 저도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서 가게 되는데요.
1: 네네네.
0: 10곳 중 7, 8곳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계단이나 턱이 없는 1층 매장이라서
1: 네.
0: 저도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셀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문하고 나서 테이블까지 커피를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1: 네.
0: 그래서 직원 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저는 요청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1: 네네네.
0: 그런데 딱 보면 이제 장애인인 거를 느끼니까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지체 장애인에게는 주차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스타벅스의 이런 장애 접근성이 좋은 이유가 혹시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도 있을까요?
0: 아주 관련이 높죠. 미국 본사에서 포용적 공간 프레임업 지침을 그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프레임워크가 입구는 물론이고 이동 동선, 상품과 서비스, 화장실, 준비 업무 공간, 주변 환경 이렇게 여섯 개의 영역을 단계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1: 네.
0: 게다가 미국 본사에서는 매장 직원의 14%가 장애인이래요. 근데 이 장애인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등록 장애인이잖아요.
1: 네네.
0: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식별 기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장애인이면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느끼면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14%를 적용하는 게 그 WHO 기준으로 전세계 장애인이 1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
1: 생각되네요. 네.
0: 뿐만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위한 조명, 음향 가이드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 그 낯선 환경 또는 뭐 그 위협이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을 고민하는 기업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도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미국 장애인법, ADA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1: 그렇죠. 예.
0: 그걸 뭐 준수하려는 취지도 물론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중요한 고객이자 시민으로 인식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이런 이제 접근성 원칙을 한국에도 상당 부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조금 그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식당도 카페도 마음대로 드나들기가 힘들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안전지대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이 스타벅스 문제가 계속되면은 장애인들에게는 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지금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비장애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죠. 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해도 되고,
1: 그렇죠. 네.
0: 뭐 가져다가 마셔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장애인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요. SNS에 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 네.
0: 스타벅스를 끊으니까 당장 카페 가기가 쉽지 않다.
1: 그렇죠.
0: 이곳에 가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이곳에 가니까 뭐 아예 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더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말 그 현실 증명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1: 예.
0: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도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1: 또 그렇죠.
0: 그리고 뭐 마음으로 이런 불매 운동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정 또는 나는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여러 결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출입할 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 네네.
0: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마 장애인의 이런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1: 그렇겠죠.
0: 예.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는 이 차별 현실.
1: 그러니까
0: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따가운 눈총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이번 기회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페들도 주출 입구 접근성을 바꾸고 또 장애인 고객 응대 서비스 질을
1: 네.
0: 높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그 스타벅스 자체가 좀 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1: 예.
0: 그 우리나라 매장이 2077개. 따라서 전 세계 매장의 10%가 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일 정도로 큰 시장이라고 하고요.
1: 네네.
0: 그 재무제표가 처음 공시된 2000년 당시에 매출액이 8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3조 2,480억 원
1: 조단이에요.
0: 네, 벌어드릴 정도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공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죠.
1: 그렇죠.
0: 예.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 이후에 스타벅스가 6월 22일 3시까지만 운영하고 전 직원 역사 교육 또 사회적 감수성
1: 맞아요.
0: 교육을 한 것은
1: 예.
0: 네, 나름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이곳은 다른 커피 브랜드처럼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1: 예.
0: 이점들을 회사가 직영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 변화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1: 그렇죠. 예.
0: 네, 그런 면에서 미국 본사가 적용하고 있는 포용적 공간 워크를 한국에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져요.
1: 예.
0: 그래서 매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애 고객 또 장애 직원의 업무 접근성도 포함하고 신경 다양인을 고려해서 조명, 음향 가이드도 적용하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 그렇죠. 예, 예.
0: 네. 이번 불매 운동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 네네.
0: 미국 본사 지침처럼 매장 직원을 10%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 확대한다면 기업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1: 네.
0: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 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전에 김태형이 부르는 오랜 방황의 끝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감정이라는 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제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통로와 비시각장애인인 아내가 감정을 파악하는 통로가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뉴진스 버블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할 때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고 교류하시나요? 제가 비시각장애인의 세상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시각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가장 먼저 캐치하시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라는 노래도 있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가사도 있는 만큼 그만큼 눈빛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 뭐 표정이나 낯빛,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뭐 그리고 손짓이나 몸동작 같은 모든 것들이 감정을 교류하는 크고 결정적인 통로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 눈빛과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각 정보가 차단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엇으로 눈치채고 헤아릴 것 같으신가요? 아마 시각이 막혔으니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감각기관이 청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역시도 상대방의 감정을 청각을 통해서 가장 기민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청각으로 감정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을 듣는 것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누군가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텍스트로 보면 괜찮아 라는 그 말이 괜찮아 보다,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괜찮아 라는 말의 끝에 괜찮아 이렇게 한숨이 섞여 있다면 아, 이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오겠죠. 혹은 아, 괜찮아 라고 묘하게 짜증 섞인 톤을 낸다면 그건 뭔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처럼 저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 억양, 호흡의 떨림, 말의 빠르기, 뭐 비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더 로즈 레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아주 기민하게 잘 캐치하고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수식하죠? 아, 네, 눈치 빠르다. 아, 쟤 참 눈치가 빨라라는 말로 그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눈치라는 단어 안에는 말 그대로 눈,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타인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아, 나 눈치가 빨라 라는 말을 하려다 보면 아, 좀 묘하다. 난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이 말이 나랑 좀 맞는 말이 맞나? 라는 고민을 엉뚱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려다가도 좀 머뭇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눈치 대신에 센스라는 말을 좀 쓰게 됩니다. 아, 난 센스가 좀 있어. 제 센스가 있네. 이 미묘한 뉘앙스가 눈치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센스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한 그냥 대안이어서 아직은 어휘력이 부족한 제가 딱 떨어지는 말을 찾아내지 못해서 센스가 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각 정보는 우리의 사고방식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기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아내와 드라마를 보다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원래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주인공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파도처럼 잘 밀려 들여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공감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화면 해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었던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났지만 그 장면을 들었던 제 마음의 느낌은 남아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주인공이 울어버릴 것 같은,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느낌의 화면 해설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주인공에게 한마디 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장면이 마치 제가 주인공이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스란히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감상하고 나니까 시각적인 묘사를 청각으로 전달받았을 때 파급력이 이 정도구나 느끼면서 아,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통로로 전해줘도 그 깊이가 이렇게 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잔나비,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네, 오늘은 감정을 읽고 공유하는 통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방식에 관한 소소한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한로로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거야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학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여름에 즐겨 먹는 간식 가운데 하나가 빙수인데요. 빙수를 먹는 모습에는 취향뿐만 아니라 생각과 생활 방식, 심지어 관계도 나타납니다. 일단 전통적인 팥빙수냐 과일빙수냐의 선택에서는 기호와 취향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빙수 하나를 시켜서 같이 나눠 먹을 때는 생활 방식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가 있죠. 토핑 재료를 한 번에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예쁘게 토핑된 채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같이 먹을 때는 서로의 취향에 보조를 맞춰야 하고 개인 접시, 따로 덜어먹는 숟가락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반면에 연인이나 부부라면 먹던 숟가락으로 계속 퍼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맛있는 팥 부분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먹질 않고 자기 숟가락에 따로 담아 상대한테 먹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절대 비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아마 그걸 비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 애정 표현이 부족한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런저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특히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컵빙수는 현대인들의 속성을 꿰뚫는 대단한 아이디어 상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현미와 서현이에요. 짜라자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는 광한루원을 찾아갑니다.
1: 네.
2: 남원 춘향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 광한루원은 누각인 광한루, 인공섬인 삼신산, 그리고 돌다리인 오작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림인데요.
1: 네.
2: 이 가운데서도 광한루원 최고의 문화명소인 광한루는 며칠 전인 7월 1일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 네, 광한루는 언제 세워졌죠?
2: 네, 광한루는 조선시대 초기에 살았던 황희정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2: 황희정승은 조선 태종 때 경기도 파주를 거쳐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유배를 왔습니다.
1: 네.
2: 이후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황희정승은 육대조 할아버지의 서재터에다 광통로라는 작은 누각을 지었는데요.
1: 네.
2: 훗날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광통로를 둘러보고는 마치 달나라 궁궐인 광한 청어부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새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본래의 광한루는 안타깝게도 정유재란 때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요. 현재 광한루는 조선 인조 때인 1626년 당시 남원 부사였던 신감이라는 분이 중건을 한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광한루는 지난 1963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보물로 지정이 된 지 63년 만인 지난 7월 1일에 마침내 국보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1: 광한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2: 네, 이 광한루는 건축적인 완성도가 높은 구조물이만큼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문화재인데요. 가장 큰 자랑거리는 400년 넘게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2: 그리고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적인 연회를 열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남원의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학문을 논하던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1: 네.
2: 따라서 광한루에서는 남원 특유의 풍류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고요. 급기야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춘향가, 그리고 고전소설인 춘향전의 배경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2: 특히 광한루 바로 앞에 있는 인공 연못, 그리고 이 연못 위에 있는 돌다리인 오작교는 국보 광안으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남원이 풍류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2: 네, 남원에 가면은 멋과 풍류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풍류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시나 노래를 읊으면서 노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같은 풍류를 거의 일상생활처럼 즐겼는데요. 이 남원의 3대 풍류로는 북을 치고 활을 쏘고 지리

0: 책에 등장하는 성춘향은 남원 기생의 딸이고요. 이몽룡은 남원 부사의 아들입니다. 아울러 소설 춘향전을 바탕으로 구성된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그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판소리 다섯 마당으로는 춘향가를 비롯해서 심청가, 수분가, 흥보가, 적벽가 등이 있습니다.
1: 네네. 광안루원에 가면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죠?
0: 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안루원은 우리나라 조경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도 가치가 아주 큰 곳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고 존중하는 조선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 광안루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안루원에는 누각인 광안루와 인공 연못,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세 개의 섬과 오작교 등이 있는데요. 이 광안루원의 인공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하고요. 세 개의 섬은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곳에 또 야경이 아름다운 명소도 있다고 하던데 어딘가요?
0: 네, 해가 지기 전에만 광안루원을 다녀왔던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작교를 사이에 두고 광안루 맞은편에 있는 완월정이라는 건축물이 바로 야경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 네.
0: 이 완월정 편액이 걸려있는 정면 가운데 부분은 살짝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이 돌출된 부분을 받치는 세 개의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완월정은 일명 수중 누각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남원 춘향제의 주요 기념 행사와 공연도 바로 이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절기인 이맘때는 광안루원이 오후 9시까지 개방을 하니까요. 은은한 조명이 비춰진 광안루원과 완월정의 야경을 감상하려면 해가 진 다음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광안루원의 오작교는 견우직녀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 오작교인가요?
0: 예, 맞습니다. 까마귀 오자와 까치 작자를 쓰고 있는데요. 돌다리는 오작교는 판소리 춘향가에 광안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직녀 없을 소냐라는 그 대목으로도 등장하는 명물인데요. 그런 만큼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배어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1: 네.
0: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는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둘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옥황상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딱 한 번 칠성날에만 만나도록 허락을 했죠. 하지만 칠성날이 되어도 둘 사이를 가로막은 은하수 때문에 서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1: 네, 그래도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덕분에 1년에 한 번 칠성날마다 만날 수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지상에 있던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다리라는 뜻을 가진 오작교인데요. 이 마침내 오작교가 완성이 되면은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밟고 서로 양쪽에서 걸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칠성날은 음력으로 7월 7일인데요. 올해 칠성날은 8월 19일입니다.
1: 네, 그 광안루원이 있는 남원의 별미는 어떤 건가요?
0: 네, 남원을 대표하는 최고의 별미는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드는 음식인 추어탕은 우리나라의 고단백 보양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역사도 꽤 오래된 편입니다.
1: 네.
0: 조선시대 문헌인 본초 강목 그리고 임원 경제진 등에 의하면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서민들 중심으로 추어탕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당시 미꾸라지는 논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식재료였고요. 값이 싼 반면 영양이 풍부해서 일반 서민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1: 네, 광안루원 근처에 추어탕을 잘하는 음식점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남원에 가시거든 광안루원 꼭 둘러보시고 걸쭉한 추어탕도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전북 남원시에 있는 광안루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인수예요.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

0: 삶이 밋밋하게 느껴질 때는 달콤한 사랑의 추억을 꺼내서 맛을 보세요. 사랑의 추억은 언제 꺼내서 맛을 보아도 참 맛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맛의 추억의 음악들 갖고 오셨어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우리가 PC 보급이 본격화된 게 1990년대 초잖아요. 그때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신기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AI 시대가 됐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주고받는 그 사연들 속에서도 AI가 차지하는 역할도 엄청 많은데 그때 근데 천리안이나 하이텔 PC통신에서 네. 동창 찾기 서비스로 오랜만에 동창 찾아 만나는 분들도 무척 많았어요.
1: 유행이었죠.
0: 네, 네.
1: 저도 거기 가입해가지고 네. 동창 찾고 그랬어요.
0: 오, 찾으셨어요?
1: 네, 찾았습니다.
0: 제 주변에는 네. 그렇게 해서 애인을 찾았어요.
1: 그랬어요?
0: 아니, 애인을 만들었죠. 아. 만들어서 사랑을 키워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지금 딸 둘 낳고 잘 사는 친구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평생 그런 쪽은 너무 약해가지고.
0: 그러니까 친구만 찾으셨군요. 자, 오늘은 어떤 추억의 음악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우리 지난번에 70년대 10년간 최고 인기곡 네. 그리고 또 80년대 10년 동안 가장 어떤 노래가 사랑받았나 이거를 방송을 했는데 이전 선생님이 굉장히 그 어떤 방송보다도 재미있어 하셨어요.
0: 네, 눈빛이 반짝반짝했죠.
1: 그래서 조금 이 시대는 제가 약간 주저했어요.
0: 네.
1: 근데 따져보니까 1990년대도 꽤나 팝송을 아직은 많이 들었을 때더라고요.
0: 네, 네.
1: 네. 그리고 뭐 아무리 힙합이 대중화되고 있더라도 또 디바들이 활약했고.
0: 네.
1: 그리고 또 90년대 말엔 또 라틴 팝도 사랑받고 그래서 네. 꽤 인기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1: 그래서 역시 빌보드 제가 기준이 빌보드에서 네. 결산을 해서 그 10년 동안 25개의 곡을 골랐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았던 곡 몇 곡을 골랐습니다.
0: 네네. 네.
1: 자, 우선 첫 번째는 1990년대 25위인데요. 딱 이 곡 네. 하나만으로도 아, 이때 디바들이 참 맹위를 떨쳤다. 여러분 3대 디바를 아실 겁니다.
0: 네. 네.
1: 휘트니 휴스턴, 그다음에 머라이 캐리, 그리고 또 셀린 디온. 다 이 곡이 있습니다.
0: 네.
1: 거기에 뭐 토니 브렉스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락 디바, 그리고 또 막 전 세계에 그 예를 들면 홍콩과 중국의 디바, 한국의 디바 이런 것들이 심지어 시사 주간지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디바들이 맹활약했던 때거든요.
0: 네.
1: 자, 셀린 디온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이거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네.
1: 여기에 일종의 주제가 역할을 했죠.
0: 네.
1: Because You Loved Me. 저는 셀린 디온의 보컬 상태가 이때가 최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고요. 6주 동안 1위 했는데
0: 네.
1: 세상에 6주 동안 1위 한 곡이 25위다. 그러면 그 이상의 곡들은 얼마나 히트했을까요?
0: 네, 네. 네,
1: 듣겠습니다.
0: 네. 네,
1: 셀린 디온, Because You Loved Me.

0: 셀린 디온의 절정의 시기라는 말이 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노래 눈 감고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1: 노래 그리고 또 그 일단 음이 높아서 네네. 상당히 뭐랄까요 다른 디바에 비해서는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락킹하다, 락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죠.
0: 네.
1: 뭐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머라이 캐리나 그 휘트 뉴스보다 좀 덜 평가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공연 실제로 두 번이나 봤거든요.
0: 네.
1: 진짜 락 밴드가 공연한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뒷무대 갔는데
0: 네, 네.
1: 그 아우라. 너무 수다였습니다. 그렇게 수다쟁이더라고요.
0: 네, 네.
1: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비주얼 미디어를 위한 최고의 네. 노래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또 90년대 히트곡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0: 네.
1: 또 이때 당시에도 가볍게 춤추는 곡도 꽤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Ace of Base 기억나실 겁니다.
0: 네, 네. 네.
1: All That She Wants 그다음에 그 다음 곡이 더 사인이었는데
0: 네.
1: 더 사인이 굉장히 히트를 기록했고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거 일이 올라가겠는걸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0: 네.
1: 94년에 연말 결산에서 1위 했던 곡이 바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인데 여기에는 뭐 이 멤버들 자체가 대단히 유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바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킨 게 아닌가.
0: 네, 네.
1: 아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저도.
0: 네.
1: 남자들 여자들
0: 네.
1: 그 구조가 똑같았고 스웨덴이 아바 이후에 진짜 락시티도 있지만 엄청나게 밀었거든요.
0: 아.
1: 저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왜 우리 여수 엑스포 때요.
0: 네네.
1: 그 각국에 이제 관이 있잖아요.
0: 네네.
1: 스웨덴 관을 이제 아내랑 같이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0: 네.
1: 제가 잠시 멈칫했어요.
0: 아.
1: 스웨덴 관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역시 우리 아내는 저를 알더라고요.
0: 네.
1: 뭐라는지 아세요? 아바 사진 없을까 봐 그러지. 아바 사진이
0: 네.
1: 저 같으면 이거 아바 우리는 스웨덴 아마 아바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공적인 상황에서는 아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걸 그 걱정을 나한테 느꼈나 봐요.
0: 네네.
1: 웬걸 딱 들어갔더니요. 아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저런 거 바로 옆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 사진 그만큼 크게 돼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아바는
0: 네.
1: 정말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팝 그룹을 키워왔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0: 네. 네.
1: 자,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이 6주 동안 1등을 했는데 이 곡 듣고요.
0: 네.
1: 하나 더 들을게요.
0: 네.
1: 힙합이 강하다는 게 이 TLC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TLC는 그래도 상당히 그 팬들이 조금 30대, 40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대중적인 힙합을 했어요.
0: 네.
1: 3인조 여성이었는데
0: 네, 네.
1: 3인조 하나하나가 다 인기 있었어요. TLC가 뭐의 적이냐면요. 멤버 이름이 T-Boz, 그다음에 L이 Left Eye, 그다음에 C가 칠리거든요. 그 별명 앞자 따서 TLC예요. 3인조인데
0: 네네.
1: 여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0: 네.
1: 근데 특히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전체 17이거든요.
0: 네.
1: 17인데 이 폭포니까 워터폴스니까 좀 시원하시라고
0: 네네.
1: 이 곡 골랐습니다.
0: 네.

0: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TLC의 워터포스 들어봤습니다.
1: 네, TLC의 워터포스는 아마 들으시면서 아직도 나 이런 노래는 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근데 자꾸 들으시면요,
0: 네.
1: 잡을 수 있어요.
0: 네.
1: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시니어분들이 젊은 음악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시간을 떼고서 한 세 번 정도를 들으시면 잡을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걸 안 하시면 딱 듣고 아 이거 아니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영원히 못 듣습니다.
0: 네, 네.
1: 약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세대 새로운 세대 음악을 갖다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이번에는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정말 아직도 라디오 전파를 많이 타는 노래죠.
0: 네, 네.
1: 그리고 디바 중에 결코 실력뿐만 아니라
0: 네.
1: 실적으로도 정말 조금의 뒤짐이 없는 여가수가 바로 토니 브렉스턴인데
0: 네.
1: Unbreak My Heart는 무려 11주간 1위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전체 9위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1: 네. 네.
0: 그리고 하나 더는 역시 전체 8위인데요. 저는 8위보다 더 높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늦게 나왔어요. 99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손해지요.
1: 네, 네.
0: 90년대 중반이나 초반에 나온 곡들보다는.
1: 네.
0: 그래도 전체 8위니까 얼마나 히트했으면 그랬겠어요.
1: 네.
0: 네. 스무드 아마 스무드 산타나입니다.
1: 네네.
0: 산타나의 스무드인데 랍 토마스라고 매치박스 트웬티의 그 리드 보컬이 노래를 부르고 산타나 기타 연주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히트였어요.
1: 네네.
0: 정말.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저 그러니까 신촌이나 홍대 인디 밴드들이 전부 스무드 했으니까요.
1: 네.
0: 네. 자, 그럼 두 곡 연속해서 들을까요?
1: 네네.
0: 토니 브렉스턴 전체 9위, Unbreak My Heart 전체 8위. 스무드 산타나하고 롭 토마스가 부릅니다.
1: 네.

0: Que tu cuerpo es pa' dar la alegría y cosas buenas.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Macarena.
1: ¡Ay! Unbreak My Heart 그리고 Smooth에 이어서 네. 마카레나까지 들었어요.
2: 네. 네. 그리고 아마 익숙한 곡들이라 네, 네. 아주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1: 네.
2: 자, 이제 1위 곡이 남았네요. 네, 마지막 네. 곡은 원스윗데이인데요.
1: 네.
2: 16주 동안 1위했어요.
1: 네.
2: 엄청난 기록이었어요. 안 깨질 것 같았는데 그대로 그냥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1: 네.
2: 19주 막 20주 이러니까요 지금은. 아, 좋은 노래가 아무래도 좀 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네네.
2: 이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그 히트였어요.
1: 네.
2: 누가 불렀느냐? 디바, 탑, 머라이 캐리 그리고 보이스 투맨이 함께 불렀는데
1: 네.
2: 진짜 그 당시에 이 노래에 위로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렇게 전체 1등을 차지했죠.
1: 네.
2: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기록이 이어졌어요. 빌보드 네. 최고 인기곡으로.
1: 그러니까 빌보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듀엣곡 중에 하나다.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아직도 듀엣곡으로는 가장 성공했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1: 네.
2: 네네. 원스윗 때만 많이 라디오 전파를 탔기 때문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2: 머라이 캐리의 보컬이 광채를 바랍니다.
1: 네네. 네. 거기다가 보이스 투맨이 함께 했으니까.
2: 그렇죠. 하모니가 네. 아주 일품이죠.
1: 네네. 원스윗 데이 끝곡으로 듣고요. 임진모 씨도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목욕탕과 사우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우나 런이라고 해서요. 함께 5km 정도 달리기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며 몸을 푸는 모임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대중 목욕탕에 매료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 안에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외부 세상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래서 늘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완전히 격리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진정한 힐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양수경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는 목욕탕이나 네.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1: 오, 예전에 왜 사우나 처음 막
0: 생겼을 때
1: 예, 그리고 여성 사우나도 있었고
0: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예. 예.
1: 그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0: 꼭 가셨는데
1: 예, 같은 동료 후배 뭐 가수들하고 아, 이렇게 갔었어요
0: 예, 예.
1: 가서 뭐 수다 떨고 뭐 하고 막 했는데 뭐 안 간 지가
0: 최근에 안 가보셨구나
1: 예, 꽤 된 것 같아요
0: 예. 예. 뭐 예전엔 동네마다 목욕탕이 다 있어서
1: 네네.
0: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네. 남자는 남자들끼리
1: 여자는 여자들끼리
0: 예. 손잡고 목욕탕 가는 게
1: 맞아요.
0: 뭐 하는 관행이었는데 일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1: 그러니까요.
0: 예, 뭐 목욕탕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1: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어. 욕조도 네.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간이 욕조요?
1: 예, 예. 그 좁아도 접어놓고 또 이렇게 펼쳐놓고
0: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 네. 그 아버지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0: 아,
1: 네.
0: 댁에서.
1: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땀내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운동으로 땀내는 거 좋아하는데
0: 사우나로 땀내는 건 별로.
1: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네.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예. 어쨌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1: 그러니까요.
0: 예, 사우나 런. 그러니까 사우나로 몸을 풀기 위해서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1: 네.
0: 시원하게 달리고 나서 땀 뻘뻘 흘리고 나서 또 목욕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1: 아.
0: 예,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모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어. 달리는 건 좋아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왜 그 안에서 먹는.
0: 그렇죠.
1: 전 그게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0: 요즘도 다 파나 모르겠네요. 삶은 계란하고 뭐 식혜 같은 거.
1: 다 팔죠. 팔기는 다 팔아요.
0: 예. 저도 네. 안 가본 지 꽤 돼서.
1: 네.
0: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제일 먼저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정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 4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0: 아이고, 일찍 계시네요.
1: 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좋은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조금 높이고 재미있는 사연이 나오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도 해줍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저희 또 사연 재밌는 얘기 많죠.
1: 네. 네. 사연도 재밌고
0: 네.
1: 저희들도 재밌고 막 괜히 막 재밌다고 해요. 그냥.
0: 아니 부끄러워. 도연아 씨 재밌다고
1: 네.
0: 다들 그러세요.
1: 부끄러워요. 네.
0: 저 혼자 재미없는 사람 할게요.
1: 아유, 아니요.
0: 그런데 이정희 님이 네. 새벽 4시에 딱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방송 시간 아니겠습니까?
1: 네.
0: 본방송.
1: 네.
0: 네. 딱 들으시면 좋겠네요. 진짜.
1: 네.
0: 예. 자,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서 박성호 님이 올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공대사 인사 올립니다.
1: 지공대사?
0: 하셔서
1: 네.
0: 처음에는 승려신가 스님이신가 했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어르신을 뜻하는 60,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가리키는 신조어랍니다.
1: 아,
0: 지공대사.
1: 지공대사라고요?
0: 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1: 아,
0: 저는
1: 또
0: 처음 들었습니다.
1: 저는.
0: 예.
1: 네.
0: 매일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갑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이 꽤 먼데 저는 역까지 걸어갑니다. 딸들이 더운데 버스 타라고 해도 왠지 버스비가 아깝더라고요 하시면서
1: 네.
0: 나훈아의 노래 청하셨네요.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1: 네, 어르신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전철 타면은 공짜인데 버스
0: 그러니까.
1: 타기는 좀 그렇다. 뭐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0: 돈 아까우시죠.
1: 네.
0: 지하철 공짜로 타시니까
1: 네.
0: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 네.
0: 어디 다니시기 참 좋으신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타고 그냥 쭉 어딘가를 갈 수 있고.
0: 그렇다고 뭐 웬만한 뭐 관광지 같은 데 다 갈 수 있으니까 도시 내에서.
1: 맞아요. 요즘에 막 천안 뭐 그쪽으로 가셨다 오시는 분들도
0: 1호선
1: 계시더라고요.
0: 타면서
1: 거기
0: 천안
1: 네.
0: 밑에 내려갈 수 있고
1: 네.
0: 아산까지.
1: 네.
0: 예. 어르신들께 참 좋은 어떤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일장이래요.
0: 오일장
1: 네.
0: 아, 좋죠. 예.
1: 네. 자, 이어서 경남 통영에서 문옥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딸이 칠순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0: 아유, 좋으시겠네요.
1: 딸 입장에선 효도라고 산 건데 저는 그 가방이 너무 비싸.

0: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아, 비 오는데 이건 들지 마. 이거 자꾸 이렇게 밀어놓고 그 뭐 하는데 들지 마.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1: 어떤 분은 그 사놓고 들진 않고 이렇게 모셔만 놓고 감사만 하시더라고요, 진짜.
0: 아, 모셔놓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깝다고.
1: 그럼 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싶기도 한데. 네. 네. 어쨌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네. 좋은 약속 많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문옥자님. 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오.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문주란의 너와 나.

0: 네, 문주란의 너와 나 들으셨습니다. 문옥자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박성호님이 청하신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숙님 공개시판 사연인데요. 사연을 올리면 나중에 읽어주시고 신청곡을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제 신청곡이 나오면 신기하고 엔돌핀이 충전됩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신청곡은 왜 안 올려주셨을까요?
1: 저는 신청해서 들으시고 이제 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0: 아마 신청곡 나오는 네. 날 또 네. 뒤쳐보신 것 같아요.
1: 네. 아, 뭐 신청곡뿐만 아니라 문자를 이렇게 읽고 사연 읽어주면 진짜 저도 그래요.
0: 내 이름이 나오면 좀 신기하잖아요. 네.
1: 저도 뭐 제가 가끔 갑자기 나오면 이런 거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막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0: 맞아요. 네. 저희도 옛날 다 해봤잖아요.
1: 네. 네.
0: 라디오에 보내놓고 내 이름이 혹시나 나오면 잠을 못 자죠.
1: 맞아요. 예.
0: 자랑을 막 해야 되고. 네. 자, 김정숙님의 사연이었고요. 다음 네. 분은 어떤 분입니까?
1: 남성우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예, 반갑습니다.
1: 부산에 사는 28살 남성훈입니다.
0: 아, 젊은 분이시군요.
1: 네. 저는 지금 3년째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예,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청하셨습니다.
1: 네.
0: 어르신들에게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큰 의지가 돼주고 계시는 젊은 네. 남성분이네요. 남성훈님.
1: 그러니까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니까 네.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0: 아, 어르신들이 또 네. 저희 방송 좋아하시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들으시면서
0: 예, 예, 예.
1: 이제 신청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 방송이 새벽에만 방송이 여러 번 나가다가
1: 네.
0: 낮에 재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도 네. 많이 듣고 찾아오시는 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최미순님. 방송통신대 2학년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공부가 재미있으면서도 어렵네요. 영양사 되는 게 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면서 박학기에 비타민 청하셨군요. 네, 힘되는 노래죠.
1: 네. 부러워요. 저는
0: 부러워요?
1: 진짜 해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조금 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이 영양에 대해서 그 음식 궁합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0: 되죠.
1: 예,
0: 다들.
1: 그런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 육수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육수도 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1: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아, 이 요리에는 이 육수고 뭐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네. 근데 그 확실히 육수를 내서 아. 그 요리를 하고 그 국을 만든다든가 뭐 하면 너무 맛있어요. 달라요.
1: 제대로 땅 우려서 예, 예. 요즘만 그 편리하게 네. 그 동글동글한 환처럼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네. 육수를 갖다가 고형으로 만든 것들이 맞아요. 잘 그런 나오잖아요. 것도 있어요.
0: 네.
1: 그런 거 넣어도 충분히 맛이 잘 산다고 하지만 직접 우리는 네. 게 더 낫겠죠.
0: 뭐 멸치
1: 낫겠지요.
0: 육수는 멸치 이렇게 예전에 어머님들이 굵은 거를 왜 넣나 했더니 그렇게 육수를 내기 위해서 맞아요. 넣는 거였더라고요.
1: 맞아요. 잔멸치랑은 또 큰 차이가 있죠.
0: 네, 다르죠.
1: 예. 자, 방송통신대 2학년 재학 중이신 네. 늦게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최미수님 반가웠고요. 영양사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박학기의 비타민.

0: 네, 두 분의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박학기의 비타민, 남성훈님, 최미수님 잘 들으셨나요? 자, 다음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오미경님, 작년에 생일할 때 수영복을 샀어요. 오. 살 빼서 내년에 입어야지 했는데 네. 벌써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내년이 왔다는 거죠.
1: 네, 네, 네.
0: 한 달 안에 딱 5kg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5kg 쉽지 않죠.
1: 쉽지 않아요. 아유, 뭐, 어릴 때는 네. 뭐 이틀만 해도 촥촥촥 빠지고
0: 이틀만
1: 그랬잖아요.
0: 이틀만 해요?
1: 네, 네.
0: 어떻게 그렇게 빼요?
1: 한 끼만 안 먹어도 전 쫙 빠지고 그랬거든요.
0: 아니,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한 끼.
1: 진짜 20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0: 나이 들수록 힘들죠.
1: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공연이 좀 있어서 의상을 다시 사기는 그래서
0: 옛날
1: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0: 그러셨구나.
1: 근데 나중에 네. 이명이 오더라고요.
0: 아, 억지로 살을 또 뺐더니.
1: 아유, 이게 그렇고 아
0: 몸의 나이, 밸런스가 무너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0: 맞아요.
1: 이게 몸은 네. 갖춰줘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운동을 하는데도 네. 제가 음식을 조금 줄였더니 벌써 뭐
0: 어지럽고
1: 어이구야. 나중에 막 하고 이면 막 귀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0: 아니 그럼 더 안 좋죠.
1: 그래서 저 엄청 놀랐어요.
0: 차라리 옷을 그냥 사고 말지 그냥.
1: 그래. 아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 거울을 보면. 그 몸매가 참 그렇구나.
0: 그 옛날 무대 의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시 살을 빼서 날씬하게 입으면 좋겠지만은
1: 네.
0: 그 세탁소에서 수선해서 좀 이렇게 늘려서 못 입나요? 줄이는 건 되는데.
1: 제가 예전엔 드레스를 많이 입었어요.
0: 아, 드레스.
1: 네, 거의 드레스가 많아서 지금 아예 이제 드레스는 그리고 몸이 돼도 드레스는 네. 못 입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정장으로 예, 그렇게 입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크게 그거는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살이 찌면 이 여자들은
0: 그렇죠.
1: 또 복부가
0: 예, 누구나.
1: 이제 찌면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해.

0: 봤는데 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 나이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0: 그러니까요.
1: 아니에요.
0: 네,
1: 필요한 거예요.
0: 네. 남자들도 그렇죠.
1: 아 그럼요. 너무 살이 없으면 쓰러져요.
0: 그러니까.
1: 네, 조심해야 돼요.
0: 네. 그러니까요.
1: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0: 인천 부평구에서 윤미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1: 아, 예.
0: 네. 새벽마다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은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추억의 노래 신청합니다. 아, 하셨어요.
1: 정말 오래전 노래네요. 네. 번지 없는 주막. 네. 백년설 선생의 노래죠. 예. 아,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하시면은 아주 일찍 출근하시겠고, 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이제 건물에 불을 밝히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라디오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0: 라디오가 친구죠.
1: 네. 일하실 때는.
0: 라디오가 없으면 그 일하기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건강하게 네.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사님. 다음은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송현구님 사연인데요.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개업이 불황인데 공인중개사분들 파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네. 하춘화의 물새 한 날이 청하셨습니다. 아 지금 서울은 수도권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전세 네. 구하기 힘들다 월세 많이 오른다 아우성인데 네. 또 지방 이 부산 같은 경우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불황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0: 제주도도 뭐 마찬가지예요.
1: 예.
0: 제주도도 소상공인 분들은 문 이제 그 업소 그 가게를 네. 문 닫고
1: 아,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힘들다고 하시죠.
0: 굉장히 많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다들 지금 힘들긴 되게 힘들어요.
1: 예. 어쨌든, 아유, 정부에서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모두가 좀 많이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하춘아의 물새 한 마리 두 곡 듣겠습니다.

0: 물새 한 마리 하춘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백년설의 노래였죠. 번지 없는 주막. 윤미자님과 송현구님이 청하신 곡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전북 전주시에서 한미자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 전에 입대한 아들이 첫 편지를 보내왔어요.
0: 아유, 예.
1: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고양이한테도요.
0: 고양이한테까지.
1: 네, 눈물 흘리면서 읽다가 고양이한테 보낸 편지를 읽고 빵 터졌습니다.
0: 고양이한테 편지를 썼다.
1: 네, 봉봉아. 야옹 야옹 야옹 이런 식으로 다섯 줄을 쓴 거 있죠.
0: 아, 네. 고양이 말로.
1: 네네. 우리 아들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0: 이야, 그러니까 대신 읽어달라는 거죠. 고양이한테.
1: 네네네. 야옹 야옹 하면서.
0: 야옹 야옹 야옹. 아유 참.
1: 다 알아들었나요? 네,
0: 가족만큼
1: 고양이는?
0: 그리웠나 봅니다. 네. 고양이가. 예. 아유.
1: 아유 그래도 입대한 아들 첫 편지를 받고 어머님 막 이렇게 눈물
0: 나시죠. 그럼요. 예.
1: 아, 요즘에는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짧아서. 네. 뭐 갔다가 금방 온다고.
0: 너무 복무 기간도 짧아졌고. 네. 또 뭐 이제 일과 시간 끝나면 휴대전화 쓸 수 있으니까. 네. 뭐 수시로 뭐 영상 통화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어떤 절박한 그리움 같은 것은 많이 희석됐겠지만. 네. 그래도 걱정되니까요.
1: 그렇죠. 네. 예.
0: 처음 떨어지면 또 얼마나 또 신경 쓰이겠습니까. 자, 다음은 임순옥님 사연인데요. 여기 부산이에요. 남편은 김해에서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가려고 합니다.
1: 오.
0: 시원하게 먹을 직원들 생각하니까 저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도미의 청포도 사랑을 청하셨습니다. 아, 그 남편분 직장에 또 이렇게 먹을 거 사들고 가면 남편분은 기가 사시죠.
1: 네.
0: 예.
1: 그 부산에서 그 김해까지 가시는 거
0: 멀지 않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1: 네.
0: 아주 좋은 네, 아내분이십니다. 임순옥님.
1: 네.
0: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박성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옥수수를 저녁마다 하나씩 먹고 있어요.
0: 오.
1: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지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0: 아, 맛있죠.
1: 다만 그 입안에 끼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0: 입술에 끼면 참
1: 맞아요.
0: 예.
1: 어렸을 때 옥수수를 먹으면서 하모니카 부는 시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맞아요.
1: 했죠, 진짜 그 하모니카 부는 흉내 다 내고 막
0: 그러네.
1: 그랬었는데
0: 다 똑같이 했네.
1: 예. 예. 아우, 옥수수 진짜 맛있어요.
0: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어트 혹은 이런 건가요?
1: 근데 다이어트에는 네네. 옥수수를 별로 권하진 않더라고요.
0: 그게 탄수화물이 네. 많아서 네. 엄청 열량이 상당히 꽤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도 높고.
1: 네. 사실 옥수수 하나 먹으면 네. 좀
0: 배부르죠.
1: 포만감 있고 다이어트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0: 예. 그럼 주로 뭘 권하시나요?
1: 글쎄, 저는 이제 늘 먹었던 게
0: 네.
1: 닭가슴살에
0: 아, 그거야 또
1: 고구마를 먹어가지고
0: 뭐 운동하는 사람들
1: 바나나.
0: 필수고
1: 예. 바나나에 닭가슴살을 갈아 먹었거든요.
0: 아니 그거 너무 뻔한 메뉴 아니에요?
1: 다른 거는 안 먹었는데 무염식이 좋아요.
0: 그래요.
1: 무염식을 하면 피곤하진 않아요, 몸이.
0: 아, 그래요?
1: 네. 그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무염식을 하든 진짜 무염식으로 하고 그 다음날 그 간 양념된 걸 먹으면 금방 막 이렇게 노곤해지고 피로가 확 와요. 근데 이 무염식을 하면 전혀 몸에서 그런 거 없어요.
0: 뭐 한때 뭐 염분을 좀 피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건강 상식처럼 됐는데 줄이긴 줄여야죠. 근데 과하면 안 되지만은.
1: 네.
0: 적당한 양은 꼭
1: 있어야죠.
0: 필요합니다.
1: 네.
0: 너무 안 드셔도 안 돼요.
1: 네.
0: 예. 자, 다음 사연은 서울 강동구에서 왔는데요. 윤상철님. 부대찌개 테이크아웃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 됐습니다.
1: 네.
0: 휴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송창식의 참새야로 청하셨습니다. 요즘 참 자영업하시는 분도 힘드시던데
1: 네.
0: 장사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1: 3개월 됐으면은 아직은 이제
0: 아,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1: 네.
0: 자영업 선배님.
1: 저는 뭐 3개월 동안은
0: 네.
1: 뭐 거의 뭐 어쨌든 3, 4일 동안도 손님이 없을 때가
0: 정말요?
1: 있었어요.
0: 아이고.
1: 아는 지인분들이 오지 않으면
0: 네.
1: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은 지나야
0: 네.
1: 그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는 잡히는 것 같아요.
0: 예. 윤상철 님이 오픈하신 가게는 또 특이하게 테이크아웃 전문인가 봐요.
1: 네.
0: 부대찌개를 포장해서 파는.
1: 부대찌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0: 예, 그런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0: 네. 자,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신청곡 세 곡 듣겠습니다. 도미의 청포도 사랑,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그리고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0: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도미의 청포도 사랑, 박재란의 밀짚 모자 목장 아가씨, 그리고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임순옥님, 박성호님, 그리고 윤상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제 마지막 사연이 되겠는데요.
1: 네.
0: 저희 프로그램에 그 애청자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동호회가 네. 있는데 홍보국장 역할을 하시는 최윤보님이 계세요. 저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고
1: 네. 예.
0: 얼마 전에 큰따님께서 최윤보님의 생신 축하 사연을 깜짝 그 사연으로 올리셨거든요.
1: 네,
0: 저희가
1: 맞아요.
0: 소개한 기억이
1: 네,
0: 있는데
1: 맞아요.
0: 최윤보님께서도 편지로 그 가족들 몰래 사연을 올리셨어요.
1: 네.
0: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제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세월 따라 노래 따라와 함께입니다. 늘 본방사수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오는 7월 5일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1: 네.
0: 저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아직도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뿡뿡 마누라의 칠순 생일과 온 가족의 웃음꽃인 사랑스러운 손녀의 두 돌이 같은 날이거든요. 경사네요.
1: 네.
0: 70년의 세월을 멋지게 걸어온 할머니와 이제 막 두 살이 되는 손녀가 같은 날 축하를 받게 되다니 이것도 참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철부지 남편이자 손녀 바보 할아버지인 제가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여보, 칠순 정말 축하하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예쁜 손녀야, 두돌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태어난 뒤 우리 가족의 웃음이 몇 배는 더 많아졌단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커다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사연 보냅니다. 두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도현아의 네. 사랑은 언제나
1: 우와,
0: 신청합니다.
1: 네.
0: 네, 멋지게 대미를 장식해 주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제가 오히려 또 감사를 드리네요. 네.
0: 저희 방송 중에서 또 도현아 네. 씨 같이 하는 이 토요일 네. 코너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최인보님께서.
1: 아, 근데 뭐 칠순 생일과 네. 또 두 돌, 그죠? 손녀의 두 돌.
0: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네요.
1: 네, 정말 네. 특별한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0: 겹경사날 네. 저희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네.
0: 언제나 행복함이 가정에 늘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도연아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출산 후 다시 몸을 회복하기까지는 조리 기간은 물론 재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몸의 기능과 관절을 비롯해서 출산 전의 상태로 만들기까지 관리가 필요한 거죠. 특히 늘어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시기와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산 후의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보다 체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후 산모들은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체중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빨리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출산 후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전과 후에 체중 변화는 당연한 거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체중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도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출산하신 산모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산후풍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체중이 늘까 봐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체중도 적절히 잘 빼시면은 오히려 출산 후에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뭐 체중이 늘까 봐 좀 걱정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체중이 증가하나요? 차이가 큰 것 같기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10일에서 15kg 정도 이렇게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체중이 절대적으로 몇 kg가 늘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임신 전에 BMI 그러니까 우리 비만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체중 증가하는 권장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MI 정상이 한 23에서 25 전후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정상 체중이라고 하면은 한 10일에서 16kg 정도 체중이 늘던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아래인 BMI 18.5 이하인 저체중인 경우는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체중이 늘어서 12에서 18kg 정도 체중이 늘어도 뭐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체중인 분들 BMI가 25 이상이고 30 아래인 사람들은 오히려 7kg에서 11.5kg 정도 느는 게 권장이고 오히려 이제 고도비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BMI 3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5에서 9kg 정도만 체중이 늘은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내가 임신 전에 준비하면서부터 나의 비만도 또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정 체중이 좀 느는 권장량이 다르고 그런 것이 임신 중에 있는 건강 상태라든지 오히려 이제 태아의 그런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임신을 하고 주차수로 보면 어느 정도 시기부터 체중이 증가하나요?
1: 그렇죠. 우리가 임신 주기를 보면 대체로 이제 3주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라 그러면은 이제 3개월, 그러니까 한 1주에서부터 12주 정도까지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뭐 아직 이제 태반도 만들어지고 뭐 입덧도 조금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임신 초반이라서 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제 식욕이 좀 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 1kg에서 2kg 정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라고 하는 이제 임신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입덧도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체중이 좀 늘고 이제 크기가 좀 이제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태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크기 성장을 하는 거는 보통 20주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급속하게 또 체중이 좀 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뭐 한 4에서 6kg 정도 이제 늘 수도 있고 또 임신 후기가 돼서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때도 이제 4에서 6개월이 되는 는데 또 마지막 달에는 체중이 또 갑자기 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체중 변화는 다르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몸 상태나 이런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면서 본인의 적정 체중을 임신 주수에 따라서 맞게 가는지는 매번 좀 진료를 받을 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이런 체중 증가가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그렇죠. 우리가 체중 임신 중에 체중은 당연히 이제 살을 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필수적인 생리 변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아기도 체중이 느는 거고 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또 양수도 있는 거고 또 태반도 적정하게 또 잘 자라야 되고 자궁도 그거에 맞춰서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이 뭐 1kg에서 3kg 정도까지 잘 늘어나야지 네. 외부 충격에도 보호가 되고 영향을 주는 데에도 또 보호가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이 찌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만약에 예를 들면 양수가 부족하다. 그래도 아기에게 또 문제가 돼서 뭐 조산기가 있거나 또

0: 체중 저체중화가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체중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돼서 과체중이 됐을 때에는 임신성 당뇨의 위험들이 아. 또 요즘에 또 많이 있어서 네.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뭐 임신성 고혈압이나 뭐 임신 중독증이나 또는 이제 뭐 거대하다든지 또는 뭐 제왕절개 위험들이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작게 나와 크게 키운다 이거보다는 예. 적정한 체중으로 이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임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네. 임신 전과 비교했을 때요 체중이 늘었지만 출산 후에는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필요하긴 하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분만 하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기도 나가고 어떤 출혈도 있고 양수도 빠지니까 짠하고 분만 직후에 체중이 다 회복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열 달 동안 천천히 체중이 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어 있고 대사도 또 그 체중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만큼 또 분만 후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내 체중이 진행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출산 직후에도 체중이 정말 아기가 뭐 3kg에서 나갔는데 뭐 체중은 뭐 1, 2kg 정도밖에 체중 변화가 없다는 분들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체중대는 체중이 빠지고 내 몸이 건강한 생리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너무 빨리 빠지는 것이 꼭 회복이 잘 되거나 좋은 거는 아니라고 꼭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요. 출산하자마자 배가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은 속도전이 아닌가 봐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산모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초급반부터 빨리 살이 빠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몸도 좀 빨리 회복이 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출산, 임신과 출산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뭐 출혈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제왕절개라면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 중대한 그런 과정을 겹치고 났는데 바로 내가 가서 운동을 뛰러 가거나 사우나를 바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을 속도전으로 빼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빼는 마라톤과 같이 꾸준하게 갔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지 오히려 이게 초기에 너무 빨리 빠져서 짠하고 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면은 오히려 출산 직후에 지방이 빠지는가요? 근육이 빠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도 하면서 어디 먹는 영양이 좀 충분히 좋았을 텐데 오히려 출산 직후에 너무 힘들면은 오히려 살이 많이 팍팍 빠지는 분들 뭐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뭐 열흘 만에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 2, 3개월 있다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뭐 폭풍 요요처럼 다시 체중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때 기초대사량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먹는 것이 늘어나서 체중이 지방으로 오히려 찌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아주 또 좀 장기적으로 좀 살이 많이 찌는 경우들이 유지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속도전보다는 나의 그런 회복 속도에 맞춰서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이제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출산 한 달 만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하는데 그럼 좀 너무 빠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한 달 만에 싹 빠지고 뭐 체중이 다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예전대로 간 게 되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뭐 산후조리하러 오시거나 하면 한 두세 달째 오시거든요. 딱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육아 과정이 또 있는데 육아 애들이 이제 정말 뭐 한 3, 4개월 되면 6, 7kg 이제 금방 체중이 늘어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뭐 모유를 주거나 또 이제 안고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필요한 건 근력인데요. 오히려 이제 한 달 만에 다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출산 후 3, 4주에는 사실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부종이 빠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빨리 빠지는 거는 당연히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운동을 많이 못하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이 좀 결핍되니까 정말 이제 근육이 좀 빠지고 기력이 더 오히려 빠지는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중은 빠졌는데 오히려 근육도 줄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살 빠졌으면 체력이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아기는 또 그만큼 더 커지니까 더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모유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회복될 때 막 뭐 탈모가 있다든지 뭐 피부가 더 거칠어진다든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오히려 너무 빨리 빠지는 게 좋지는 않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산욕기라고 해서 출산하고 나서 6주 정도까지는 내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기적의 3개월 뭐 얘기하지만 한 100일 정도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출산 후 6개월을 임신 전 체중으로 돌리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출산하고 산모들에게 가장 강조할 때 3개월, 6개월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3개월까지는 체력이 회복되는 시기고 그리고 6개월까지는 체중보다는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6개월 때 체중이 어떻게 보면 골반이나 어떤 내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는 시기들이 맞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고 하면 조금 열량도 줄이고 운동도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시기들이 6개월 이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체중이 좀 장기적으로 체중이 얼만큼 남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한 6개월 때 임신 체중으로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체중만으로 보면은 뭐 3개월, 6개월 또는 이제 뭐 1년 후 돌 때 체중을 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운동을 할 거냐 할 때에는 6개월까지 내가 모든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아픈 통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6개월이 됐는데도 내가 몸도 아프고 막 산후풍 증상도 있고 뭐 관절도 아프고 제대로 운동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조금 더 힘든 시기여서 오히려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이렇게 출산 후에 체중을 회복하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요. 성공률이랄까요?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0: 그렇죠. 뭐 이 성공률이라고 해서 체중을 회복하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년이 지나면은 한 1, 2kg 정도 체중이 남다. 그러니까 우리 돌 때 정도 되면은 한 1, 2kg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게 또 평균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이제 목표한 거보다 한 1, 2kg에서 조금 더 뭐 체중이 좀 늘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뭐 그냥 단순 체중보다는 오히려 내가 통증도 없고 산후풍 증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운동에 능력들이 좀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 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체중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육아 환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육아에 도와주거나 적극적인 가족이 많아서 내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내가 육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회복이 빠를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좀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잠시도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아기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아무래도 집에서 활동하는 능력들은 좀 떨어져 있고 피곤하니까 나는 운동도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또 회복이 좀 더딘 경우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임신 전에 운동을 했거나 근육량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전에 나는 저희 이제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신 전에도 정말 뭐 마라톤도 잘 뛰고 운동을 잘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운동을 더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출산하고 100일 되기 전에도 막 5kg, 10kg씩 좀 달리는 거를 충분히 뭐 시간은 그렇게 뭐 단축되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해도 뭐 관절 안 아프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체중 회복도 잘 되고 뭐 골반도 잘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임신 전에도 이제 운동이 굉장히 적고 근육량이 적었던 분들은 오히려 회복이 좀 더딘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예, 앞서 6개월이 이제 체형이 돌아오는 시기라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체중보다 중요한 건 체형이라고 또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여성에게 있어서 골반이 벌어

0: 그리고 이제 골반이라고 하면은 우리 뼈에 있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이제 천장 관절이라든지 뭐 치골 결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하는 체형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체중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어져서 분만 출산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벌어지는 시기가 임신과 임신 출산 후 6개월까지 기간이라서 이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굳어버리면은 골반도 틀어져 있는 상태로 되면은 나중에 운동하려고 해도 허리도 아프고 또는 뭔가 또 오히려 이제 뭐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뭐 허리가 좀 안 좋다 또는 뭐 다리가 뭐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시기들, 그러니까 출산하고 3에서 6개월 정도 시기에서 골반의 위치가 돌아가려면은 그 골반과 관절 사이에 인대들이 힘을 받아서 수축을 잘해야 되는데 살을 너무 빨리 빼면은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도 약해지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오히려 체중은 빠진 것 같은데도 아직은 엉덩이도 이제 어떤 청바지를 입으면은 좀 골반이 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골반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체중은 다 빠졌는데 체형은 안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통증도 오거나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손목 발목도 다 아프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통증들이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체중도 중요하지만 체형까지 같이 좀 회복되는 시기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만 이 체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과 관련돼서는 체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후 회복에 따라서 단계별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량을 제한을 하거나 뭐 좀 굶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운동 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랬을 때 첫 3개월까지는 어쨌든 저는 칼로리 제한, 열량 제한은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음식 종류는 좀 바꾸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신 기간 동안 못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맵고 짜고 좀 자극적이고 뭐 내가 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뭔가 좀 임신 중에 못 먹었던 거를 출산하고 났더니 막 먹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음식들이 살을 오히려 찌게 하는 음식들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부종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식사를 잘 해도 그냥 부종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는 시기고 보통 6주까지가 산욕기라고 해서 이때는 여러 가지 자궁도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뭐 관절도 좀 되고 염증도 있으면 안 되고 또는 출혈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이 골고루 있어야 되지 오히려 뭐 육아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간단히 때운다고 하면은 오히려 체력이 회복하거나 내가 피를 재생하는데 그런 원재료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3개월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통증도 없고 체력이 다 회복됐다면은 어느 정도 열량 제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6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보통 이 시기는 이유식도 시작을 하고 또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꼭 어떤 영양물을 충분히 챙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지나서부터 조금 열량 제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 다이어트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도 6개월 이후가 더 좋습니다.
1: 단계별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산후 체형 관리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0: 네, 기본적으로 출산 후에 체형 관리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평소에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실패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내가 체력이나 근력이나 또는 뭐 우리 피도 좀 만들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정상이라고 해서 내 피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분만하면서 여러 가지 뭐 출혈도 있고 또 애기에게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다시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충분히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혈이 회복이 충분히 되는 걸 먼저 한 분들이 나중에 운동을 더 잘할 수가 있고 힘도 나서 좀 열심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출산하고 무조건 휴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육아가 힘드니까 운동을 안 하고 아 운동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반이 돌아온 데는 이제 6개월 출산 후 6개월까지 자꾸 자극을 주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원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휴식을 하는데 육아하는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 이제 앉거나 무릎 뭐 발이 위에 아기를 이제 안고 있거나 하면은 골반이 벌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아. 그럼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또는 육아를 하면서 그런 나쁜 자세로 되어 있는데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자극을 다시 줘서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걸 노력을 안 한 시기가 길수록 골반이 돌아오는 시기는 늦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 네. 보통 자연분만 하시면은 출산 직후부터 크게 뭐 회음절개나 이런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제왕절개 하셨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상처도 안 물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지나다부터는 살살살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운동들은 뭐 그렇다고 막 밖에서 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 주변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나 뭐 여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하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체형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운동을 빨리 하시면 좋다고 했더니 운동을 너무 강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한두 달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관절통이 심해져서 이제 운동을 못해서 오히려 한 진짜 6개월 있다 오셔가지고 회복이 더 더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출산하고의 그런 운동이나 체형 관리는 계단식으로 운동량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운동력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체력이 바닥이다. 정말 근력도 없고 관절도 다 벌어져서 인대가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들, 스트레칭들 또는 가볍게 뭐 다리를 누워가지고 뭐 케겔 운동처럼 한다든지 뭐 프랭크나 우리 브릿지라 그래서 약간 엉덩이를 좀 움직여주거나 또는 무릎을 세우고 있어서 몸을 한번 온몸 비틀기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해보면서 통증이 있으면 그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통증이 없으면 하고 또는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을 했다가 또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을 조금 해보고 또 이제 서서 하는 운동을 해보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단계별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하면은 좋고 이럴 때 옛날처럼 뭐 무게를 너무 빨리 든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들이나 뭐 이런 어디 가서 배우는 거를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100일 이후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후에 체중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철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 거절 불안이네요.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룬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둔 청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2024년 통계인데 확인된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0: 네.
1: 청년 20명 가운데 한 명이 2년 넘게 지금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통계가 늘 정확하지 않죠. 않습니까?
0: 네.
1: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은둔 청년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 네.
1: 은둔 청년 뭐 어떤 이유로든 대인 기피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정신의학에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데
0: 네.
1: 거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0: 네.
1: 창피함, 수치감, 굴욕감을 느끼거나
0: 네.
1: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관계 형성 자체를 피하는 거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0: 네.
1: 반복된 실패 경험, 거절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방 안에 가둬버리는 건데요.
0: 네.
1: 최근 어떤 식으로든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0: 아, 그렇죠.
1: 있으셨군요.
0: 네.
1: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0: 아유,
1: 저는 식당에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0: 네,
1: 자리가 만석이라고 거절당했는데요. 사실 그런 종류의 거절도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0: 네.
1: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어떤 기획안을 준비를 했는데 킬당할 경우가 있죠.
0: 아유, 그런 경우 있죠.
1: 단톡방에 분명히 있는데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0: 네.
1: 이거 내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개팅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마음의 상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오버싱킹을 하기 시작하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시작됩니다.
0: 네.
1: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이 낯익은 고통에 거절 불안이란 이름을 붙이고 왜 요즘 익십이라고 하죠.
0: 네.
1: 네. 읽었는데 씹히는 거. 손절.
0: 예.
1: 이런 것들. 아, 강박이라든가 회피 또 관계 집착이나 자기 소멸에 이르기까지
0: 네.
1: 우리 일상 가운데 거절 불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거절 불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면서 그리고 유쾌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저자가 진화 인류학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셨는데요. 이력이 좀 특이하네요.
1: 그렇죠. 그만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0: 네.
1: 깊은 겁니다. 인류학과 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좌충우돌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무엇인지 이런 관심과 호기심으로 진화 인류학과 임상의학을 함께 공부했다고 그래요. 이번 책을 통해서 박한성 교수는 거절의 경험이 낳은 불안과 모순의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불안 그리고 이 모순이 뭔가 마음의 병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실험에서 온라인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소외당한 피실험자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공을 못 받아요.
0: 아, 예.
1: 그 사람의 뇌를 스캔한 건데 이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느끼는 신체 통증과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다고
0: 네.
1: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물리적인 부상과 통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처, 그러니까 은유가 아니라 진짜 몸의 상처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뇌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책은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자가 전공한 정신의학과 진화인류학을 바탕으로
0: 네.
1: 그리고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또 왕따라든가 집단 또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0: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통찰로 바꾸는 자기 이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참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과 뇌에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놀랍네요.
1: 그렇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실험이죠.
0: 네.
1: 그러니까 거절 불안의 상처가 몸에 난 상처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0: 네.
1: 정신의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거절 불안의 모습에 각기 다른 진단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자면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조차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죠.
1: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불안장애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은둔청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0: 네.
1: 부릅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매달리고 의존하고 달라붙는 이런 걸 우리가 의존성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집착하는 이것도 병인데요. 분리불안장애라고 부르죠. 감정의 극단을 오가는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이게 모두 네.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원초적 감정의 다양한 형태와 변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절에 대한 불안, 예를 들어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성격의 문제
0: 네.
1: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출구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구를 모르는 사람이 병이 되는 거죠. 책은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미로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0: 네.
1: 미로의 안쪽에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깊은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 불안의 뿌리는 무엇인지 직접 마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거절 불안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절 당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만큼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네. 특히 아주 고도의 경쟁사회, 압박 강도가 너무 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중의 거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람마다 거절 불안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0: 네.
1: 각 사회와 문화권도 역시 거절에 대한 다른 대처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서는
0: 예.
1: 내가 남들 눈에 좀 우습게 비칠까 봐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게 두렵죠.
0: 그렇죠.
1: 이게
0: 네.
1: 사실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는 단어가 우리 바로 체면입니다.
0: 아, 체면. 그러네요.
1: 동양에서 체면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체면이 훼손당하는 건 민망함을 넘어서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어떤 거절의 형태, 회피 반응이 체념으로 나타난다. 체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반면 서양에서는 거절 불안이 능력주의와 결합이 된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보통 실력이 모자란 걸 들킬까 봐 두려워하죠.
0: 그렇군요.
1: 서구 사회에서는 예.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무능, 게으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는 동양인데 동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과 네. 서양의 거절 불안의 모습이 다 갖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거든요. 체면도 지켜야 하고 네. 능력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고개를 숙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고요. 네. 고개 들면 어떡하죠? 버릇없다고 혼납니다.
0: 참 어렵네요.
1: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인의 모습이 거절 불안이 사회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최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은둔 청년 이야기했지만 대인관계 공포라든가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남들에게 괜찮게 보이려고 너무 오랫동안 애쓴 나머지
0: 네.
1: 정말로 괜찮지 않게 된 경우다라고 책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0: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거절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잖아요. 지나친 게 문제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책은 거절 불안의 근원을 인간의 진화사에서 찾고 있어요.
0: 네.
1: 진화 인류학자다운데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네. 사실 홀로 남겨진다라는 게 인류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0: 그렇죠.
1: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혼자 있는 인간은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백만 년의 진화사는 우리 뇌에 이 공식을 강력하게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0: 네.
1: 혼자 있는 건 위험하다. 그 결과
0: 예.
1: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에 민감하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재설계해왔다라는 거죠.
0: 예.
1: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거절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거절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0: 네.
1: 인간이라는 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삶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이 과거의 생존 방식이 오늘날 21세기에는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0: 예.
1: 이 지금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끊임없이 울려대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0: 네.
1: 우리는 혼자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는 사바나에 살지도 네. 않고요. 사자를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0: 네.
1: 뇌는 계속 이런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루에 수백 명과 상호작용하고 있어도 잠깐의 실수도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도
0: 네.
1: 뇌는 이걸 되게 중대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왜 우리가 요즘 포모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 나만 제외됐다라는 이 두려움. 다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네.
0: 그렇네요.
1: 네. 다들 인정받는데 나는 계속 거절당하네.
0: 네.
1: 이런 감정이 반복이 되면 이게 병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참 거절 불안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병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뭘까요? 좀 제시가 되고 있나요?
1: 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0: 네.
1: 우리 사회도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저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난 이건 사실 순수한 개인의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0: 네.
1: 우리 사회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일종의 통제장치의 일환이라는 거죠. 거절 불안의 흔적은 종교와 신화 속에도 깊게 새겨져 있다. 이 대목도 흥미로운데요.
0: 네.
1: 성경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신에게 거절당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역설적인 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사실 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됐고요. 부다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채 떠돌이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 역설 속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절 불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처를 준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을 더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거절 불안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결함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하나의 존재, 론적인 모습으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절 불안도 우리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거절 불안을 그래서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내가 어느 지점에서 왜 거절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1: 그렇습니다. 내가 왜 상처받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관계, 이 모험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왜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이걸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 가운데 사실은 상당수가 정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0: 그렇네요.
1: 제대로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익십 하나 해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으로 규정하지 말고 자기 혐오를 자기 이해로 바꾸고 두려움을 성찰로 바꾸는 방법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절 불안의 다양한 얼굴과 그림자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똑똑히

0: 특히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거절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상대의 거절을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좀 적당한 거리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거절 불안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 이후에 작년 한 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이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서 세계 3위였다고 하죠. 또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문화공간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흥미롭게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문화공간의 뿌리를 찾는 책 두 권, 건축의 K 그리고 극장사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카니발의 곡입니다. 그땐 그랬지.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책 이야기 오늘은 우리 문화공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책 두 권 만나보겠습니다. 건축의 K 극장사회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지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 주변의 공간을 좀 둘러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첫 책은 어떤 책일까요?
2: 네. 첫 책의 저자가 건축가 노은주 임영란 부부인데 이 건축 관련 방송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1: 본 적 많아요.
2: 네, 바로 알아보실 네. 저자분들이고요. 이 두 분이 건축의 K라는 제목 아래에서 우리의 삶, 정서, 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공간의 맥락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1: 네. 워낙 뭐 다양한 분야에 한국을 상징하는 대문자로 K를 써서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해외에서는 K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하면서 건축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네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K에서.
2: 그렇죠. 건축의 예. K라고 하면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실 법한 건축물 자체가 각기 다를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막 전통 문화에서부터
1: 그렇죠.
2: 초현대식 건물까지 있잖아요.
1: 네.
2: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축의 K를 상징하는 공간은 마루입니다.
1: 마루.
2: 네. 한옥 가면 마루가 있죠.
1: 여름에 정말 시원하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2: 네. 마루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놓은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왜 산마루나 고갯마루라는 말 쓰잖아요.
1: 아.
2: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이게 높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2: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루는 내부와 외부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강도 아니고
1: 방에서 나온 아니고. 거니까.
2: 그렇죠. 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안과 밖이 만나고 합쳐지는 우리 건축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공간으로 첫째로 마루를 꼽고요.
1: 네.
2: 그중에서도 대청마루는 말 뜻 자체가 큰 마루라는 의미인데
1: 네네.
2: 뭐 안채 한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어떤 집안의 중심
1: 맞아요.
2: 이런 공간이기도 해서 대청마루라는 곳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청마루 얘기해 주시니까 시골 집에서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수박 잘라 와주시고
2: 그렇죠.
1: 뭐 이랬던 게 떠오르네요.
2: 어릴 적 외갓집 갔던 풍경이 떠오르는데
1: 네.
2: 그때는 그 시원함에 이제 과학적 원리는 우리가 모르고 즐겼잖아요.
1: 그렇죠.
2: 대청마루 떠올려 보시면 앞쪽은 쭉 열려있죠. 그게
1: 예.
2: 남쪽이고요. 뒤쪽 북쪽은 좁은 창문이나 문이 있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2: 그래서 요 개방된 면적 차이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청의 바람이 시원해지는 이유고요. 그리고 요 마루에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저자들은 마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1: 마당.
2: 네. 이 마당이 또 하나의 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왜 우리는 그 처마가 있잖아요.
1: 네네.
2: 처마가 비를 막아줘서 뭐 한지나 흙이 이제 비에 약하니까 습기 약하니까 그걸 막아주는데
1: 그렇죠.
2: 단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이냐. 한옥 마당을 보면 하얗고 굵은 모래들이 깔려 있는데
1: 네.
2: 여기 햇볕이 비추면 그게 마당을 반사해서 집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이제 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당이라고 하면
1: 네.
2: 뭐 우리가 대궐에서 살았던 게 아니니까 대청 앞에 있는 마당 하나를 떠올리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큰 옛날 한옥을 보면 다 갖춰진 한옥을 보면 시어머니가 있는 대청 앞이 안마당이고 부엌을 드나드는 그 며느리가 부엌과 곳간 사이에는 옆마당 작은 공간을 쓰고 남자들은 사랑채 옆에 있는 사랑마당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이 되게 탁 트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1: 또 구분되어 있네요.
2: 네. 그렇게 각자의 자기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루와 마당 얘기를 해 주시는데 K건축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건축물로 가보면 저자들이 종묘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종묘.
2: 네, 종묘는 뭐
1: 제사 지내던 곳이죠.
2: 그렇죠. 세계 예.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우리 K 건축을 대표하는 이제 건물일 텐데 재미난 건 그 우리가 흔히 종묘 얘기할 때 막 일자로 길고 대칭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자들은 이어 붙였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이어 붙였다.
2: 네, 그러니까 종묘도 처음에는 그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 뭐
2: 일곱 칸을 만들었다가. 이걸 모자라니까 옆에 또 네 칸을 붙이고 또 두 칸을 붙이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K건축이 어떤 처음부터 완결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맞물리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연결연결하면서 넘어가고 흘러가는 것들. 이게 우리 건축의 묘미라고 저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1: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마당 얘기나 예를 들면 마루 얘기는 그래도 간간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어붙였다? 이 표현은 처음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건축의 애드립이 좋은 거다.
2: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결 짓는 것을 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축물로 부안 내소사에 있는 설선당이라는 건물을 얘기하더라고요. 내소사 가봤지만 저 이 건물이
1: 저도 모르겠네.
2: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음에 가면 다시 봐야겠다 싶었어요. 지형의 흐름을 그

0: 만나게 했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종묘가 옆으로 이어붙인 거면
1: 이거는 높이로써
0: 그렇죠. 이게 아. K건축의 특질이라는 겁니다.
1: 아. 이런 걸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네요.
0: 그렇죠.
1: 네, K건축은 어떤 자연스러운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살아야 되면 그냥 더 짓고
0: 맞습니다.
1: 올려야 되면 그냥 올리고
0: 그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과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건데 아. 여기서 K-POP 데몬헌터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 이유가 거기서 낙산공원하고 한양도성 얘기가
1: 나오죠.
0: 나와서
1: 예.
0: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1: 그쪽 많이 가시더라고요.
0: 한 바퀴 도는 순성놀이도 예. 한다고 하는데 그 성곽을 따라서 걷다 보시면 돌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돌하고 위에 있는 돌하고 색도 다르고 좀 모양새도 다르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게 태조 때 쌓은 성벽은 자연석을 그대로 쌓았고요. 그리고 세종 때는 조금 건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1: 아.
0: 조금 다듬은 돌은 아래쪽에 큰 걸로 쌓고 아. 위쪽은 작은 걸로 촘촘하게.
1: 예.
0: 그리고 숙종 때 오면 이제 규격화된 정방형 돌들을 정연하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1: 그 시대가 다 다른 거예요?
0: 그렇죠. 그런 건축 기술의 발전을 성곽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1: 아.
0: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저자들은 K-POP 데몬 헌터스의 관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한양도성 늘 있었는데
1: 네.
0: 늘 있으니까 잘 안 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외부의 시선이 이걸 딱 봐줬을 때 우리도 오히려 아 이게 그런 것이었어? 이런 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미래의 랜드마크를 지금 새로 만드는 데는 엄청 큰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늘 들이기보다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랜드마크를 좀 바깥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보면
1: 네.
0: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숭례문 이런 거 지나가면서도 아우 저기에 있어서 먼지도 사실 차 너무 많이 다니니까
0: 그렇죠.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1: 네, 계속 쌓이고 우리는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의 소중함이 또 달라진다.
0: 맞습니다.
1: 서울이라는 곳이 현대도 있지만 이렇게 역사 같이 정말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현대적 공간으로 저자들이 꼽고 있는 곳은 첫 번째로는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1: 또 역사도 거기 같이 있죠.
0: 그렇죠.
1: 예.
0: 조선 초때도 그 백성들이 거기서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는 정조 때 오면 정례화가 돼서 왕이 행차할 때 꽹과리 치면 왕이 가서 이야기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19년 3.1 만세 운동 때는 무려 50만 그렇죠. 인파가 모인 곳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일도 역사가 됐는데
1: 그렇죠.
0: 2002년 한일 월드컵이요.
1: 난리 났었죠.
0: 이것도 벌써 4반세기 전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를 곳. 표출하고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 여기였고
1: 맞아요.
0: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탄핵 이슈 때
1: 네.
0: 여의도에도 그런 광장에 이런
1: 모였었어요.
0: 일이 이어지면서
1: 네.
0: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자들은 기대합니다.
1: 야, 건축가들이라 역시 시선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에 자신들이 한 것도 듣고.
0: 아,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 금산주택이라는 곳을 네. 짧게 소개하는데 이걸 본인들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0: 크기는 민가의 살림집 방식대로 딱 단층으로 작게 지어져 있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그 일자형 단순한 평면은 도산서당을 담고자 했다. 그래서 이 대청마루 앞에 정말 앞에 산세가 액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도산서원도 앞에 가면 야 여기 있었으면 공부 절로 됐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1: 서당 가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물이 막 화려한 게 아니라 공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바람에 따라서 그 나무가
1: 쓱 하고
0: 그렇죠.
1: 네.
0: 물길이
1: 네.
0: 그다음에 그 산의 풍경이 계절에 따라서
1: 그러면 결국 자연을 내 집 앞으로 내 집 안으로 어떻게 보면 갖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
0: 그럼에도 그걸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1: 그러네요.
0: 이것이 저자들이 본 건축의 K였습니다.
1: 네. 정말 건축의 K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책은 또 어떤 문화 공간을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0: 네, 다음 책은요. 다섯 명의 문화 연구자가 함께 쓴 책이고요. 제목은 극장 사회입니다.
1: 극장 사회.
0: 저는 제목만 보고는 그 사회학 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극장 국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북한처럼 또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1: 보여주는 게 있는
0: 네, 그걸 극장처럼. 강조해서 만드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극장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책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극장 얘기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멀게는 단성사와 우미관부터 또 근대의 명동 예술극장 현대 오면

0: 세종문화회관과 난타극장까지 이런 극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1: 조금 시각이 보통 공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공간이 되는 극장에다가 포커싱을 한 거군요.
0: 맞아요. 네. 이 극장이 주는 그 공공건축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무슨 얘기냐면 함께 즐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공공적인 공동적인 역할이 있죠.
1: 있죠.
0: 그런데 그 공연장 가보시면 알지만 함께 즐기지만 결국 내 내면과 맞닿는 경험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석 아래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같이 웃고 웃으면서
1: 예.
0: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극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가 유행하는지 뭐가 재밌는지 뭐가 즐거운지 이런 걸 찾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렇게 어떤 한 사회의 감정의 구조 흐름 이런 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야 극장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나 싶더라고요.
1: 그러네요. 예전에 객석이 무대가 되는 그런 그런 때
0: 나단극 같은 것이 사실
1: 깜짝
0: 그런
1: 깜짝 놀랐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공간이 주는 의미가 역시 다르구나.
0: 그런데 네. 왜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이 저자들이 강조하느냐. 요즘 공연장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 가잖아요. 극장도 그냥 OTT로 집에서 내가 혼자 보죠.
1: 아.
0: 예전처럼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드는 경험 자체가
1: 없어지는 거군요.
0: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문화는 점점 풍요로워졌지만 인간은 유대가 좀 단절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우리가 무대라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1: 예.
0: 그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1: 예.
0: 그냥 집에서 보면 그런 걸 잘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우리 문화의 극장의 역사와 기능을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죠.
1: 극장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면 어떤 극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0: 네. 저는 가보지 못한 극장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복원해서 지은 게 지금의 정동극장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동극장도 가보면 막 그리스 건축물 같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 원각사도 콜로세움을 본떠서 만들었던 한국 최초의 실내 극장이라고 하고요. 나름 규모가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복층으로 객석을 만들기도 했고 이게 고종 황제 때 이제 만든 건데
1: 예.
0: 즉위 40주년 기념 국가 의례를 치러질 곳이었는데 이게 무산됐대요. 그때 콜레라가 유행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운명이 워낙 좋지 않았는데
1: 그렇죠.
0: 그 40주년 기념 국가 행사 예산이요. 한 해 대한제국 그 예산의 10분의 1이었대요.
1: 와, 그러니까 엄청났네요.
0: 지금 우리 또 한 몇십조를 쓰는 거죠. 그래서
1: 짓는 것부터 시작인가?
0: 네, 이거를 이제 예. 안 하게 되면서부터 이 공간의 기능이 어떤 국가적인 명분이 아니라
1: 네.
0: 상업 용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이제 연극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전통적인 연희. 이게 늘 그 관객이 많이 들었대요. 안정적이고.
1: 네.
0: 왜냐하면 춘향전처럼 모두가 아는 걸 하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 수입을 이제 얻어서 신식 무대, 신극 무대. 그때 당시 사람들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1: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 한 거군요.
0: 네, 문화 향유층만 일부 여기를 소구했기 때문에 이걸 넓히기 위해서 경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1: 이야, 그 외에는 또 그럼 원각사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그 다음으로 이제 저도 가봤던 곳인데 단성사 얘기가
1: 예.
0: 나옵니다. 저도 영화관으로 가봤던 곳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단성사가 이제 근대 시기에는 영화만 했던 게 아니고요. 전통 연희, 창극, 신파극, 무성 영화 이렇게 다채로운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객들은 여기에서 전통 시대의 시간부터 초현대 시간까지를 다 경험했던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단성사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고 그리고 1층과 2층도 재미난데 1층은 평지 구조라서 서민하고 상인들이 드나들었고요. 2층은 상등석으로 고관 대작하고 유력 인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거죠.
1: 그러네요.
0: 뭐냐면 이 극장 자체에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와요. 같은 공연을 보는 거예요. 같이 웃고 즐겨요. 그럼에도 여전히 1층과 2층이
1: 네,
0: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단성사에서 가장 흥했던 공연이 이 에리수의 황성예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노래가 1930년대에 발매됐는데 레코드가 발매된 지 한 달 만에 5만 장이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워낙 그 식민지 현실에서 무너진 조국에 대한 상실감들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얻다 보니까
1: 네.
0: 일제가 결국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고 왜 금지곡 지정하면 더 듣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더 몰려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1: 레코드도 더 팔리고. 네, 야 진짜 황성예터. 그러니까 음악 공연도 거기서 그러니까 한 거군요.
0: 맞습니다. 콘서트도 했던 거죠.
1: 콘서트. 그러네요. 이름

0: 그림만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탄성사.
1: 맞아요. 그 극장으로도 한 1, 20년 전까지는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아쉽다. 이게 요즘 막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문화가 다 모여있는 곳들. 네. 이런 기능을 했냐면 탄성사에서 예를 들어 콘서트로 제가 신곡을 들어요. 극장 밖으로 나오면 음반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판 사는 거예요.
0: 예.
1: 집에 가서 또 듣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무대에서 읊조려진 어떤 대사 같은 것들은 신문에 연재 소설로 나오고 소설과 시집으로 출판돼서 또 탄성사 앞에 있는 서점에서 내가 사서 읽게 되고 그 문화가 정말 순환됐던 컨텐츠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0: 이런 게 필요한데
1: 탄성사라고 하더라고.
0: 와,
1: 이런 거 보니까 막 가슴이 좀 뛰더라고.
0: 네, 조금 더 익숙한 그러면 탄성사하면 저희까지는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끝으로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더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많은 분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또 갔을 때 즐거워하는 곳인데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0: 네.
1: 근데 예술의 전당 당이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필요에 의해서였대요.
0: 필요에 의해서.
1: 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0: 아.
1: 1988년 서울 올림픽.
0: 예.
1: 이걸 앞두고 이 정도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이제 이게 다 스포츠 행사잖아요. 문화 공연 할 만한 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부터 부랴부랴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0: 네.
1: 개관을 언제 했느냐? 88년 2월 15일에 합니다.
0: 야.
1: 올림픽 앞두고 한 거예요.
0: 바로 직전에.
1: 네. 근데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이 콘서트 홀이 2523석인데
0: 예.
1: 당시 아시아 최대의 규모였대요.
0: 아, 그때 예전에 갔을 땐 정말 크다 이러면서 둘러보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제 1993년 그로부터 5년 후에 오페라 하우스를 열면서 완전체가 됐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아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 간 모양의 지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이런 걸 넣은 거죠. 그리고 앞서 탄성사가 했던 것처럼 공연장과 여기 갤러리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악기사도 생기고 음악 맞아요. 연습실도 생기고
0: 네.
1: 미술품 갤러리도 생기면서
0: 맞아요.
1: 문화 인프라 자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더해서 거기를 채우는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0: 네.
1: 여기에 문을 열어젖힌 게 1995년에 초연한 명성황후 뮤지컬입니다.
0: 아, 이건 너무 기억나요.
1: 그죠?
0: 네.
1: 특히 이게 여러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0: 노래도 너무 좋았고
1: 양인자 김희가 우리 조용필과 함께 했던 이 콤비잖아요.
0: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
1: 네, 예.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거잖아요. 대중음악계 거장들도 참여를 했고
0: 네.
1: 또 배우들도 뮤지컬 배우도 또 성악가도 함께 캐스팅했는데 당대만 해도 이게 되게 논란이었어. 이게 어울릴 거냐 맞냐
0: 아.
1: 그리고 대중음악가들 가서 이게 작사 작곡하는 게 맞냐,
0: 맞냐.
1: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0: 그렇죠.
1: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했던 그 콘텐츠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예술의 전당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0: 되면서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을 생각할 때 극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0: 그
1: 극장이
0: 안에.
1: 필요하고 체육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또 문화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0: 그러네요.
1: 네.
0: 아, 극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한번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책 극장 사회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K의 모습 또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문화공간 어디 가봐야겠네요.
1: 맞습니다. 가까이 또 찾아보시면 이렇게 큰 극장 아니더라도
0: 작은 데들도
1: 네, 곳곳에 있을 겁니다.
0: 많죠. 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규현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광화문에서.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중경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티빙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지금 생각보다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가 지금 티빙 앱에 접속하거나 이제 핸드폰으로 TV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아, 예. 유출됐습니다라고 막 공지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유출 피해 규모가 지금 추산되는 게 1953만 명 규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엄청난 인구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6월 22일자로 이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 제공받은 자료인데 현재까지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치가 확정이 된다면 지금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제일 컸던 게 쿠팡이었고요. 예. 3756만 명. 그다음에 10여 년 전의 일인데 싸이월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500만 명.
1: 아 이것도 네.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2: 그렇죠.
1: 아.
2: 이게 2010년 전으로 있었던.
1: 그렇군요.
2: 이제 요즘 싸이월드 잘 안 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맞아요. 있었던 사고였고 또 SK텔레콤 사고도 작년에 있었죠.
1: 맞아요.
0: 이 사고도 2,324만 명인데 역대 네 번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 너무 심각한데 보안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하고 잠정적인 추정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6월 3일자로 티빙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됐다라고 공지를 했던 상태입니다.
1: 티빙 이용자가 이렇게 많았나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사실 그 부분이 예. 또 다른 문제인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 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770만 명, 유료 회원은 50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1: 예.
0: 그럼 티빙의 이용자는 500에서 700만 명 정도일 텐데
1: 예.
0: 왜 1000만 명이 넘는 예. 데이터가 나오느냐. 문제는 탈퇴한 회원, 휴면 계정, 통신사 결합 상품이나 요즘 뭐 통신사 뭐 가입하면 OTT 껴준다거나
1: 맞아요.
0: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타사 제휴를 통해 생성된 계정까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문제고요. 근데 만약에
1: 야.
0: 아직 확인이 끝난 건 아닌데 만약에 티빙이 탈퇴하거나 휴면돼 있는 계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1: 네네.
0: 그래서 유출이 된 것이라면 이거는 향후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회원을 탈퇴하거나 휴면 계정은 개인정보를
1: 그렇죠. 삭제해줘야 되죠.
0: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다못해 이 동네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 지우는 게 지금 법인데 이게 안 됐을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럼 유출된 정보 어디까지예요?
0: 네, 유출된 항목을 조회를 해보면은요. 이제 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연계 정보, 중복 가입 확인 정보, 휴대폰 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중요한 게 CI라고 불리는 연계 정보인데
1: 이게 뭐예요?
0: 이게 디지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건데 그 이용자의 고유의 값을 이용자마다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예전에 유심칩 사태 때 유심이 우리 개인정보인 것과 이제 비슷한 것처럼 이거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등록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개인정보랑 결합이 되면 명의가 도용되거나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다행인 것은 티빙에 따르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다 노출된 건 아니고 암호화를 거쳐서 이제 땡땡땡땡 이런 처리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는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비밀번호가 그대로
1: 전체가 그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부는 가려져 있다 이 얘기죠.
0: 맞습니다. 비밀번호가 8자리라면 앞에 4자리만 있고 뒤에 4자리는 암호화가 돼 있어서 그 자체로 유출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1: 아, 근데 어쨌든 왜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걸까요?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0: 네.
1: 정말 궁금해요. 보안에 돈을 조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일단 티빙의 입장은
1: 네.
0: 사고 이후 대처는 좀 빨랐다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에 공격자 IP를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추가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직 조사 중이라 티빙의 과실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1: 네네.
0: 다만 이제 당국에서는 티빙이 5월 30일에 이미 이상 징후를 인지를 했지만 이것을 직후에 확인하지 못하고 6월 2일에서야 뭔가 파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게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비용 문제 얘기하셨는데 티빙의 보안 투자가 최근 2년 연속으로 비용의 감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뚫리는 거죠.
0: 맞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공시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티빙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2002년에는 21억 9,600 167만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8억 3,940만 원.
1: 네.
0: 2024년에는 17억 6,510만 원으로
1: 계속 거기서 줄고 있네요.
0: 그렇죠.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 비용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이 책임자들이 전담자가 아니라 임원이 아닌 인사가 겸직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왔다.
1: 아, 그럼 책임이 없는.
0: 그렇죠. 그래서 네. 개인정보 주로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는 전담자를 임원으로 두고 있는데
1: 그렇죠.
0: 여기서는 임원도 아니고 겸직으로 두고 있었다. 그래서 좀 보안 불감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서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분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1: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라서 이용자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법적 대응 나서기로 했죠.
0: 맞아요. 이런 변화들도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데 지금 유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법무법인 지향이라는 곳에서 이용자들을 대리하고 있는데 현재 티빙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0만 명이 이용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으로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1: 네.
0: 참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번 사건에는 이제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티빙뿐만 아니라 누적된 이 사건들이 매년 또
1: 맞아요.
0: 주기적으로 벌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숫자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이용자 입장에선 그럼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 각 그 사들마다 문제 네.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라는 지침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티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사이트랑 모바일 앱을 통해서 유출 여부와 세부 항목을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티빙에 가입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를 한번 해보는 게
1: 좋겠네요.
0: 그래서
1: 네.
0: 본인의 이제 정보가 뭐가 유출됐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출이 됐다면 당연히 비밀번호는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티빙 비밀번호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티빙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연계 로그인 같은 게 많잖아요.
1: 네네.
0: 간편 로그인이라고 해서 막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앱과 연동해서
1: 예.
0: 쉽게 로그인하는 게 있는데 연동돼 있는 포털이나 SNS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 연계 서비스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보통 사람이 똑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군데에 쓰잖아요.
1: 예예.
0: 티빙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이 있다면
1: 다
0: 그 비밀번호도 다 바꾸는 게
1: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비밀번호 찾는 것 때문에
0: 일이죠.
1: 일이에요.
0: 이거 그 자체도 예. 일인데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 그러니까요.
0: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두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터넷 포털이나 이제 구글 같은 서비스 보면은 로그인을 처음 할 때 그 기계로 처음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두는 게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티빙 얘기하다 보니까 쿠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때 그 뭐 결과 같은 게 좀 나왔나요?
0: 네.
1: 유출 사고?
0: 그 지난해 11월이었죠.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6월에 과징금 결과가 최종으로 나왔습니다.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이게 국내 역사상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회원 3,322만여 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해킹이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1: 처음이 아니었군요.
0: 해커가 인증 방식을 위조를 해서 지난해 4월 14일부터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총 1억 4,800만 번 접속을 했답니다.
1: 아, 그럼 어디 사는지를 다 안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배송지 정보에 대해서 1억 회나 조회를 했는데도 몰랐다는 게
1: 이건
0: 문제고요.
1: 이건 말이 안 되네.
0: 끝이
1: 진짜.
0: 아닙니다.
1: 네.
0: 이게 4월의 일이고 6월에는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 번가량 접근을 또 했습니다. 이 정보가 또 유출되기도 했고요.
1: 변화된 주소까지 다 확인하셨네.
0: 맞습니다. 그래서 배송지 수정 페이지를 포함해 그래서 주문 목록 페이지에도 계속 접근했는데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 번,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 번가량 접근을 했고 여기에서 주문 목록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정보도 유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 요청에 보통 현관 비밀번호를 많이 써놓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 야 이거는 정말 큰일이네.
0: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해커가 한 번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억 번이 넘는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심지어 4월, 6월에 기간이 굉장히 4월, 6월, 9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쿠팡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1: 네.
0: 점에서 이번 과징금 산정에 좀 큰 문제가 됐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었던 게 가장 큰 사건인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혹도 몇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1: 뭐가 나왔나요?
0: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1: 예.
0: 여기서 이 쿠팡 자회사에서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경찰청 출입기자요?
0: 이 정보를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로 취

0: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을 시켜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징금 2억 2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 예.
0: 많은 기자들이 쿠팡에 잠입 취재를 많이 했었죠. 여기 노동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1: 아.
0: 물류센터 잠입 취재를 했는데 문제는 쿠팡이 그래서 이 기자들의 명단이나 이런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경위로 경찰청 출입 기자가 보통 사회부 기자잖아요.
1: 그렇죠.
0: 사회부 기자들 71명의 정보를 입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켜놓고 이 사람들 취업시키지 마라.
1: 아, 못 들어오게 해라.
0: 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1: 이것도 들킨 거네.
0: 들킨
1: 이번에.
0: 것이죠. 그래서 네.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할 목적이 인정됐고 이 정보를 무단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쿠팡이 또 1117만 명 가량의 회원의 그 인터넷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 회원들이 뭐를 검색하는지
0: 그렇죠. 이 부분이 쿠팡뿐만 아니라 네, 쿠팡 앱이 깔려 있으면 제가 핸드폰으로 쿠팡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1: 보잖아요.
0: 검색한 것도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쿠팡 광고가 뜨는 걸 보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싶은 게 막 쇼핑 목록 같은 게 뜰 때가 있잖아요.
1: 아, 그래서 AI가 관계돼 있나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집을 해놓고 있었군요.
0: 이 수집을 쿠팡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이용 기록까지 검색 기록까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문제가 돼서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예. 기자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인터넷 활동 무단 수집까지 이제 다 과징금 산정 사유가 됐습니다.
1: AI 시대 빅데이터를 뭐 수집하는 이런 시대 진짜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0: 맞습니다.
1: 많네요.
0: 네.
1: 쿠팡은 지금 어떻게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0: 쿠팡은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식적인 이 의결서를 수령한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1: 가만히는 안 있겠다
0: 그렇죠.
1: 이런 거네요.
0: 사실 이 쿠팡이 최근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논란이 됐던 게 미국 정치권의 로비를 막 해가면서도
1: 네.
0: 굉장히 큰 논란을 좀 야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냥은 넘어가지 않고 이제 거대 로펌을 또 선임해서 법정 싸움까지 이어가겠다.
1: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콘텐츠를 좀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서 나온 이제 최근에 공개된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부작 드라마인데요.
1: 네.
0: 골드랜드라는 작품입니다. 골드랜드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생존 스릴러라는 이제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1: 금의 땅 뭐
0: 네, 맞아요.
1: 뭘까?
0: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 강원도 정선을 모티브로 한 지역이 나와요. 정선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1: 예.
0: 그 지역엔 카지노가 있죠.
1: 아.
0: 그리고 금광 채굴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제 골드랜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있는데요.
1: 네.
0: 무려 1,500억 원에 달하는 금괴를 손에 넣은 희주라는 인물이 뭔가 탐욕과 배신이 뒤엉키는 야수라장 속에서 본인이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생존 스릴러라는 그런 작품인데 참고로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1: 예.
0: 이 김성훈 감독은 영화 공조, 드라마 수사반장 1958, 드라마 찌질의 역사를 연출한 감독이고요. 그리고 감독보다는 각본가가 좀 더 유명한 분인데 이 작품은 각본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집필하고
1: 네.
0: 올드보이를 공동 집필한 황조윤 작가가 각본을 맡은 작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0: 주인공은 김희주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1: 네.
0: 박보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박보영 배우는 공항 세관에서 그 물품을 엑스레이 검사하는 직원 있죠.
1: 네네.
0: 그 직원이 세관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현욱 배우가 맡은 이도경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남자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남자친구는 항공사의 부기장이고 이제 여자친구는 세관원이고 이게
1: 네.
0: 둘이 이제 몰래 사귀는 일종의 사내 커플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이 두 인물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김성철 배우가 맡은 우기라는 캐릭터는 이 사람이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좀 모호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로 등장하고요. 또 김희원 배우는 김진만이라는 경찰을 맡았는데 호텔 카지노의 이름이 골드랜드거든요.
1: 그렇군요.
0: 골드랜드와 유착된 비리 경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희 배우가 맡은 여선호 캐릭터는 희주의 어머니로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모라고 부르는 뭔가 좀 아픈 과거사가 또 있는 그렇게 등장하고요. 또 금성그룹이라는 조폭이 등장하는데요. 박호철이라는 조폭 간부가 비중이 아주 큰데 이

0: 이광수 배우가 이제 코믹 연기가 아니라 조폭 연기를 이제 맡았습니다.
1: 조폭 연기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드라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0: 박보영 배우가 연기한 희주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동거를 좀 하고 있었고, 근데 부기장인 남자친구가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채빚을 지게 되어서 남자친구가 쫓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주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그 사람이 한 명 죽어서 그 관짝이 세관으로 들어올 건데 그 못 본 척 통과시켜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조폭과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된 건데 이 관에 있는 물건을 몰래 네가 한국에 들여오게 해주면 우리가 네 빚을 탕감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여자친구를 이런 범죄에 동원을 시키는
1: 그러네요.
0: 거죠. 이렇게 세관을 통과시킨 관일 이 남자친구가 조폭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하지 않고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박보영 배우랑 같이 도망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관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1: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이제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금괴 1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가 1,500억 원에 달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희주가 이 평범한 세관원이 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보고서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금괴를 노리는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쫓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은 저는 이 배우분들 캐스팅이 되게 잘 돼 있고 이제 구멍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전반적으로 훌륭하고 인상적이었던 게 조연분들이거든요.
1: 예.
0: 이광수 배우가 약간 코믹 캐릭터로 예능에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청스러운 면에 많이 강조가 됐는데 여기서는 악랄한 조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이광수 배우의 약간 그 마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표정이나 얼굴에 이런 게 약간 조커가 연상될 정도로 약간 웃긴 것 같으면서도 좀 잔인한 표정을 또 짓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1: 그런 면이 있군요.
0: 이광수 네. 배우의 좀 다른 연기. 연기 변신을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김희원 배우는 워낙 요즘 조연으로 워낙 그렇죠. 많이 활약하는 배우인데 굉장히 찌들어있는 비리경찰 연기는 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하나 좋았던 건 사실 요즘 드라마들이 소재가 다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드라마는 금을 갖고 튀는 이런 드라마는 일단 진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최근에 못 본 것이라.
0: 그렇죠. 이런 네. 전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희주라는 캐릭터가 특히 보통 이런 추격전 장르물의 주인공은 뭔가 과거에 뭐 군인이었거나 경찰이었거나 그렇죠. 이런 네. 남성이 액션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범한 세관원이 욕망을 갖게 되면서 조폭들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게 일단은 참신했던 부분에선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박보영 배우가 맡았다. 박보영 배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
1: 그렇죠.
0: 또 착한 역할만 해왔는데 점점 변화해가요. 이 금괴를 보고 이제 눈이 도는 거죠. 그렇게
1: 그게 어떻게 표현될까 네. 궁금하네요.
0: 흑화돼가는 예.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고 또 이 금괴를 1,500억 원에 달하는 1톤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옮겨서 여러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데 서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과정에서 반전에 반전을 주는 재미도 있습니다.
1: 그래서 결국 누구 손으로 가게 되나.
0: 맞아요. 그거를 예. 유발하는 건데 다만 이 드라마를 좀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뇌리를 스쳐요. 금괴가 1톤인데 세관원 한 명만 눈을 감는다고 반입을 할 수 있냐. 너무 무겁잖아요.
1: 그렇죠.
0: 관에 1톤이 들어있으면 예. 움직여지지 않을 텐데. 또 그렇기도 하고 희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조폭에 맞서서 이 금괴를 훔치려고 하는 게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참신하긴 했지만 나 같았으면 그 금괴를 한 몇 덩이만 훔쳐도 그렇죠. 몇십억인데
1: 굳이 그걸 전체를
0: 그렇죠. 차까지 몰고 가면서 막 1톤을 옮기는 게 네. 굳이? 목숨까지 네. 걸고 그냥 세네 덩이 훔쳐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제가 이제 스포일러라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희주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을 좀 겪었어요. 새 아버지한테 학대도 당하고 또 굉장히 좀 불우한 과거가 계속 조명이 되면서 이 인물의 왜 욕망이 눈뜨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조금 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고 하는데 막 엄청나게 불우하진 또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고향을 떠나서 세관원으로 잘 살고
1: 안정적으로
0: 있는데
1: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0: 그렇죠. 굳이 이런 리스크까지 져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주인공이 왜 욕망을 가졌는지를 과거사를 통해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사람에 따라서 몰입이 오히려 안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1: 금 기자님이나

0: 저 같은 사람은 그릇은 그런 욕망이 별로 없는 거죠.
1: 그렇죠. 나 같으면 안 저럴 네. 텐데.
0: 그러니까 멋있든.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1: 네. 그런 점에서는 좀 판타지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좋아하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0: 그러네요.
1: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게 네. 느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생존 스릴러 드라마 골드랜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3: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겨울 때, 정용철.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나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자.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간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혼자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며 기다리며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반이 되고 또 기쁨은 두 배가 되기도 하죠. 정용철 시인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겨울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로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모두가 삶에서 영웅이 되기를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주인공 그레이스의 외마디에 공감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사람도 있죠. 도전에 맞서지 못하는 부류도 있어요. 지구, 나아가 우주 전체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자로 생각하기엔 그레이스는 처음부터 영 믿음직한 인물은 아닙니다. 영화는 고결한 희생정신을 장착한 대신 죽음이 두렵고 전 인류적 대의에 마음이 선뜻 동요하지도 않는 보통 사람의 얼굴을 우주로 띄웁니다. 그리고 이 소시민적 우주가 뜻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확장하는 풍경을 제시하죠. 중학교 과학교사는 어쩌다 지구 바깥에서 눈을 뜨게 됐을까요?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그레이스는 구체적인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 분절적으로만 무언가 떠오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자신이 우주선 안에 있다는 것만 간신히 인지한 뒤 주변을 둘러보지만 함께 탑승한 이들은 수면 장치에서 깨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우주. 그레이스는 이곳에서 철저히 혼자입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도 아닌 그가 우주에 온 사연은 곧 밝혀집니다. 지구가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외계 미생물 아스트로파지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온도가 서서히 낮아진 지구가 30년 안에 빙하기를 맞이한다는 암울하고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인류 절멸의 위기 앞에 나타난 희망은 아스트로파지에 잠식당하지 않은 행성 타우세티. 그레이스를 태운 헤일메리호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지구에서 쏘아올린 편도비행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침 헤일메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뜻합니다. 미식축구에서 버저가 울리기 직전, 절박한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고 무모해 보이는 승부수를 던지는 마지막 찬스를 의미하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음악으로 꿈을 펼치고 싶은 시각장애 음악인이라면 이 행사 기다렸을 텐데요. 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2026 D&LU 뮤직 아카데미에서요.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D&LU 뮤직 아카데미는 맞춤형 심화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음악인들의 음악적 선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교육뿐 아니라 전국의 시각장애 음악인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죠. 오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추계예술대학교와 한빈맹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관현악, 타악, 성악, 피아노이고 공연과 특강, 식사, 기념품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음악 관련 강의는 물론 스피치 특강, 신체 워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신청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지만 분야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70-4457-781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있는 시각장애 음악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원경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2: 그것은 맞다.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두 명의 지인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연을 주신 분은 둘 중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의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의 중심지인데 특히 발트해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기하 얼굴들의 노래 듣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0: 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고르세요?
1: 저는 전날 이제 주로 골라놓는 편인데요.
0: 네.
1: 다음 날 제 일정을 보고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체장 모임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골라놓을 때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으면
0: 네.
1: 이제 재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보죠. 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0: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는군요.
1: 그럼요. 물론이죠. 네. 아,
0: 그렇게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다현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저는 50대 후반이고 경로당 안마의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조원들 중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내던 A와 B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우리 조원들은 위로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사연은 아름답게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얼마 뒤 A와 B가 격하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외 다른 회원들도 위로금을 보냈는데 당시 B가 대표로 거뒀고 여러 사람이 병문안을 가는 게 어려워서 B 혼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을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A가 태어난 뒤에 우연히 밝혀진 겁니다. B는 틀림없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A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B는 현찰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젠 시간도 오래 지나 그게 사실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쉽게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일로 조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폐가 갈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저는 두 사람과 특히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모두를 잃게 될 것만 같아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둘 사이를 중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지인들이 모은 위로금을 다른 한 명이 전달했다고요. 하지만 입원했던 사람은 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연을 주신 분은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고 곤란하면서도 마음 아픈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 그리고 지금 두 분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또 이렇게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분께서는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듣기에도 난감해요. 누구 네, 그렇죠.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은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쪽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내색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아마 더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또 섣불리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1: 네.
0: 오히려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마음이 유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동료들 간에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요. 네. 지금 그 문제 당사자인 두 분과 그 모두 가까운 사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두 분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0: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당장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두 분을 각각 만나시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 네.
0: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터놓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분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0: 그렇죠.
1: 우선 들어주는 게 네네. 중요하군요.
0: 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이나 이런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매만져주는 것만으로도
1: 네.
0: 충분히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섣불리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니 저 B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한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그거보다는 네네.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고 근데 한번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참 않은 일이죠.
0: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신뢰가 깨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1: 네.
0: 오히려 신뢰가 좀 깨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자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될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지금.
0: 네네.
1: 아니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A가 B에게 왜 전달이 안 됐니? 라고 얘기했을 때 B가 어머 깜빡했어 라든지
0: 네, 그렇죠.
1: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0: 네.
1: 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0: 서로의 그 입장이 정말 팽팽한 거죠. 한쪽은 분명히 전달을 했다. 한쪽은 분명히 못 받았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다툼 문제보다도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작은 갈등 또 그런 감정에 또 해소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기
1: 네.
0: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확대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공동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개인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또 거기에
1: 네.
0: 또 다 합해져가지고
1: 네.
0: 네,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냥 A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거기에서 끝을 내고 B가 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네 입장이 그랬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고 끝을 내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A가 이랬대 B가 이랬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네. 이런 부분은 네네네.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거든요.
1: 네.
0: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우리가 근거가 지금 없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 자체가
1: 네.
0: 오히려 지금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부분을 삼가하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섣불리 화해시킨다고 나서기보다는
0: 그렇죠. 네.
1: 좀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라고 봅니다.
1: 네.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이분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도 두 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사연자분은.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0: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바로 이 부분도 이분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1: 네.
0: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도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깨지지 않는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려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함께 안마를 하시는 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분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0: 네네.
1: 다시 예전의 분위기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이제 이분 그 지금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마음을
1: 네.
0: 아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까?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옮기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1: 네.
0: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이러한 그 신뢰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조언들도요. 네. 우선은 좀 참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0: 그렇지.
1: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돈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옆에 있는 조언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한 사람은 전달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달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면 전해준 사람들도 이게 마음 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어떤 믿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1: 네.
0: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적는 거에 익숙치 않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사연자분도 나름대로 마음이 지금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상처도 나름 있어요 지금.
0: 네, 그렇죠.
1: 네,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은 정말 그 두 분의 어떤 두 분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약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신뢰가 또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한 분 한 분 어떤 소중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아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1: 네.
0: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1: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인권의 노래 같이 듣죠. 걱정 말아요, 그대.

빠른 개선 감사합니다. 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에 AI 요약 내용이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읽을 수 없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AS 센터에 문의했더니 그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AI 요약 내용은 화면 읽기 기능에서 인식되지 않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운영사에서 AI 요약 내용을 다시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개선해서 새로운 형식의 내용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 AS 담당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플랫폼 앱 기술팀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해당 스마트폰과 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책임자는 플랫폼 기술팀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요약 기능을 다시 실행해보니 놀랍게도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혀지지 않던 부분이 다시 읽혀지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됐던 것이 개선된 거였죠. 문제 해결을 알리는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개선에 힘써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미령의 노래 듣습니다. 미운 사랑.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 3국 여행인데 지난 시간부터는 3국 중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지난 시간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도 탈린을 살펴보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 탈린, 발트해의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하리우주라는 그곳에 속해 있는데,
0: 네.
1: 에스토니아의 뭐 여러 분야의 중심지예요. 뭐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 모든 것이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탈린 인구는 40만 명 내외 이렇게 되고요. 한 페리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핀란드 수도 헬싱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0: 네.
1: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토니아어와 뭐 핀란드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고루 공용이 되고 있고요. 1219년경에 덴마크의 정복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레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는 레벨이라고 이름 바뀌었고, 지금의 이제 탈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1918년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하면서 지금의 지명이 됐는데, 지금 정착된 이 탈린이라는 지명, 뜻이 에스토니아어로 하자면 덴마크인의 성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덴마크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후는 이제 대륙성 기후인데 뭐 겨울은 춥고 뭐 여름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더위와 추위에 비하면 명함을 못

0: 내리신 도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기후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네.
0: 동지에 이제 해가 떠 있는 기간이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지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하루에 겨우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1: 그렇게 짧을 수가 있나요? 네.
0: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더위 뭐 얘기했는데 가장 더운 달이 7월인데 이때 근데 평균 기온이 뭐 17도, 섭씨한 17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위에 비하면 이건 뭐 명함 정말 못 내미는 그런
1: 더위인가요? 거고. 그 시원한
0: 그렇죠. 우리로 치면 아마 뭐 봄 날씨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하지에는 해가 가장 그 긴 시간에 낮에 긴 시간에는 무려 18시간 이상 해가 떠 있다고 합니다.
1: 이야.
0: 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차이, 그 해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 낮의 길이가 굉장히 네. 다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토니아와 뭐 에스토니아에서는 뭐 여러 분야 중심지이고 명실상부한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그 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발달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보 기술, 관광, 운송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에스토니아 전체 그 국내 총 생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탈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여타 국가보다도 얼마나 이제 수도에 이 기능이 집중돼 있는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탈린 자체가 유럽 전체의 어떤 IT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여기에 협동 사이버 방위 우주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IT 기관들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곳에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연간 한 4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린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비율대로라면 서울로만 한 5000만 명이 찾아와야 된다는 건데 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 찾고 있는지 알 수 있겠고요. 탈린의 구시가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뭐 탈린동물원, 뭐 공원, 야외박물관 이런 것들의 그 야외 명소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중심지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는데 에스토니아 가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탈린에서 이제 매년 열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목록에 등재가 돼 있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 축제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1: 네.
0: 보니까 이 탈린 특히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특히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고유의 어떤 음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불려지고요. 또 노래를 듣고요.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즌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계절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역시 그 딱 맞는 계절에 들어야지 맛이 나죠. 그래서 여름 노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화 그리스라고 있었죠. 예전에 디스코 전성기에 7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토요일 밤의 열기란 세러데이 나이 피버란 영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뭐 쌍득을 이뤘던 그 영화인데 여기 이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출연했었죠. 올리비아 뉴튼 존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당시 올리비아 뉴튼 존이 30살 남짓 이렇게 됐는데 역할은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었어요.
1: 호호.
0: 네. 근데 출연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그 노안인데 다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곡 거기에 나왔던 Summer Nights라는 곡인데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를 하고 출연진들이 또 코러스를 맡았습니다. 흥겨운 노래 네, 준비해봤습니다.
1: 같이 들어보죠.

0: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아까 이 탈린이 어떤 그 사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의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마을의 모습 이런 걸 형태를 갖춘 거는 덴마크인들에 의해서 1219년에 정복이 되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여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5천여 년 전부터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곳에
0: 그러네요.
1: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거고요.
0: 예.
1: 이곳에서 기원전 3천년 정도 시기에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시가지 약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돼 있고
0: 네.
1: 거기에 더불어서 또 첨단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0: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 그렇습니다. 과거와 예. 현재가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이고요. 이곳이 이제 톰페아 구시가지 남쪽에 이렇게 그 세 개 부분으로 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톰페아라는 곳은 일명 이제 성당 언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곳이 이를테면 이제 권력의 중심부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처음에 이제 덴마크인 그 지배를 했던 덴마크인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사단 거기서 이제 장군들이 주로 살았던
0: 네.
1: 집권층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스웨덴, 러시아로 이렇게 계속 그 점령자들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핵심 지도층들이 이곳에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877년까지는 거의 이제 별개 도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거주지였고 현재도 이곳에는 이제 의회, 정부, 대사관 이런 그 핵심 기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0: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럴까요?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1: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교통이 편했다든지 아니면 환경도 물론 좋았었을 거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었겠죠.
0: 네.
1: 구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은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예전 그 한자 동맹의 도시. 그래서 상업 위주로 발달됐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남쪽은 에스토니아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에스토니아 마을이고요.
0: 네.
1: 그래서 19세 중반에는 에스토니아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토착 발트의 독일인들을 대체해서 그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곳에 거주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뭐 제1차 세계대전, 그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리는 물론 피해를 입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하게 도시 전체가 파괴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0: 네.
1: 유럽에서도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후반기에는 뭐 구소련 공군들이 이곳을 폭격을 하기도 했고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폐허가 된
0: 네.
1: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금도 많은 찾아볼 만한 곳들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0: 개발 바람에 휩쓸리지만 않았다면
1: 네.
0: 상당히 많이 유적들이
1: 그렇죠.
0: 있겠군요.
1: 예. 그래서 그 예전 그 구시가지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아까 가요 페스티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탈린 야간 영화제라는 게 또 1997년부터 올해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제죠. 이게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영화제는 국제 영화 제작자 협회라는 곳을 인정하는 북유럽과 발트 지역에서 유일한 그런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맞춰 가면은 여러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수도 탈린에 대해서 뭐 간략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이제 구시가지고요. 예쁜 자갈길이 있고 또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곳을 관광객들은 작은 프라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 그 구시가지 모습. 또 다른 탈리는 관광지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이제 마지막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아바의 노래를 골라봤는데 그 여름의 도시에는 여러 가지 그 풍경들이 존재를 하죠. 그냥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그 도시의 여름은 굉장히 막 뜨겁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그냥 무더위에 가득 찬 그런 곳이지만 이게 또 도시의 풍경은 밤이 되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트라이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도시인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특히 이제 청춘 남녀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 풍경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ummer Night City라는 곡이고 뭐 아바의 노래인데 이 아바라는 밴드는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밴드. 지금까지도 활동 활발히 하죠. 해체를 겪었다가 뭐 다시 재결성되고 했지만 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노래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 도시 밤 풍경을 노래한 곡 답게 굉장히 흥겨운 템포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함께 듣고요.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아바의 Summer Night Cit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인천항만공사 후원으로 시각장애인 조향 디자이너 2급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넓히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조향사가 향료를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조향 디자이너는 향의 특성과 이미지를 이해하고 고객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향을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향수나 디퓨저, 아로마 제품을 활용하는 실무형 인력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론과 감각 훈련을 하고요. 이후에 향기 분석을 병행합니다. 후각과 감각 능력이 중요한 분야라 시각장애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이지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멈추어다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세금 아끼고 수익을 지키는 ISA 계좌 살펴보고요. 장애 공감에서는 장애인들이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우 시안이 부릅니다. 전화번호.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그 금융기관마다 ISA 계좌를 꼭 만들어 달라라고 권하고 있는데, 감수님이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네. 오늘은 이 ISA 계좌 이야기 좀 해보죠.
2: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 우대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예금 이자가 생기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즉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ISA 안에서 하느냐 일반 계좌에서 하느냐에 따라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만 비교하시는데 사실 투자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 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1: 예. 그럼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ISA가 예금 통장입니까? 아니면 투자 계좌입니까?
2: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벌써 헷갈리십니다.
1: 네네.
2: ISA는 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도 담을 수 있고 ETF도 담을 수 있고 펀드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1: 예.
2: 쉽게 말하면 김치찌개를 담든 된장찌개를 담든 그릇이 중요한 것처럼
1: 예.
2: ISA는 금융상품을 담는 절세용 그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엇에 투자할까 고민하기 전에 어떤 통장으로 투자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같은 수익률이라고 해도 세금을 적게 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ISA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2: 현재 일반형 ISA는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이익 기준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소득과세 15.4%가 아니라 9.9%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즉 세금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셈인데요.
1: 네네네.
2: 절세는 투자 수익률과 달리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ISA의 가장 큰 무기다. 이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절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예. 요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5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

0: 그리고 이제 ISA의 진짜 숨겨진 장점은 그 손익통산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요?
1: 네. 이겁니다. 네. 사실 ISA 최고의 무기는 손익통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 A ETF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나고 B ETF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0: 아, 예, 예, 예.
1: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 난 것에 세금을 내고 손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0: 그렇죠. 예.
1: 하지만 ISA에서는 300만 원 수익에서 200만 원 손실을 빼고 100만 원만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0: 아, 예, 예.
1: 실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0: 그렇구나.
1: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0: 그렇죠. A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사실.
1: 네.
0: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은 무조건 그 ISA를 만들어야 할까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자체는 원래 세금이 없어요.
0: 아.
1: 그런데, 그래서 단순히 국내 주식만 사고 파는 분이라면 ISA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반면 ETF, 채권형 상품, 배당주, 예금, 펀드, 리츠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하는 분이라면 ISA자의 계좌를 사용하시면 절대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0: 네.
1: 특히 은퇴 준비하는 50대 이후 세대라면 예. 예금과 ETF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ISA에 대한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예. 그럼 특히 그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ISA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 ISA는 은퇴 설계의 연결 계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A를 일정 기간 유지한 후에 만기가 되면 연금 저축이나 IRP로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이때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0: 오.
1: 즉 ISA에서 절세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에 낮은 세율 이렇게 절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0: 예. 그렇다면 ISA는 언제 한 50대 들었을 때 만드는 게 좋을까요?
1: 이 방송 들으시고 바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0: 아, 오늘이요?
1: 오늘입니다. 오,
0: 예. 예.
1: 스마트폰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0: 아,
1: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0: 그래요.
1: 수 있어요.
0: 오, 오.
1: 혹시 지점에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0: 아, 그렇죠.
1: 모레 월요일에 만드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ISA는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투자할 계획이 있더라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실제로 저는 컨설팅할 때 돈 넣을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1: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0: 예. 그러면 이 ISA에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요?
1: 만들고 방치하는 겁니다.
0: 아.
1: 와인 숙성시키듯이 그냥.
0: 아, 예.
1: 그냥 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예.
1: 계좌만 만들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0: 그럼요. 예.
1: 예. 두 번째는 예금만 넣어두고 끝내는 겁니다. ISA는 예금도 좋지만 ETF나 채권형 상품과 함께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더 커질
0: 그렇죠.
1: 수 있는
0: 거죠. 예.
1: 세 번째는 만기 후에 전략을 안 세운다는 겁니다. ISA는 만기 이후, 3년 만기 이후죠.
0: 예.
1: 연금 계좌로 연결할지 일반 계좌로 이동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0: 예. 그러면 ISA의 가입 조건과 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짚어주시겠습니까?
1: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유형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서민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한도가 더 커집니다.
0: 네.
1: 그래서 계좌를 만들 때 일반형으로 자동 가입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서민형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ISA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계좌, 1인 1계좌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만들든 증권사에서 만들든 하나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개설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투자까지 고려하신다면 예금 위주의 은행보다는 조금 더 증권사 ISA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ISA를 칭찬한다고 해도
0: 네.
1: 만능통장은 아닙니다.
0: 아, 네.
1: 해외 상장 ETF 직접 투자나 모든 금융상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끝으로 ISA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로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세금부터 관리합니다. ISA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라고 만들어준 절세 제도죠. 예금하든 ETF를 하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줄이는 겁니다.
0: 그래요.
1: ISA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퇴 설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0: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나면 은행 증권사 앱을 열어서 ISA 계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돈은 투자로 벌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나윤권이 부릅니다. 기대.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타벅스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 장애인들 중에서도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SNS에 선언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네네. 불매운동처럼 가는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또 자율에 맡기자는 그런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매장들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0: 예예.
1: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눈치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1: 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커피가 맛있는 집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0: 네네네.
1: 역시. 그렇지만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아이고.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0: 그렇네요.
1: 네,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특히 이제 지하철 역마다에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곳들은 휠체어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아하, 대부분이고요.
0: 예, 예.
1: 뭐 겨우 진입할 수 있어도 주문대가 높거나 화장실 사용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1: 그런데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1층에서는 주문만 하고 좌석은 2층에만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지점들이
0: 그런 것도 있죠.
1: 예. 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휠체어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앱을 통해서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하기에 스타벅스가 꽤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앱이 아이폰의 화면 낭독 프로그램 보이스오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0: 예.
1: 왜 다른 카페에 가면은 직원을 불러서 일일이 읽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0: 눈치 보이죠 또.
1: 눈치 보이고 민폐로 여겨져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대표님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죠?
1: 네. 저도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서 가게 되는데요.
0: 네네네.
1: 10곳 중 7, 8곳은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계단이나 턱이 없는 1층 매장이라서
0: 네.
1: 저도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셀프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주문하고 나서 테이블까지 커피를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0: 네.
1: 그래서 직원 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저는 요청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0: 네네네.
1: 그런데 딱 보면 이제 장애인인 거를 느끼니까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지체장애인에게는 주차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다른 카페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스타벅스의 이런 장애 접근성이 좋은 이유가 혹시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도 있을까요?
1: 아주 관련이 높죠. 미국 본사에서 포용적 공간 프레임워크 지침을 그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프레임워크가 입구는 물론이고 이동 동선, 상품과 서비스, 화장실, 준비 업무 공간, 주변 환경 이렇게 6개의 영역을 단계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게다가 미국 본사에서는 매장 직원의 14%가 장애인이래요. 근데 이 장애인이 우리 기준으로 하면 등록 장애인이잖아요.
0: 네네.
1: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식별 기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장애인이면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느끼면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14%를 적용하는 게 그 WHO 기준으로 전세계 장애인이 1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0: 네.
1: 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명, 음향 가이드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그 낯선 환경 또는 뭐 그 위협이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그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을 고민하는 기업 네트워크와 내부 조직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1: 이게 이제 미국 장애인법 ADA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0: 그렇죠. 예.
1: 그걸 뭐 준수하려는 취지도 물론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중요한 고객이자 시민으로 인식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0: 네.
1: 이런 이제 접근성 원칙을 한국에도 상당 부분 들여왔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조금 그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식당도 카페도 마음대로 드나들기가 힘들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안전지대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이 스타벅스 문제가 계속되면은 장애인들에게는 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지금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0: 네.
1: 뭐 비장애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죠. 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해도 되고,
0: 그렇죠. 네.
1: 뭐 가져다가 마셔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장애인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요. SNS에 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1: 스타벅스를 끊으니까 당장 카페 가기가 쉽지 않다.
0: 그렇죠.
1: 이곳에 가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이곳에 가니까 뭐 아예 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더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말 그 현실 증명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0: 네.
1: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도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0: 또 그렇죠.
1: 그리고 뭐 마음으로 이런 불매 운동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정 또는 나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 결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출입할 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 이런 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0: 네네.
1: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마 장애인의 이런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0: 그렇겠죠.
1: 예.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는 예. 이 차별 현실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따가운 눈총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0: 네.
1: 또 이번 기회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페들도 주출 입구 접근성을 바꾸고 또 장애인 고객 응대 서비스 질을
0: 네.
1: 높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그 스타벅스 자체가 좀 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1: 네.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0: 예.
1: 그 우리나라 매장이 2077개라서 전 세계 매장의 10%가 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일 정도로 큰 시장이라고 하고요.
0: 네네.
1: 그 재무제표가 처음 공시된 2000년 당시에 매출액이 8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3조 2480억 원.
0: 조단이에요.
1: 네, 벌어질 정도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공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죠.
0: 그렇죠. 예.
1: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 이후에 스타벅스가 6월 22일 네, 3시까지만 운영하고 전 직원 역사 교육 또 사회적 감수성
0: 맞아요.
1: 교육을 한 것은
0: 예.
1: 네, 나름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이곳은 다른 커피 브랜드처럼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0: 예.
1: 이점들을 회사가 직영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 변화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0: 그렇죠. 예.
1: 네, 그런 면에서 미국 본사가 적용하고 있는 포용적 공간 워크를 한국에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져요.
0: 예.
1: 그래서 매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애 고객 또 장애 직원의 업무 접근성도 포함하고 신경 다양인을 고려해서 조명, 음향 가이드도 적용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0: 그렇죠. 예, 예.
1: 네. 이번 불매 운동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미국 본사 지침처럼 매장 직원을 10%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 확대한다면 기업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장애 공감 장애 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 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 가수 이연학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전에 김태형이 부르는 오랜 방황의 끝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 오늘 진행을 맡은 시각장애 가수 이현학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감정이라는 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제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통로와 비시각장애인인 아내가 감정을 파악하는 통로가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뉴진스 버블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할 때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고 교류하시나요? 제가 비시각장애인의 세상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시각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가장 먼저 캐치하시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라는 노래도 있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가사도 있는 만큼 그만큼 눈빛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 뭐 표정이나 낯빛,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뭐 그리고 손짓이나 몸동작 같은 모든 것들이 감정을 교류하는 크고 결정적인 통로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 눈빛과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각 정보가 차단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엇으로 눈치채고 헤아릴 것 같으신가요? 아마 시각이 막혔으니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감각기관이 청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역시도 상대방의 감정을 청각을 통해서 가장 기민하게 느끼고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청각으로 감정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을 듣는 것 이상의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누군가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텍스트로 보면 괜찮아 라는 그 말이 괜찮아 보다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괜찮아 라는 말의 끝에 괜찮아 이렇게 한숨이 섞여 있다면 아, 이 사람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오겠죠. 혹은 아, 괜찮아 라고 묘하게 짜증 섞인 톤을 낸다면 그건 뭔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처럼 저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 억양, 호흡의 떨림, 말의 빠르기, 뭐 비언어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더 로즈 레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아주 기민하게 잘 캐치하고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수식하죠? 아, 네, 눈치 빠르다. 아, 쟤 참 눈치가 빨라. 라는 말로 그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눈치라는 단어 안에는 말 그대로 눈,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가 타인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아, 나 눈치가 빨라 라는 말을 하려다 보면 아, 좀 묘하다. 난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이 말이 나랑 좀 맞는 말이 맞나? 라는 고민을 엉뚱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려다가도 좀 머뭇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눈치 대신에 센스라는 말을 좀 쓰게 됩니다. 아, 난 센스가 좀 있어. 어, 제 센스가 있네. 어, 이 미묘한 뉘앙스가 눈치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센스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한 그냥 대안이어서 아직은 어휘력이 부족한 제가 딱 떨어지는 말을 찾아내지 못해서 센스가 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각 정보는 우리의 사고방식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기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아내와 드라마를 보다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원래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주인공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파도처럼 잘 밀려 들여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공감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화면 해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당시에 제가 들었던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났지만 그 장면을 들었던 제 마음의 느낌은 남아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주인공이 울어버릴 것 같은,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느낌의 화면 해설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주인공에게 한마디 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장면이 마치 제가 주인공이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스란히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감상하고 나니까 시각적인 묘사를 청각으로 전달받았을 때 파급력이 이 정도구나 느끼면서 아,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통로로 전해줘도 그 깊이가 이렇게 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잔나비,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네, 오늘은 감정을 읽고 공유하는 통로,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방식에 관한 소소한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한로루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거야 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학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1장. 타인의 마음. 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2. 맥락과 용기의 차이. 맥락의 차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삶의 흐름, 즉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들고 신입사원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는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신입사원은 마음이 어떨까? 긴장할 수 있다.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실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반응이 흔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원이 다음과 같은 삶의 맥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밤 일기를 쓰게 했고 잠자기 직전에 일기를 검사했다. 그러다가 철자가 틀리거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했다.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니? 겉으로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아버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이미 아버지는 호되게 꾸짖을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강박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감정 기복까지 심했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학대했다.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기에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적을 듣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떠올랐다. 상사의 말이 유발한 심연의 지진으로 인해 그에게 심리적 쓰나미가 밀려왔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물론 다른 사람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이 다르니 같은 일을 겪더라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반응이 서로 다르다. 생각의 흐름도 천차만별이며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상대방의 기억, 감정, 생각, 행동, 요컨대 삶의 맥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언제나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서 타인을 대할 수는 없다. 상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신입사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신입사원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의 삶의 맥락을 안다고 해서 상대가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이상적인 상담사처럼 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는 신입사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신입사원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현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가 현재 상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사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막상 상사는 꾸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지 모른다. 말 그대로 작년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신입사원 나름의 이유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 있다. 실수였다면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상사의 책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자료가 안 보여 오히려 기뻤을지도 모른다. 작년 실적이 너무 나빠 내신 보고서에 넣지 않기를 바랐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용케 눈치챈 신입사원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실신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 고통받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사의 마음을 해석한다. 상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상사에게서 왔는지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사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더 긴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더 전반적인 삶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보 수집으로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이해받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의 맥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설명하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맥락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전히 애매하다. 상사도 마찬가지다. 꼭 인생의 깊은 상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신입사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준다면 언제 줘야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얼마나 꼼꼼하게 피드백을 줘야 할지, 직접 얼굴을 보고 줄지, 메일로 적어서 줄지,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시킬지 등 여러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것은 단지 개인 차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직장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직장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부장님과 과거 70년대의 부장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과 미국이나 유럽 회사에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서로 살아온 삶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르니 그에 따라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가 살아온 맥락을 스스로마저 설명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조차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 이해받기를 기대할 필요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이해를 기대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스스로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
1: 어? KBS 오디오북.
2: KBS 오디오북.
0: 용기의 차이. 내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할 마음의 기원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삶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내 마음의 기원이 되진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처의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털어놓는다고 해보자.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모를 원망한다.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부모의 모습이 떠오를까?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였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머릿속에 생긴 정보의 빈 공간 위로 상상의 다리를 연결한 꼴이다. 별로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이자 일종의 흔한 선입관이다. 많은 이가 공유하는 상상을 정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연은 이랬다. 이 청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꼭 가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거나 음악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른 적도 전혀 없었다. 어릴 적 친척 모임에 가서 또래 사촌들이 노래나 춤으로 재롱 부릴 때 아무리 권해도 앞에 나가 노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모가 먼저 악기 하나쯤은 배워놓으라며 학원에 몇 차례 등록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잘 가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 물론 그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수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음악에 뜻이 있는지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잔소리를 했더니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자기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다. 부모가 기억하는 자녀 삶의 맥락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처음 떠올린 부모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강요한 부모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듯 잘 모를 때는 선입관이나 상상이 정보의 빈자리를 쉽게 차지한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은 늘 똑부러지고 명쾌하다. 그런데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반드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되지도 않는 듯하다. 때로는 타고나는 면이 더 클지 모른다. 타고나는 면에는 아기 때부터 보이는 성격적 기질도 포함된다. 하지만 타고난 것 중 한참 더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먼 훗날 발병하는 치매마저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마찬가지로 사춘기 때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이후 어른이 되어 나타나는 생각, 감정, 행동상의 여러 변화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위대한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청년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보자.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청년이 느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을 찾고자 그가 살면서 겪은 상처를 뒤지기보다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이 청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 본인과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쩌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힘들게 노력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게 더 낫다. 이것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하거나 도전하지 않은 이유일까?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시도했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은 듯하다. 결과는 같아도 과정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의 책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통해 타인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자주 틀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강의를 뼈대로 수십 년의 연구와 진료 경험을 접목하여 마음의 탄생과 작동 원리,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의 편견과 오해, 망상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서울대 의대생이 꼽은 최고의 명강의, 홍순범 교수의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아이 좀 깨끗이 먹을 수 없어?
1: 한 소리에도 공실은 TV에 시선을 두며 반으로 자른 뻥튀기를 입안에 밀어넣었다. TV에서 한 남자가 말을 하자
0: 아주 TV에 들어가라 들어가.
1: 수정은 혀를 차며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를 찾아 들었다. 소파 사이를 지나 창문을 열자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럽다. 한약방 맞은편 트럭에서 사내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을 내렸다. 수정은 고개를 빼 맞은편에 새로 생긴 2층 한의원을 올려다봤다. 승범 한의원. 글자를 보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공실이 슬리퍼를 끌고 수정의 옆으로 왔다. 뽀글뽀글한 머리를 들이밀며 수정의 시선을 쫓았다. 사내들이 기계 하나를 마주들고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2: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유난 떨기는.
1: 공실이 콧방귀를 끼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수정이 못마땅했다.
2: 아유, 미련 팔푼이.
1: 수정은 자주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참다 참다 어쩌다 한번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다 복통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그리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검사를 받고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수정은 그걸 거절했다. 수정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공실에게 했을 때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수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약업사다. 아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남들한테 건강해야 한다며 꼬박꼬박 약 챙기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딱 그 짝이었다. 웃기지도 않아서. 공실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낀 뻥튀기 봉지를 휘적거렸다. 동그란 뻥튀기 하나를 꺼내 반으로 자른 뒤 입에 밀어넣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오래된 소파에 털썩 앉았다. 허공에 부유하던 먼지가 한바탕 날렸다.
2: 서울에서 잘 나가던 한의사라던데. 다행이지. 우화 사람들은 한약방 없어지면 저기 가면 되니까.
1: 어디서 들었는지 공실이 말하며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몸을 부단히 움직였다. 그럴 때마다 소파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3: 그러든지 말든지.
1: 수정은 그 말을 귓동으로 흘리며 잠시 멈췄던 비질을 이어서 했다. 빗자루가 공실의 발밑을 통과하며 바닥에 떨어진 뻥튀기를 쓸어냈다. 꽃가루와 송진가루가 날려 한약방은 금세 더러워졌다. 그녀는 아침에 하다만 걸레질을 다시 했다. 대야에 물을 담아 걸레를 수시로 빨며 약장이며 선반을 닦아냈다. 한참을 엎드려서 닦았더니 무릎과 허리가 삐걱거렸다. 끙 소리를 내며 대야를 들고 한약방 밖으로 나갔다. 흘깃 보니 공실의 발밑은 다시 뻥튀기로 더러워졌다.
0: 아, 작작 좀 처먹어 이 년아.
2: 아, 언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며.
1: 공실의 소리침이 뒤따랐다.
0: 사람이 힘들게 청소하고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잠시 멈추든가. 끝끝내 처먹을 처먹길. 아이고.
1: 한약방 안에다가 쓴소리를 내뱉으며 수정은 걸레밥물을 도로에다 버렸다. 그때
4: 아차!
1: 앞을 보지도 않고 너무 힘차게 버렸는지 차에서 내리는 승범이 홀딱 뒤집었었다. 화들짝 놀란 수정은 대야를 바닥에 내려놨다.
0: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럴 때, 아유, 미안해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만. 아유, 아유.
1: 달려가 목에 두른 수건으로 승범의 젖은 옷을 닦아내자 물을 털어내던 승범이 매몰차게 그 손길을 쳐냈다. 그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다.
4: 아니,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 물을 뿌리면 어떡해요?
1: 팔을 들어 젖은 옷에 코를 갖다 대는 승범.
3: 아!
1: 재빨리 코를 뗐다. 당황한 수정이 들고 있는 수건으로 다시 옷을 닦았다.
2: 아니, 물론 걸레를 빨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진 않을 건데.
3: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걸레 빤 구정물을 뿌렸다고요?
1: 승범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수정은 놀라 입을 떡 벌렸다. 승범의 얼굴이 벌개졌다.
3: 지금 앞길에 레드카펫이 깔려도 모자란 판이에요? 구정물로 초를 쳤다고요?
1: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소리치는 승범을 수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2: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굴 일인가?
1: 소란스러운 소리에 철물점과 과일가게, 세탁소, 금은방에서 사장들이 나왔다.
4: 아이고 선생, 무슨 일이야?
1: 그들이 수정의 옆으로 다가왔다. 한의원에서 짐을 정리하던 정미와 태경도 승범의 고성에 달려나왔다. 할머니 뻘로 보이는 수정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승범의 모습에 경악하며 정미가 그 팔을 붙들었다.
0: 원장님, 진정 좀 하세요.
1: 입만 벙긋거리던 수정이 그 말에 2층 한의원 간판을 봤다.
2: 오호라, 이 싹퉁바가지가 서울에서 잘 나갔다는 한의사로구나. 뭐 앞길에 레드카펫? 딱 보기에도 인상이 번지르르하고 성질이 이리도 더러우니 한의원 앞날이 환하다.
1: 그녀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손을 승범의 코앞에서 찔러댔다.
2: 아이고! 그깟 구정물 좀 뒤집어 썼다고 너 있는 멱살이라도 잡겠네. 세탁비 주면 될 거 아니야.
1: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세탁소 사장이 수정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하하 웃으면서 귓가에

0: 작게 속삭였다.
1: 고 선생님, 응? 저 옷 진짜 비싼 명품이야. 어? 엄청 비싸. 어?
0: 그 말에 잠깐 안색이 굳어졌지만 수정은 옷깃을 잡은 그 손을 쳐냈다.
2: 아유, 아이, 주면 되잖아. 어?
0: 그리고 승범한테 다시 삿대질했다.

0: 한의원에 돌아온 정민은 가진 짐으로 복잡한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1: 에이씨, 사람 지나다니는데 뭘 뿌리고 말이야. 에이.
0: 정민은 뒤를 따라 들어오며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내던지는 승범을 째려봤다. 반은 젖어 축축한 셔츠를 마저 벗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던 승범이 정미의 시선을 의식했다.
2: 왜요?
3: 정말 미쳤어요? 돈 안 벌고 싶어요? 오자마자 주위 사람한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싸워! 그것도 앞집 할머니랑? 인사를 하고 싶긴 해요?
2: 아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걸레 빤물을 끼얹으니까 그 할머니가 잘못한 거잖아.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3: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0: 정미가 빽 소리를 질렀다.
4: 아이고 거기 원장 세상 고약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겠지. 와 신난다. 금방 서울로 돌아가겠네.
0: 태경이 시트를 들고 두 사이를 지나가며 말했다.
3: 어떻게 한의원 개원하기도 전에 일을 그렇게 쳐요? 그렇게 성질 더럽다고 송기윤한테도 졌으면서?
2: 지긴 누가 져요? 내가 때렸구만.
3: 그래서 잘렸잖아.
0: 뺑 내뱉은 정미의 말에 승범이 입을 꾹 다물었다. 정미가 한숨을 쉬며 묶은 머리를 풀었다.
3: 몰라. 아 이럴 거면 우리 왜 데려왔어요? 송기훈 밥만 좀 닮아봐. 앞집 사장님한테 가서 사과해요.
2: 내가 왜요?
3: 그럼 이대로 망할 거야?
0: 승범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막막함에 얼굴을 쓸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0: 2. 수정 한약방. 며칠 뒤 태경은 대기실에 서서 눈을 굴렸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검은색 가조 소파 사이에 서서 고유를 가리는 소리를 찾았다. 묵직한 정막 속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그는 눈과 몸을 돌렸다.
1: 여기다!
0: 돌돌만 신문지를 허공에 휘두르자 잽싸게 파리가 형광등으로 날아올랐다. 눈이 부시지도 않은지 신문지가 닿지 않는 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밑에서 기웃거려 보지만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데스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정리가 그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2: 태경 씨, 심심하면 밖에 나가 전단지 좀 돌려.
0: 태경은 데스크 위에 높다랗게 쌓인 전단지를 돌아봤다.
1: 아휴, 떡 떠올릴 때 이웃 가게 사장님들의 냉대를 잊지 못하겠어요. 아, 트라우마가 크다고요.
2: 에이씨.
0: 정민은 굳게 닫힌 원장실 문을 노려봤다. 그렇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건만 개원하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승범은 맞은편 한약방 사장님한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탁비까지 받아냈다. 그 모습에 자신도 혀를 내두르는데 이웃 사장님들은 오죽할까? 어떤 말이 오갔을지 뻔했다. 이렇게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한의원에 환자가 한 명도 없으니.
1: 에휴, 한 명도 없는 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2: 아주 된통 당해봐야 돼.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0: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자 태경은 데스크에 팔을 기댔다. 그리고 조심스레 정미에게 묻는다.
1: 아니, 나야 월급 잘 쳐준다는 정미 씨 말 믿고 따라왔다지만 정미 씨는 왜 승범 선생님 따라왔어요? 아니, 설마 둘이 그러고 그런 사이?
0: 정말 궁금했다. 그녀가 제안했을 때부터 묻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꾹 참길 여러 번. 지금에서야 묻는 이유는 곧 이 한의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확실한 그녀의 마음도 알고 싶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물었으나 구겨지는 정미의 표정에 아차 싶었다.
2: 아, 태경 씨 말이 심하네. 내가 미쳤어? 뭐 잘못 먹었니? 뭘 어떻게 생각하면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0: 정색하며 퍼붓는 말에 당황한 태경이 진정하라며 두 손을 들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자 태경은 데스크에 쌓인 전단지를 들었다.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1: 전단지 돌리고 올게요.
0: 허둥지둥하며 나서려는데 밖에서 문이 열렸다. 문에 달아놓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원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승범이 나왔다. 아닌 것처럼 굴었지만 내심 환자가 오지 않아 조급해졌나 보다. 그가 쟁걸음으로 데스크 앞으로 와 정미 옆에 섰다. 태경도 쪼르르 달려와 그 옆에 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온 중년의 여자를 향해 공손히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3: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한의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리로 오실까요?
0: 승범이 활짝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다. 살짝 자기적인 것이 얼마 전에 정미가 손기운을 좀 따라하라고 충고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듯 했다.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우아한 몸짓으로 안내까지 하려는 승범을 중년의 여자가 제지했다.
4: 어머, 여기가 수정 한약방이 아닌가요?
5: 저희는 승범 한의원입니다.
0: 정미가 정정해졌다. 여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4: 거기가 잘 본다고 해서 멀리서 온 건데 아유, 잘못 왔네.
0: 환자의 말에 승범이 손을 내저었다.
6: 이 환자가 뭘 모르네.
3: 아닙니다, 환자분. 이래봬도 제가 서울 유명 병원에서 꽤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보면 어디가 아프신지 딱 하고.
4: 미안해요.
0: 환자는 승범의 말을 가차 없이 자르고 붙들 새 없이 황급히 나갔다. 맥 빠진 정미와 태경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태경은 데스크 위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놨다. 승범은 굴욕감에 바닥을 노려봤다.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온 노을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끝에서 파리가 맴돌았다. 승범은 이를 악물고 창문가로 갔다. 한의원 맞은편, 다 쓰러져가는 단층 건물. 빛바랜 간판에 떨어져 나가 선만 남은 글귀, 수정 한약방. 잘못 왔다던 여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인사를 하며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약방으로 들어갔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환자들.
3: 아, 저 사람들 다 돈인데.
0: 저기만 없다면 다 자신의 차지였을 것이다. 창문 앞에 선 승범은 질투심에 배가 쑤시는 것 같아 배를 문질렀다. 급기야 한의원 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 불에 물 뿌리듯 분노가 식었다.

0: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1: 어? 전기 나갔다. 사람 부를까요?
0: 그 마음도 모르고 정미가 핸드폰을 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2: 아, 부르지 마요. 사람 부르는 것도 다 돈이야.
0: 승범은 가운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장사는 공쳤다고 구시렁거리며 연장통을 찾았다.
3: 아, 도와드릴게요.
0: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어찌 장군이 제 목숨을 앞장서서 구하겠느냐?
1: 아빠, 오지 오면 안 돼.
2: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그 딸 고타소의 머리를.
3: 김품석, 여왕께서 끔찍이도 아끼시는 김춘추공의 사위다 이 말입니다.
4: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백제와의 전쟁뿐이야.
5: 서부전선이라면 암양주를 말하는 겁니까?

와이파 한국인 205번째 풍월주 김유신 41번째

0: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1: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자식 없는 내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느냐. 하지만
0: 고타소를 위한 복수 혈전이 아닙니다.
2: 춘추공은 대하성을 잃은 책임론으로 현 정권이 타격을 입을까 염려되어
1: 고구려가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겠느냐?
2: 고구려는 수나라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강대국가입니다.
0: 우리 신라와 고구려가 동맹국이 되면 아마도 백제는
1: 고구려는 오래전부터 우리 신라보다는 백제를 좋아했어.
2: 얼마 전 고구려에 큰 반란이 있었고 그 결과 연개소문이라는 자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 대왕이 끔찍하게 살해되었다고 하더군.
0: 어쨌든 연개소문은 그 전에 정권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추구할 테니 연개소문을 잘 설득하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3: 대야성을 포함해 낙동강 서부전선 40여 개 성을 백제에게 빼앗기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선덕여왕은
1: 가거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해. 이곳으로.
0: 신 김춘추! 백제의 멸망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3: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고구려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다.

0: 장군 김유신을 암양주 군주로 임명한다.
1: 신라의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새로운 국경지대가 된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일대에 위치한 암양주.

0: 나 김유신은 암양주의 군주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군사적 요충지가 된 암양주의 군주로 승진하는 김유신. 김유신의 나이 40 후반의 일이었다.
0: 젊은 목소리로 공격하라!
1: 김춘추와 천안 매부 사이가 된 후 낭비성 전투를 통해 신라 전역에 이름을 날리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 언젠가 한 번은 다가올 기회를 엿보며 칼을 갈아야 했던 김유신은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군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다.

0: 암량주의 군주가 된 김유신을 위해 파티가 계속되던 밤.
1: 나라의 안위가 유신공의 어깨에 달렸어요.
2: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1: 고구려가 우리의 지원군 요청을 수락한다면 빠르면 이번 겨울쯤 반드시 백제에게 받은 만큼, 아니 묻고 더블로 돌려줄 겁니다.
0: 대야성의 서력을 다짐하는 김춘추. 그러나
2: 지금까지 분위기상 고구려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일에 그리 쉽게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1: 병력을 지원받는 일이 어렵다면 우리와 백제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 신라의 뒤통수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2: 소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과격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라 리액션조차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1: 그런 인물이기에 백제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2: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춘추공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0: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평양성의 외교사절로 입성하는 것은?
2: 평양성은 호랑이 굴입니다.
0: 자칫 김춘추가 인질로 잡히는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
1: 60일이면 충분하겠죠. 만약 내가 평양성에 입성한 후 60일이 지나도 컴백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잔이 공과의 마지막 잔이군요.
2: 춘추공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내 말에 말벌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을 짓밟을 겁니다.
1: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0: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아프겠다 각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3: 김유신!
1: 김춘추!
3: 크로스!
0: 피로써 맹세를 다지며 합체를 선언하는 김유신과 김춘추.

0: 백제 공격을 위한 병력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 사절단을 이끌고 고구려로 향하는 김춘추. 642년 여름이 지나고 신라가 대성 전투에서 패배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무렵, 고구려에선
1: 연계소문이란
0: 핫한 인물이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한다.
1: 뭐야? 성이 천씨란 설도 있고 이름이 계금, 천계금?
0: 이름은 물론 출생 연도마저 불명확한 미스터리한 인물 연계소문.

0: 전하, 고구려의 운명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나라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운명을 개척하여 주시옵소서.
1: 고수전쟁에서 승리한 후 틈만 나면 중원정벌을 부르짖었던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망리지 연태조. 연개소문은 바로 그 연태조가 나이 50이 넘어 얻은 늦둥이로.
2: 야, 까라! 안 까라?
1: 어린 거 맞아? 어려서부터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며
2: 꾸라! 안 꾸라?

0: 무릎을 꿇렸다.
1: 아이고, 시장이, 우리 아들 태주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아버지 연태주의 비호 아래 자유분방하게 성장하던 연개소문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파도를 넘기 직전.
1: 아빠!
0: 갑자기 아버지 연태주가 세상을 떠난다.
2: 저 아마 사춘기일 겁니다.
3: 근데 이게 나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0: 당시 환갑을 바라보고 있던 고려 27대 왕 영유왕.
2: 이 법대로라면 연개소문이 아버지 연태조의 관직을 물려받아 막내지가 된단 얘긴데.
0: 아버지의 관직이 그대로 아들에게 상속됐던 고구려.
2: 감당이 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하.
4: 아비는 그 아들의 거울입니다. 연개소문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3: 알어. 아, 근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해. 아, 연태조의 시신이 식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조정 안팎에 막내지를 추종하던 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그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4: 연개소문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2: 성격이 포악하고 과격해서 칼을 다섯 자루나 메고 다니던 아이다 이 말입니다.
3: 아니 칼을 갖다가 다섯 자루나?
0: 당시 고구려의 소년들은 자신의 용맹함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칼을 여러 자루씩 메고 다니며 사냥을 즐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연개소문의 경우를 문제 삼았던 대신들은
4: 당나라가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고
2: 먹어 할 때 먹고
4: 손하면 손 주고
2: 발하면 발 주고
4: 하이파이브 하면은
2: 하이파이브 해주고
3: 아이 대신들 잘 좀 맞춰봐.
4: 죄송합니다.
2: 제

0: 당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온건파로. 전쟁을 불사하던 강경파의 선봉장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와는 정치적으로 오랜 시간 대립각을 세웠던 세력이다.
1: 화근을 키우시겠습니까? 이 연태조의 DNA를, 그것도 한 세대 진화된 DNA를 타고난 아이입니다.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개소문은

0: 이런 시가문을 고려 역사에서 그 삭제하려고 그 작전이 들어간 것 같구나.
1: 아니, 작전이라뇨? 무슨 작전이야?
0: 아이, 어떻게 그 알려줘? 알려주면은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아야야야야, 아니다 아니야. 그 나쁜 남자인 네가 그 할 리가 없지.
1: 아니,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요?
0: 네가 진정한 사내라면 말이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선 때로는 네 자신도 버릴 줄 알아야 해.
1: 나를 왜 아니,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겠지?
0: 아니, 물론이지. 아주 잠시란다. 잠시.

0: 명기 소문은 칼이 다섯 개? 이일천.
1: 우와, 나 한 자루만 줘요. 허영.
2: 연계 소문은 연계 소문 아니고 연계 소문입니다. 조민수는 조민수 아니고 조민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을 찾아갑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인천광역시 중구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난 7월 1일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지인 무의도에 있는 산인데요. 그리 높은 산이 아니라서 1년 내내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호룡곡산을 찾아가려면 우선 무의도로 가야 합니다. 무의도는 이름이 참 예쁜 섬인데요. 무의도라는 이름은 섬의 형태가 마치 춤을 추는 선녀의 옷자락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무의도 주변의 바다는 짙은 안개가 많이 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안개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안개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무의도가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무의도는 20여 년 전만 해도 일부 산악인들이 가끔씩 찾는 한적한 섬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무의도 건너편에 있는 잠진도에서 배를 타야만 이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2019년에 개통한 무의대교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의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섬이었던 무의도는 지난 2003년에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에 방영된 천국의 계단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무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화 촬영지인 실미도는 무의도 앞에 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썰물이 되면은 무의도와 실미도 사이에 70m 길이의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이 바닷길을 따라 실미도로 들어가서 섬 주변을 가볍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호룡곡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호룡곡산의 들머리는 무의도의 남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광명항입니다. 광명항은 샘꾸미 선착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선착장 근처에 호룡곡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호룡곡산 등산로는 그리 험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제법 가파른 길이 나타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15분쯤 걸으면 곧이어 암릉길과 능선길이 이어지는데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바다의 정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등산로 중간에 바다를 바라보기 좋은 두세 군데의 바다 조망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호룡곡산 산행을 시작해서 4, 50분쯤 지나면 마침내 호룡곡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룡곡산 정상은 무의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인데요. 무의도의 낙조 명소인 한악의 해수욕장과 함께 실미도의 일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호룡곡산 정상에서 미리 준비해간 차와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호룡곡산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들머리의 반대 방향에 있는 잿배기 고개로 내려오면 됩니다. 호룡곡산에서 잿배기 고개까지의 거리는 1.4km인데요. 이 가운데 1.1km가 산림욕장을 겸한 자연생태 탐방

고속도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가파른 하산길이지만 내리막길이라서 2, 30분이면 충분히 잿배기 고개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있는 호룡곡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리급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비판한 뒤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엄중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성 응원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총리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직격했는데 민주당에선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재차 글을 올려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습니다.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되지만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2: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1: 보수 성향으로 홍준표 후보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위촉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과거 막말 논란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2시간 반 만에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름 날씨는 단순히 덥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체감 온도 47도,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국 250년 기념 행사 일부가 취소될 정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김경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3: 물안개 분사기 앞에서 사람들이 연신 몸을 식힙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3일.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야외 행사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0: 거위 때문에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1: 전국 최대 규모로 예정됐던 필라델피아의 도심 행사는 결국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운송된 대형 거북선 모형 공개도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2: So they were amazed, they were startled.
0: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기는 했는데 몇몇 외국인들은 이미 거북선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김경택 한인 회장입니다.
1: 필라델피아 낮 체감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면서 주요 도심 행진 행사는 취소됐지만 미 전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자유의 종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3: We understand. Super.
0: 행사가 취소될 만도 합니다. 정말 너무 더워요. 퍼레이드 의상을 보니까 저렇게 입고 행진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미국은 올해 250주년 독립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들을 준비해 왔지만 독립기념일 당일과 다음 날까지도 불볕더위가 예보돼 있어 행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4: 미국의 건국 기념일 즈음에 이란에서는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한 지 약 넉 달 만에 치르는 장례입니다. 수만 명의 추모 인파들 사이에선 미국을 향한 격앙된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5: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란 국기로 감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함께 목숨을 잃은 가족들의 관도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0: 이맘 하메네이는 우리의 심장이자 아버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5: 추모객들은 울음을 터뜨리거나 가슴을 내리치며 애도했습니다. 미국의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가 줄을 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현수막도 눈에 띄었습니다.
0: 우리 지도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미국과 피해 원한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5: 사망 126일 만에 시작된 공식 장례 행사는 오는 9일까지 엿새간 이어집니다. 최대 2천만 명이 운집할 걸로 이란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100여 국이 참석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전쟁 이후 흔들린 이란 사회를 다시 결속시키는 정치적 무대로도 평가됩니다.
6: 차기 지도자에 오른 하메네이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장례식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4: 요 며칠 찜통더위에 비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했던 분들 계실 텐데 잠시 멈춘 장맛비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가방 안에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입니다.
7: 구름이 하늘을 가릴 때가 많았지만 상당히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8: 또 아기는 그렇게 막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물 적당히 마시고 네. 제가 땀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7: 한반도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오늘 낮에는 대부분 장맛비가 그쳤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전선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9: 내일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7: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입니다. 다만 오전부터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당분간 발달했다 약해지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맛비도 다음 주 초까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4: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컵 돌풍의 주역 카보베르데가 이 아르헨티나와의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비록 돌풍은 멈췄지만 아르헨티나에게 예상 못한 진땀승을 안기며 지고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10: 경기 초반부터 아르헨티나 메시와 카보베르데 골키퍼 로지냐의 대결이 경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0: 현재 골은 전반 29분 메시가 터뜨렸습니다.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과 환상적인 퍼스트 터치로 왜 자신이 축구의 신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메시는 월드컵 8경기 연속골로 사상 최초로 월드컵 20호 골에 고지를 밟았습니다. 카보베르데도 반격에 나서 후반 14분 두아르트가 수비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절묘한 슛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팽팽한 동점 상황, 메시의 프리킥 등 아르헨티나의 파생 공세를 고지냐가 연달아 막아내며 경기는 연장으로 흘렀습니다. 연장 전반 메시의 코너킥을 마칼리스테르가 헤더로 연결했고 마르티네스가 골망을 갈라 아르헨티나가 다시 앞서나갔지만 카보베르데 카브랄이 수비를 제친 뒤 그림 같은 오른발 슛으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승부의 결승골은 결국 메시의 왼발에서 비롯됐습니다. 메시의 왼발 코너킥이 로메로의 머리에 맞고 카보베르데 보르지스의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연장 후반 나온 결승골로 아르헨티나가 카보베르데의 돌풍을 잠재우며 16강에 올랐습니다.
1: 오늘 경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살아남았고요. 이 힘든 걸 이겨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많은 걸 쏟아냈어야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입니다.
0: 인구 약 52만 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명승부를 펼친 가운데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극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 비슷하게 손에 땀을 쥔 경기, 바로 이집트 대 호주였습니다.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결국 마지막 집중력에 앞선 이집트가 16강 티켓을 잡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3: 이집트는 세계적인 공격수 살라우를 앞세워 호주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가던 이집트는 전반 13분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카림 하페지의 크로스를 아슈르가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4: 헤더가 아슈르입니다. 이집트가 앞서갑니다.
5: 선취골 이집트입니다.
3: 이집트는 기선을 잡았지만 후반 10분 자책골로 뼈아픈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호주의 프리킥을 막기 위해 뛰어오른 모하메드 하니의 머리를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니는 벨기에와의 조별리그에 이어 두 번이나 자책골에 불운을 겪었습니다. 연장까지 1대1로 비긴 이집트와 호주, 두 팀의 희비는 승부차기에서 갈렸습니다. 호주의 1번 키커가 하늘 위로 날렸고 4번 키커는 골대를 맞췄습니다. 이집트는 살라우가 파넨카킥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단 한 명의 실축도 없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 들어갔습니다! 이집트가 16강으로 갑니다.
5: 야, 사상 첫 16강! 모하메드 살라의 라스트 댄스도 이제 지속이 됩니다.
3: 아시아 출전팀이 모두 탈락한 가운데 이집트는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 콜롬비아는 존 아리아스의 결승골로 가나를 1대0으로 꺾고 마지막으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막았던 팀들이 줄줄이 탈락했는데 가나도 훈명보호의 저주에 걸린 듯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2명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을 회원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6: 모자를 눌러쓴 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남성. 만 5천여 명이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 도박 사이트 규모는 모두 5천억 원에 달했는데 국내에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총판으로 끌어들인 뒤 SNS를 이용해 도박 회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7: 10대 행위자들도 사실 적진 않거든요. 수요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또래 동료들 통해서 뭐 모집책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6: 경찰은 또 2014년부터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며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씨도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아 송환했습니다. B씨는 600억 원 넘는 세금 포탈과 마약 유통, 성매매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영동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 곧이어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이들을 다시 덮쳤습니다. 수습 도중 일어난 2차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수색대원들이 물속에 빠진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밤 8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의 한 부두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골목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서있던 승용차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이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택시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오늘이 가장 싸다. 요즘 IT 업계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입니다. 노트북 등 IT 기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AI 열풍이 만든 메모리값 가격 폭등이 원인이라는데 신상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이제 중고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전자기기 매장을 서성이던 여성이 진열된 노트북을 가방에 넣습니다. 또 다른 매장, 훔친 뒤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매대까지 정리합니다. 인천에서는 학교 컴퓨터의 메모리를 보수업체 직원이 훔치는 등 한동안 뜸했던 IT 관련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IT 기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메모리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대여섯 배 올랐습니다.
1: 흔히 쓰는 D램은 지난 여름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5만 원입니다. 디스크 저장 장치도 1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노트북 한 대당 메모리 칩 비용만 55만 원 오른 셈입니다. 노트북에 쌓인 먼지를 꼼꼼하게 털어냅니다.
3: 잠시만요. 잘 안 뜯기네.
1: 메모리 칩을 더 끼워넣고 운영체제도 새로 깝니다. 중고 노트북이지만 사실상 새 제품과 성능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7, 80만 원대, 새 제품의 절반 이하입니다. 소비자들이 중고로 눈길을 돌리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의 노트북 PC 거래가 200% 이상 느는 등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4: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 새 노트북 사실 수요가 중고 노트북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한 3, 40% 정도는 수요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1: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등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5: 27년에도 한 25% 이상은 올해보다 오를 것 같고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은 내년부터 둔화되겠지만 상승 기조는 28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탑재량도 증가하는 만큼 IT 제품 가격 부담을 소비자들이 당분간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0: 말 많고 탈 많았던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 그 막전 막후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회사는 아니했고 노조는 게임처럼 협상했다. 노사 양측을 조정했던 공익위원회 진단입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6: 파업 돌입 87분 전에 극적 타결. 삼성전자 노사 합의 한 달 반 만에 조선 막후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7: M% 성과급이 재구성하는 그 회사 노사관계.
6: 1차 사후 조정을 맡았던 황기돈 위원은 사측의 아니함이 발단이었다고 봤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앞서 파격적 보상에 나섰고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보상 체계를 고집해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7: 경영진이 미적거리다가 타이밍을 좀 놓치는 동안 노조가 문제를 치고 나가니 직원들이 확 쏠린 거다.
6: 전에 없던 노조 협상 방식도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현장 조직 없이 온라인으로만 의견을 수렴하면서 댓글과

0: 좋아요 숫자에 노조가 휘둘렸다는 겁니다.
1: 저기는 수억 받는데 우리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이게 무슨 하면서 던져놓으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엄청난 숫자의 기부두거려들이 방안들도 만들어내고.
0: 성과 보상에 민감한 젊은 조합원들이 교섭을 상호 합의가 아닌 승패가 있는 게임처럼 접근하면서 절충, 타협이 더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로 시작된 이 흐름이 더 확대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한국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운동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암초고 이 암초가 끊임없이 갉아먹을 거다.
0: 긴급조정권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은 손을 잡았지만 앞으로 노사 분쟁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도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월드컵 16강 막차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열린 32강 마지막 날 매치에서 이집트가 호주를 승부차기 4대2로 이기면서 아시아 축구는 끝내 전멸했고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선제골을 앞서여서 복병 카보베르데를 연장 혈투 끝에 3대2로 꺾고 힘겹게 16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 경기로 메시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본선 통산 2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자, 끝으로 중남미의 강호 콜롬비아가 가나를 1대0으로 잡으면서 북중미 월드컵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16강전은 내일 새벽 2시 캐나다와 모로코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토요일 스포츠버스 먼저 월드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가 카보베르데의 돌풍을 잠재웠죠.
2: 네, 아르헨티나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그 카보베르데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연장 끝에 아르헨티나가 힘겹게 또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가 달아나면 카보베르데가 따라붙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 내용이었죠.
2: 네, 맞습니다. 먼저 전반 29분에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절묘한 퍼스트 터치 후에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네. 하지만 후반 14분에 카보베르데 두아르트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승부가 연장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킥오프 그 2분 만에 아르헨티나 마르티네스의 골로 또 다시 앞서갔지만 네. 11분 뒤에 카보베르데 카를랄 선수가 원더골로 2대2를 만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연장 후반 6분 메시의 코너킥에 이은 로메로의 헤딩슛이 자책골로 연결이 되면서 네. 아르헨티나가 3대2로 이겼습니다.
1: 네, 메시는 월드컵 통산 20호 골을 터뜨렸죠?
2: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제골로 역대 월드컵 최다 골을 20골로 늘렸고요. 그리고 월드컵 8경기 연속골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네. 이번 대회만 따지면 7번째 골이고요. 메시 선수가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1: 네. 그리고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니아 선수 뭐 오늘 지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선방쇼를 이어갔죠.
2: 네, 오늘도 그 메시의 유효 슈팅을 5개나 막아냈고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세이브가 무려 18개나 또 기록을 네. 했습니다. 보디냐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월드컵을 떠난다. 또 이렇게 멋진 소감도 남겼습니다.
1: 네, 뭐 카보베르데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말 이번 월드컵 마치 동화같이 감동적이었어요.
2: 네, 뭐 정확히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카보베르데는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데요. 월드컵에 처음 출전했는데도 뭐 조별리그에서 우승후보 스페인과 비겼고요.
1: 네.
2: 3무승부로 32강에 또 진출을 했는데 또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에 비록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차례나 동점을 만들면서 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1: 네, 전 세계에서 카보베르데에 찬사가 쏟아졌죠.
2: 네, 뭐 영화 로키 같은 경기였다. 또 이런 네. 평가도 있었고요. 뭐 비록 졌지만 이번 대회 주인공은 카보베르데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시 선수도 경기 후에 카보베르데가 스페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지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상대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집트도 16강 진출에 성공했죠.
2: 네, 이집트가 미국 댈러스에서 호주를 상대했는데요. 전반 13분에 아슈르 선수의 헤딩골로 앞서가

0: 됐지만 후반 10분에 그 자책골로 1대1이 되면서 또 연장전을 거쳐서 승부차기에 돌입을 했고요. 호주의 1번과 4번 키퍼가 실축을 한 반면에 또 이집트는 살라 선수를 비롯해서 4명의 선수가 모두 넣으면서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호주가 탈락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전멸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뭐 32강에서 일본에 이어서 그 호주까지 탈락을 했고요. 그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란, 카타르, 사우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은 조별리그에서 떨어졌고요. 그 아홉 팀 모두 16강 무대를 밟지 못한 채 그 말 그대로 전멸을 했습니다.
1: 네, 콜롬비아는 가나를 꺾고 16강에 합류했죠.
0: 네, 콜롬비아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32강전에서 가나를 1대0으로 제압을 했고요. 전반 14분에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그 콜롬비아의 존 아리아스 선수가 그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1: 네, 이제 16강 진출팀이 모두 확정이 됐죠?
0: 네, 맞습니다. 그 16팀 중에 일단 유럽이 7개 국가로 가장 많습니다.
1: 네.
0: 프랑스를 비롯해서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벨기에, 스위스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남미가 4개국으로 그 많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공동개최국 북중미의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모두 생존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와 이집트가 살아남았습니다.
1: 네, 16강 대진표를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우선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2시에 캐나다와 모로코전을 시작으로 또 같은 날에 프랑스와 파라과이가 격돌을 하고요. 또 6일에는 브라질과 노르웨이, 또 잉글랜드와 멕시코가 맞붙습니다.
1: 네.
0: 7일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미국과 벨기에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8일에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그리고 스위스와 콜롬비아가 8강 진출을 겨룹니다.
1: 네, 이번 대회 월드컵 득점왕 경쟁도 아주 볼만하죠?
0: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이름 있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모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우선은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7골로 득점 선두고요. 프랑스의 은바페 선수가 6골로 바짝 추격 중입니다.
1: 네.
0: 그리고 노르웨이 홀란과 잉글랜드 해리 케인이 5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1: 네, 스타는 스타죠.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자,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팬들에게 사과했군요.
0: 네, 이강인 선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또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뭐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제일 잘했습니다. 체코전에서 선제골도 도왔고요. 또 스페인 마르카가 조별리그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또 이강인 선수가 뽑혔거든요.
1: 네.
0: 그런 와중에도 또 이강인 선수는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건 아쉬운 마음보다 책임이라면서 새로운 에이스다운 또 소회를 밝혔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정리했고요. 이어서 국내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 1이 재개됐는데 오늘 세 경기가 열렸죠?
2: 네, 그렇습니다. 모두 7시 30분 경기였는데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전북현대와 강원FC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부천FC가,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FC안양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가 각각 열렸습니다.
1: 네. 먼저 전북과 강원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2: 네, 방금 종료된 경기인데요. 전북이 우세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강원이 전반 24분 송준석의 선제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1대0 강원의 리드로 전반이 끝난 가운데 전북이 최우진을 빼고 김태현을 투입하며 먼저 변화를 줬습니다만 강원이 후반 7분 미드필더 이유현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골 차로 달아났습니다.
1: 네.
2: 그러나 전북에는 슈퍼조커 이승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1: 네.
2: 후반 11분 김승섭을 대신해 들어간 이승우는 교체 투입된 지 17분 만인 후반 38분에 마레골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 네.
2: 전북은 정규시간 6분여를 남기고 2008년생 슈퍼루키 김혜경까지 투입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강원이 2대1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1: 네, 강원 구단 최초로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된 이기혁 선수도 출전했나요?
2: 네, 강원이 일단은 월드컵 무대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왼발잡이 중앙수비수 이기혁 선수죠. 일단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민아랑 강투지 선수로 선발 센터백 라인을 네. 구축을 했는데요. 짧은 휴식에도 전북전 교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네.
2: 그 휴식을 위해 선발 라인업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강원의

0: 정경호 감독은 선수 본인이 자처했다고 밝혔고요.
1: 네.
0: 지금 보시면 잠시 체크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가 방금 끝나가지고요.
1: 네.
0: 지금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0: 결국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끝났고 네. 결국 정경호 감독이 휴식을 부여한 걸로 밝혀졌네요.
1: 네, 네. 자, 대전과 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네,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대전과 승격팀 부천은 안타전을 펼쳤는데요. 이 경기도 지금 후반 58분, 그러니까 네. 추가 시간이 13분이나 주어지고 있는데요.
1: 지금 많이 늘어졌군요, 경기가. 네.
0: 네네. 2-2 동점 상황이고요.
1: 네.
0: 경기를 조금 짚어드리자면, 전반에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후반에만 네 골을 주고받았는데요. 선제골은 대표팀 출신 공격수 대전 주민규의 발끝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3분 만인 후반 8분 부천의 미드필더 안태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려니 다시 5분 만에 가브리엘 선수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부천이 리드를 내준 지 8분 만에 역전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대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정규시간 종료 9분 전 서진수 선수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지금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후반이 네. 종료가 됐고요. 2-2 무승부 승점 네.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1: 네. 안양과 포항의 경기도 짚어주시죠.
0: 네. 이 경기도 방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1: 네, 네. 경기가 7시 반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경기가 아직 끝나질 않은 경기들이 많이 있네요.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방금 경기 종료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결과를 먼저 정리해드리자면 포항이 3-2로 안양을 꺾었습니다.
1: 네. 네,
0: 앞선 K리그 1 두 경기보다 더한 난타전 양상으로 펼쳐졌는데요. 원정팀 포항이 외국인 공격수 왈덴솔 선수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올리면서 포항이 전반 대부분을 앞서 나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안양의 에이스 마테우스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 3분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고요. 후반 중반께 양 팀이 또 한 번 불이 붙었어요. 후반 25분 완델손이 멀티골을 성공시키더니 안양의 이태희 선수가 4분 만에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포항에는 한국 축구 레전드 이기현 감독의 아들 이호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장신 공격수 이호재가 다시 1분 만인 후반 30분 포항이 앞서 나가는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험난한 안양 원정에서 소속팀의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수원과 성남의 경기부터 정리해보죠.
0: 네. 이 경기들도 다 7시 반에 시작된 경기인데요. 일단은 수원 삼성이 성남FC에 1-0 신승을 거뒀고요.
1: 네.
0: 전반 20분 터진 강현묵의 선제 결승골을 잘 지켜내면서 수원 삼성이 홈에서 승점 3점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 안산과 수원FC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0: 안산과 수원FC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방금 또 경기 종료 소식이 들어왔는데
1: 네.
0: 원정팀 수원FC가 적지에서 3골을 퍼부면서 수원 삼성과 더불어 수원 연고팀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1: 네.
0: 홈팀 안산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외국인 공격수 리마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나간 가운데 수원FC가 경기 중반 이후에만 내리 3골을 터뜨렸어요.
1: 네.
0: 1-0으로 전반을 안산이 앞섰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원FC가 후반 시작과 함께 마테우스 바비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더니 후반 6분 김정환, 후반 41분 하정우의 두 골을 묶어 적지에서 3-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1: 네, 충북 청주와 대구의 경기도 있었죠?
0: 네, 충북 청주와 대구의 경기는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경기는 무려 6골이 터졌습니다.
1: 네.
0: 대구 FC가 충북 청주를 5-1로 이겼고요. 대구는 세징야, 이림, 황재원, 한종무, 김주공 선수의 연속골로 가르시아 선수가 한 골을 넣은 충북 청주를 5-1로 대파했습니다.
1: 네, 파주와 용인의 경기도 살펴볼까요?
0: 네, 파주와 용인의 경기도 오늘 있었는데요. 이 경기도 지금 진행 중이군요. 끝났군요. 1-0 네. 용인의 신승으로 끝났고요.
1: 네.
0: 대표팀 출신 공격수 석현준 선수가 후반 36분 선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용인의 1-0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국내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

0: 한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올스타전 홈런 더비 출전 선수가 팬 투표로 확정이 됐죠?
1: 네, 총 8명이 참가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팬 투표가 진행이 됐고, 기아 김도영이 26,731표를 얻어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이어서 두산 양의지와 박준순, LG 오스틴, 한화 강백호와 문현빈, NC 김주원, 한화 허인서까지 총 8명이 출전하겠습니다.
0: 네, 네.
1: 현재 홈런 1, 2, 3위가 다 출전하게 돼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0: 네. 프로야구는 오늘 5개 경기가 열렸는데 잠실에서는 KBO 관중동원 기록을 새로 썼군요.
1: 네, LG가 KBO의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 전까지 98만 4,318명이 입장을 했는데 이날 만원 관중 기록하면서 100만 8,068명이 됐어요.
0: 네.
1: 43경기 만에 달성한 100만 관중. 2001년부터 이제 관중 집계를 전산으로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역대 최소 경기 100만 신기록입니다.
0: 네네. 자,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LG가 1회 빅 이닝으로 주도하던 경기를 한화가 허인서의 3점 홈런으로 바짝 추격했죠.
1: 네네. 경기 LG가 한화의 5-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G가 1회 말 먼저 신바람을 냈죠. 오스틴과 네. 송찬이, 문정빈의 지속시타가 연달아 터지면서 석점 뽑았고 박동원 땅볼 타점을 더해서 4-0이 됐습니다.
0: 네.
1: 쉽게 가나 했는데 한화가 6회 초 1-3루 기회에서 허인서가 3런 홈런을 날리면서 3-4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다 LG가 6회 말 2사 만루에서 오스틴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5-3. 이게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LG는 선발 장현식이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됐고 3,259일 만에 한화전 선발승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자, 문학은 난타전이네요. 삼성이 4회 무려 8점을 뽑아내면서 SSG에 앞서고 있죠.
1: 네네. 삼성이 SSG를 13-7로 잡으면서 전날에 이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1회 초 삼성이 먼저 2점 냈고 1회 말에 SSG가 전희산 투런, 고명준 솔로포 등 백투백 홈런 등이 터지면서 5-2로 뒤집었어요. 여기까지는 네. 좋았는데 그리고 2회 말 다시 1점 추가해서 6-2. 이쪽도 쉽게 가나 했습니다만 4회 초 네. 삼성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박승규, 구자욱, 디아즈 적시타가 잇따라 나왔고 류지혁 희생플라이로 6-6 동점. 계속된 만루에서 김성윤이 2루 땅볼을 쳤는데 2루수 정준재의 홈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주자 2명이 들어와서 8-6 역전입니다.
0: 네.
1: 김지찬의 2타점 적시타로 10-6이 됐고 5회 초 다시 석점 더하면서 13-6까지 달아났습니다. SSG가 9회 말 최지훈 솔로 홈런으로 한 점 뽑았으나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0: 네. 최근에 연패가 잦았던 SSG는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네요.
1: 네. 올해 SSG가 외국인 농사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미 화이트를 바꿨고 베니지아노도 방출입니다.
0: 네.
1: 프런트가 계속 이제 선수를 찾고 있었는데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베니지아노는 2일 기아전이 마지막 등판이 됐습니다. 새 투수는 지금 페드로 아빌라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투수 얘기가 나오는데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와 클리블랜드에서 뛰었고 작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활약한 투수입니다.
0: 네네. 자,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보죠. 롯데가 KT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1: 네, 롯데가 4-1로 KT를 또 잡았습니다. 전날 4-0으로 이겼고 2연승입니다. 위닝도 확보했고요. KT가 3회 말 김현수의 2루타로 먼저 1점을 냈는데 6회 초 무사 2루에서 고승민의 적시타 그리고 계속된 1-3루에서 나승엽의 땅볼 타점이 나오면서 2-1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에 8회 초에 노진혁, 9회 초에 황성빈 적시타를 계속 치면서 4-1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최종 네. 스코어가 됐고요. 롯데는 선발 비슬리가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뽐내면서 5승째를 따냈고 김원중이 시즌 4호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0: 네.
1: KT는 고영표가 5.1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실책이 자꾸 나오면서 점수를 주는 게 아쉽게 됐네요.
0: 네네. 자, 광주에서는 기아가 NC를 한 점차 바짝 따라붙고 있죠?
1: 네. 기아가 바짝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네네. 결과적으로 NC가 5-4로 이겼습니다.
0: 아, 끝났군요.
1: 네. 네네네. 초반은 접전이었습니다. 1회 말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기아가 먼저 1점 냈고 3회 초에 NC가 바로 2대1로 뒤집고 3회 말에 또 기아가 1점 내면서 2대2 동점. 여기까지는 접전이었습니다만 4회 초 NC가 2, 3루 기회에서 천재만이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리드를 4대2 리드를 잡았습니다.
0: 네.
1: 6회 말 기아가 또 1점 내면서 붙었습니다만 8회 초 박건우가 또 적시 2루타를 치면서 5대3. 그리고 8회 말에 한준수가 또 한타를 치면서 4대5, 1점차 승부가 됐고,
0: 네.
1: 기아는 9회 말 무사 3루 찬스를 잡았는데, 여기서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면서 그대로 NC가 5대4로 이겼습니다.
0: 네. NC 오늘 박민우가 선발 결장했죠?
1: 네네. 어제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다리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고 네. 해요. 오른쪽 내전근 쪽이 약간 경직되는 증상이 오면서 오늘 선발에서 빠졌고, 이호준 감독이 대타는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0: 네, 네. 고척에서는 지금 키움과 두산의 경기가 진행 중이죠.
1: 아, 요것도 좀 전에 끝났습니다.
0: 아, 끝났군요.
1: 끝났고, 네. 두산이 키움을 8대5로 이겼습니다.
0: 네.
1: 3회 초 만루 찬스에서 안재석의 2루타로 2점, 4회 초 손아섭 적시타와 박준순의 투런으로 3점, 6회 초 강승호 박준순의 2루타와 3루타 잇따라 나오면서 7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0: 네.
1: 6회 말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7대4까지 쫓기긴 했습니다만 8회 초 다시 박준순이 점수를 뽑으면서 8대4가 됐고 키움이 다시 한 점 뽑긴 했습니다만 그 스코어가 그대로 갔습니다.
0: 네.
1: 두산 선발 최승용이 5.1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고 키움은 선발 박준현이 3.2이닝 5실점으로 흔들린 게 아쉽게 됐습니다. 볼넷이 네. 5개나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날 키움 유니폼을 입고 데이비슨이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1안타 1볼넷 1득점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오늘 행운의 날이었죠?
1: 네, 이런 날도 있죠.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 5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3타수 1안타 1득점. 1대7로 크게 뒤진 4회 초였어요. 기습번트를 댔는데 이게
0: 네.
1: 투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 던졌습니다만 이게 빠졌습니다.
0: 네.
1: 공은 뒤로 흘러갔고 이정우는 2루까지 들어갔어요. 보통 실책으로 기록될 법한 타구였는데 내 안타와 실책, 원히트 원에러인 거죠.
0: 네.
1: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덕분에 안타를 하나 만든 날이 됐고 시즌 타율 3할 1푼 9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3대15로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조코비치가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남자 단식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네요.
2: 네, 조코비치가 현지 시간 3일 열린 남자 단식 3회전에서 아르투르 린더크네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16강에 올랐는데요. 윈블던 무대에서 거둔 통산 105번째 승리로서 이 로저 페더러와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윈블던 단식에서 이들보다 많이 이긴 건 120승의 마르티나 나브라틀로바가 유일한데요.
0: 네.
2: 또 조코비치는 윈블던 16강 진출 횟수도 18번으로 이 프로 선수들의 출전 허용된 오픈 시대 최다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역시 페더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39살인 조코비치는 메이저 통산 24번 우승으로 마그릿 코트와 이 부분 통산 최다 기록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또 오픈 시대 최고령 메이저 챔피언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여자 테니스 전설 윌리엄스는 4년 만에 복귀전에서 패했군요.
2: 네, 세리나 윌리엄스가 지난 30일 열린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 87위 마야 조인트에게 세트 스코어 1대2로 패했는데요. 메이저 23번 우승에 빛나는 윌리엄스가 프로 단식 경기에 나선 게 2022년 US 오픈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윈블던에서 7번 우승한 윌리엄스는 오랜 공백으로 단식 세계 랭킹이 없었지만 대조직위원회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출전을 했는데요. 특유의 강한 서브와 스트로크를 선보였지만 자신보다 24살이 어린 조인트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0: 네네.
2: 또 세리나가 이 경기에서 무릎을 약간 다치긴 했는데요. 이 언니 비너스와 일단 여자 복식 경기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을 하면 나사가 달에 축구공을 보낸다고요?
2: 네. 지난 30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제라드 아이장먼 나사 국장이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최초 우주비행사죠. 이 앨런 셰퍼드가 지난 1971년 달에서 몇 차례 골프스윙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축구공을 달에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0: 네.
2: 또 여기에 달 기지 건설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도 우주선에 축구공을 싣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0: 네. 자, 잉글랜드 감독은 월드컵 16강 경기 날 학생들의 결석을 제안했네요.
2: 네, 토마스 투헬 영국.

0: 잉글랜드 감독이 학교에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아이들이 경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학부모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1: 네.
0: 멕시코와 잉글랜드 간의 16강 경기 영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시에 열리는데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보니 좀 어린 학생들을 보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 게다가 또 이 토너먼트 경기라 90분 안에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또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또 이런 상황에서 투엘 감독은 학교의 갈 날은 많지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뿐이라면서 우리 팀은 아이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뭐 농담적으로 좀 말했다고 합니다.
1: 네. 일본의 축구 스타 혼다가 자국 대표팀 감독 자리를 탐낸다고요?
0: 네. 일본이 최근 32강에서 브라질에 패해 탈락했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유임을 고려 중인 것을 알려졌는데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이 혼다 게이스케가 자신을 1년만 써보라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감독 후보를 찾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모리아스 감독을 유임하는 거면 나를 1년간 써달라 이렇게 또 네. 말을 했는데요. 혼다는 총 3번의 월드컵에 나섰고 통산 4골로 아시아 선수 역대 본선 최다 골 기록도 갖고 있는 선수 출신인데요. 모리아스 감독은 이번 대회까지 2개 월드컵 연속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는 조별 리그에서 독일과 스페인 연파했고요. 또 이번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죽음의 조에 묶였지만 1승 2무로 선전한 바 있는데요. 이 모리아스의 계약 기간이 이번 대회로 끝났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년 1월 시작하는 아시안컵 준비 등을 고려해서 협회가 1년 유임만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독일에서는 축구협회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이 됐군요.
0: 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보훔 검찰 등이 지난 1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협회 본부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이 수사당국은 독일에서 열린 유로 2024 당시 협회와 유로축구연맹이 차린 대회 운영사가 개최 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뇌물로 뿌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1: 네네.
0: 또 경기가 열렸던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지역 행정당국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요. 한편 이 독일은 이번 대회 32강전에서 파라과이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탈락했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귀국했는데요. 이후 나겔스만 감독이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2: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겠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월드컵에서 주목받는 영 플레이어 얘기네요.
3: 네, 그 펠레, 음바페, 마이클 오원 외에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1: 네.
3: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번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인 선수들, 신성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어떤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3: 네. 이제 16강 진출팀이 다 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나라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에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라민 야말이 있습니다.
1: 예.
3: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슈퍼스타고요. 유로 2024에서는 스페인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월드컵 선발 데뷔전에서 득점을 했는데요. 조별리그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였고 경기 시작 10분 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 경기 중계를 잠시 들어보시죠.
4: 중거리 슛도 한번 시도를 해봤던 스페인이고요.
5: 네,
4: 오야르사발 가운데 라민 야말.
5: 네, 골입니다.
4: 야말의 선취 득점 1대0 전반 11분입니다.
5: 네, 오야르사발 선수가 굉장히 절묘한 크로스로 한 차례 보내줬고요. 또 라민 야말 선수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면서 전반 10분 만에 1대0으로 스페인이 앞서가게 됐습니다.
4: 네, 전반 11분 스페인의 선취 득점 라민 야말, 어시스트는 우얄사발이었습니다. 자, 라민 야말은 18살에 본인의 A매치 27경기 7득점째를 기록합니다.
3: 네. 그리고 스페인은 32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3대0으로 완파했는데요. 이때도 라민 야말은 특유의 돌파와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스페인의 16강행을 이끌었습니다.
1: 네.
3: 특히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패스 성공률 90%, 두 번의 찬스 메이킹 등 스페인의 공격을 이끌었고요. 이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죠.
1: 네. 네. 라민 야말은 제2의 메시라고 불리죠?
3: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리오넬 메시가 라민이 지금까지 해낸 것과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다. 이미 스페인과 함께 유럽 챔피언이 됐다라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은 예전부터 인연이 있더라고요.
1: 어떤 인연인가요?
3: 네, 2007년에 바르셀로나 구단 자선 달력을 위한 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갓 20살이었던 리오넬 메시가 한 아기를 목욕시키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아기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1: 아, 네. 네.
3: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메시와 야말은 같은 월드컵에서 뛰고 네, 있고요. 네. 16강전에서 이제 라민 야말은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마주하게 될 텐데 네,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자, 이번엔 어떤 영 플레이어를 또 만나볼까요?
3: 네, 스위스의 요한 만잠비입니다. 이 스위스도 2014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으로 16강에 올라갔는데요. 만잠비가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네. 요한 만잠비는 2005년생이고요. 스위스가 낳은 최고의 미드필더 유망주로 꼽히고 있고 이번에 생애 첫 월드컵에 나와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즉 3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 네.
3: 특히 조별리그 2차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2골을 넣었고요. 3차전 캐나다전에서는 1골을 넣었는데 그 활약상을 들어보시죠.
6: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7: 다시 와요.
6: 다시 한번 올려줬고요. 헤더 멀리까지 안쓰면 슛! 골!
7: 드디어 열렸어요!
6: 요한 만잠비!
7: 아, 스위스가 보스니아의 수비를 드디어 여는데 성공합니다. 스위스 첫 골의 주인공 어린 만잠비 선수가 해줬어요.
6: 네, 자카 바르가스 내줍니다.
7: 바르가스
6: 열렸어요.
7: 자, 가자!
6: 세 번째 골입니다. 요한 만잠비는 오늘 멀티골입니다.
7: 자, 쇠개를 박는 스위스입니다.
8: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중미 월드컵 B조 3차전 스위스와 캐나다의 경기를 정우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 자, 열리나요? 엠볼로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다리 사이 만잠비! 만잠비는 벌써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
9: 야, 스위스의 신성입니다. 이 네, 선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 만잠비!
8: 만잠비 오늘 저희가 수도 없이 정말 만 번은 언급한 것 같은데요.
9: 네.
8: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3: 네, 특히 이 캐나다전과 32강 알제리전에서는 만잠비와 엠볼로와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서로 한 차례씩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두 골을 합작을 했고 스위스의 핵심 콤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네.
3: 그래서 캐나다전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에 또 선정이 되기도 네, 했죠.
1: 네. 만잠비 선수의 강점이라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3: 네,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술 이해도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또 길목을 차단하는 영리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16강 전에서는 이제 콜롬비아를 만나게 되는데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기대가 됩니다.
1: 네, 스포츠 네,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 신유빈조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US 스매시에서 우승했네요.
1: 네, 한국 탁구의 황금 콤비죠. 이 혼합복식의 임종훈, 신유빈조가 또 한 번 사구를 쳤습니다. 오늘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US 스매시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추친 수닝사 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결승 상대 중국의 이 조는요. 각각 남녀 단식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단식 최강자들인 만큼 결승은 힘든 매치였는데요. 임종훈 신유빈 조는 그동안 이 조합에 6전 전패를 당하면서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시즌 왕중왕전에서 처음 이기더니 이번 7개월 만에 리턴 매치에서도 3-2 풀게임 접전 끝에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임종훈 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0: 네. 남자 농구는 월드컵 예선 2라운드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군요.
1: 네, 대한민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어제 고향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대만에게 연장 접전 끝에 80-8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겼으면 깔끔하게 조 3위를 확보하면서 2라운드에 진출하는 거였는데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일본이 조 1위로 먼저 올라가

0: 있고 남은 이 한국과 중국, 대만이 전부 2승 3패로 동률이 됐는데요. 2라운드는 조 3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다가오는 일본전을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휘바 규정상 두 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상대 전적과 또 해당 팀 간의 득실차 또 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대만과 상대 전적에서 2패로 밀리지만 중국전에서 2연승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남아있어요. 일본을 잡으면 다른 경기 결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진출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지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을 이겨주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전적이 앞서기 때문에 조 3위로 턱걸이 진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만이 중국을 잡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우리 힘으로 일본을 꺾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시나리오입니다.
1: 그렇죠. 자력으로 네. 가시죠. 네. 네. 자, 남자 농구 이현중은 세 번째 NBA 썸머리그에 나섰는데 첫 경기는 패했네요.
0: 네. 경기 결과는 샌안토니오 이 스퍼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87대 88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이현중 선수의 활약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현중이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에서 입고 썸머리그 첫 경기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서 15분 동안 뛰었거든요. 3점 슛 1개를 포함해서 5득점, 3리바운드, 2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NBA G리그 이 공식 소셜미디어에서는 이현중의 3점 슛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6일에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7일에는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고요. 10일부터는 라스베이거스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서머리그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이현중 선수 이번에 꼭 꿈의 무대 NBA 정식 계약까지 골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은 이옵시언 아시아 쿼터 선수를 영입했네요.
0: 네, 여자 프로농구 부천 하나은행이 차기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로 가드 스니가와 나츠키를 영입했어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한 이이지마 사키와도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인 선수 2인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네네. 나츠키는 예전에 우리은행에 뛰면서 정규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던 선수인데요. 하나은행이 지난 시즌에 메인 가드, 그 리딩 가드 가드가 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다음 시즌부터는 2쿼터와 3쿼터에 아시아 쿼터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키와 그리고 나츠키가 함께 코트를 밟으면 하나은행의 그 스피드와 안정감이 엄청나게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배구연맹의 신임 총재 체제로 다시 시작하나요?
0: 네. 그 2017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대부터 8대 총재를 맡은 조한태 전 총재가 물러나고 이호진 총재가 코보의 수장이 됐습니다. 네. 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제9대 총재로 공식 취임을 해서 3년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이제는 한 구단이 아닌 한국 배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면서 해외 리그와의 그런 교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수비 선수단 구성을 마쳤죠?
0: 네. 김세진 신임 감독을 필두로 진순기 수석코치 합류했고요. 외국인 선수로는 노피아 파워를 겸비한 미국의 오드리아나 피츠모리스를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는 중국 리그의 선수입니다. 이즈시에를 등록을 했는데요. 팀 모양새를 아주 빠르게 갖춘 만큼 다가온 시즌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현재 습도는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 도예와 생활용품 도예 이렇게 두 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개인과 팀 모두 참가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개성과 재능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완료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접수된 작품들은 8월 11일 인사동 KCDF 갤러리에 전시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흑한 줌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듯 장애인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뉴스의 여름 안에서.

0: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신의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영화 노이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이즈는 2025년 개봉한 김수진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엔 몇 명이 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는 소리들로 인해 예민해진 이웃 간의 갈등이 담겼습니다. 노이즈의 독특한 지점은 청각장애가 있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의 이야기를 펼쳐낸다는 것인데요. 이런 신선한 설정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에 초청돼 개봉 전부터 여러 해외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0: 예, 아파트 층간소음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 공포영화군요. 줄거리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1: 주인공 주영은 동생 주희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살던 아파트로 향합니다. 주희는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범인을 잡겠다며 집 밖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각장애인인 주영은 주희가 남긴 휴대폰 속에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그동안 어떤 소음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해 주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영은 휴대폰 음성 인식 기능과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그 녹음 속의 소리들을 확인하는데요. 때마침 아래층 남자가 찾아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며 주영을 위협합니다. 아파트 소음으로 고통받는 게 주희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주영은 동생의 남자친구와 함께 동생 주희와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섭니다.
0: 이웃들 간의 직접적인 마찰도 영화에서 다루는 건가요?
1: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처럼 주영이가 이웃과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그려지긴 하는데요.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인 마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거나 나는 아랫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는 나를 알고 있다와 같이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황이 자아내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다거나 조용히 좀 해달라는 출처모를 쪽지가

0: 우리 집 대문에 가득 붙어있는 이제 그런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또 소음을 자아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후반부에 긴장감 있게 연출됩니다.
1: 예,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공감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감독은 어떻게 이런 주제를 공포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0: 네, 이 노이즈를 연출한 김수진 감독은 단편 선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되고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굉장히 주목받은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영화 제작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영화 현장에서 연출팀이나 동시녹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영화의 동시녹음팀은 배우의 대사를 포함해서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향을 책임지는 부서인데요. 동시녹음 일을 하면서 사운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2017년 한 공원에서 녹음 일을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속삭이듯 김수진 감독의 귀에 가깝게 들린 순간이 있었는데 눈앞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신만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동시녹음을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다른 주파수 소리가 섞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느낀 그 이상한 감각을 영화를 통해서 좀 풀어내고 싶었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청각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어떻게 위기를 탈출해 나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아무래도 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노이즈에서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표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인공 주영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생긴 캐릭터인데요. 보청기를 끼면 미약하게나마 소리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꼈을 때 일부는 자신의 귀로 직접 인식을 하고요. 자신이 들을 수 없는 소리는 휴대폰 음성 인식 앱을 활용을 합니다. 김수진 감독이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다 청각장애를 지닌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택시 기사님이 휴대폰 음성 인식 앱을 활용하는 걸 봤고 패드에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전부 입력되는 걸 보고 무척 인상적이어서 영화에 이 장비를 활용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1: 예, 주영은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또 들리지 않는 소리를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할 때 전부 차이를 두고 연기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주영은 술꾼 도시 여자들, 감자 연구소 등에 출연한 이선빈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원래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다룬다는 이 노이즈의 설정이 흥미로워서 작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만 청각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통해 또 청각의 공포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연기해야 설득력이 있을지 감독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표현의 한계가 있을 텐데 실제로 보청기를 껴보니 이를 착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느껴졌고 그 감각을 상상하면서 긴장감과 공포의 농도를 잘 조절해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1: 예, 어떤 장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0: 네,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영이 동생의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듣는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게 되는 동시에 주영이 녹음 파일을 듣던 와중 갑자기 어떤 여자가 주영 귀에 가까이 대고 들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연출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이 장면을 보다가 주영이랑 똑같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면의 시작으로 그 뒤로 청각을 활용해 긴장감을 자아내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공포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 예,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호러 영화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노이즈는 언제 보면 좋을까요?
0: 네, 신선한 호러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단순히 귀신이 등장해 놀래키는 것을 넘어서 출처물을 이상한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공포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를 지닌 주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들 사이에서 동생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도 흥미롭게 그려지고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노이즈가 15세 이상 관람가이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수위를 지켜가면서 관객들을 놀래킨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둬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김수진 감독의 영화 노이즈 만나봤습니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중학생 쌍둥이 형제의 따뜻한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용돈을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기부를

0: 했는데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쌍둥이 형제 중 유도일 군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청취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유도일입니다.
0: 예,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유도일 학생. 충북 충주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쌍둥이 형제라고 들었는데 유도일 군이 그러면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1: 네, 저는 형이고 제 쌍둥이 동생은 똑같이 탄금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유도균입니다.
0: 그렇군요. 중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 네.
0: 좋아하는 과목이나 즐겨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1: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요즘 야구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0: 야구에 푹 빠져 있으면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 건가요?
1: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다 좋아해요.
0: 야구를 직접 하기도 해요?
1: 가끔씩 그냥 친구들 조금 모아서. 네.
0: 그러면 던지는 걸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자 이렇게 치는 걸 잘하는 건가요?
1: 던지는 건 잘 못해요.
0: 그럼 타자를 좀 잘하는 편인가요?
1: 잘하지는 않고 그냥 좋아합니다.
0: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뭐 프로야구 팬 뭐 좋아하는 팀도 있을까요?
1: 네, 저는 한화이글스의 팬입니다.
0: 요즘 그러면 한화이글스 야구를 보면서 예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건가요?
1: 네네.
0: 그렇군요. 아, 최근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어린 학생인데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1: 네, 작년 6월쯤 부모님과 온 가족이 대리어플이 운동회를 했는데
0: 예.
1: 저는 눈이 불편한 형의 눈이 되어서 달리기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네, 제 마음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느끼는 와중에 동생 도균이가 기부를 하자고 의견을 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몸이 불편한 형 누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기부를 하자고 의견을 낸 건 동생 유도균 학생이었나요?
1: 네.
0: 처음에 그럼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한데 기특하고 원래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고 네.
0: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동생인데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1분 차이라고 들었는데?
1: 맞아요.
0: 그렇군요. 아, 기부 소식이 알려진 후에 주변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1: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0: 아직 몰라요?
1: 네. 신문 기사 나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빛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0: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유도일 군은 기분이 어땠어요?
1: 좋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 이제 학교를 대표로 이제 기부를 하니까 이제 좀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중학생이 모으기에는 정말 큰 돈인데요.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가요?
1: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 아시는 분이 인사 잘한다고 용돈도 자주 주시고 부모님 심부름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용돈이 많아서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부를 했습니다.
0: 예. 근데 학생 때 용돈이 생기면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요.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기도 할 테고. 그리고 용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도일군은 어떻게 용돈을 그렇게 꾸준히 모을 수 있었을까요?
1: 네. 저는 근데 용돈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쓸 용돈은 이제 제가 가지고 그 조금 남은 용돈은 이제 엄마한테 보관해 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주변에서 뭐 좋은 일 한다고 용돈을 좀 더 챙겨주던가요?
1: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계속 챙겨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예. 동생 얘기를 듣고 기부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을 때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1: 잘 생각했다고 이제 응원해 주셨고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0: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한 충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베리어프리 운동이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의 이제 공 던지기나 아니면 달리기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0: 불편한 시각 장애인 형을 도와줄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
1: 일단은 저보다 그분이 더 힘들 거니까 제가 힘든 마음이 들면은 그분한테 예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힘든 모습을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 그냥 도와주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0: 그렇군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다 알 그 위치를 알려주시고 드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편하게 숟가락 젓가락 들고 하던 일이 그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슬펐어요.
0: 예.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중증장애인 자립홈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받게 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1: 큰 돈은 아니지만 내 기부금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도움이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파이팅!
0: 그 마음이 꼭 전해질 거고요. 도일구는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를 하면서 뭐 새롭게 느끼거나 배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1: 일단 누군가에게 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뿌듯하고 작은 도움이 이제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0: 예. 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길려주시죠.
1: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요. 2026년 연말 동생과 같이 지역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동생 도빈이와 노력하겠습니다.
0: 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쌍둥이 형제 유도일 군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도일 군이 바라는 선생님의 꿈 꼭 이루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 탄금중학교 2학년 유도일 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민지가 부릅니다. 오빠 달려.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정신의학자이자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며 위대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겪는 충동적 행동은 대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각 없이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바로 주먹이 나가거나 욕설을 뱉는 것은 자극의 노예로 사는 것이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단 몇 초라도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되어요. 오늘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허용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예, 한마디로 자극에 따른 자동화된 반응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춤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해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힘에는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윌터 미셸 박사의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진은 4살배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줄게 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눈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라는 강력한 자극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의도적인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아예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고 어떤 아이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코를 막거나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며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어요. 이처럼 자극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의 공간을 창조해낸 아이들은 훗날 청소년기에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고 충동 조절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압도적으로 우수했음이 증명되었어요. 과거 스키너를 필두로 한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그저 자극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로 보기도 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졌으며 아무리 강한 유혹이나 악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선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주체인 것이에요.
0: 예,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1: 네, 인지행동치료의 개척자인 엘버트 앨리스의 ABC 모델은 이 선택의 공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대개 사람들은 선행사건 A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곧바로 정서와 행동의 결과 C라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해석인 B라는 결정적인 공간이 존재해요.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내가 발전하길 바래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최종 행동은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 외부의 자극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B라는 생각의 공간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며 나의 책임이지요.
0: 예, 유혹이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1: 네, 줄리안 로터의 통제 소재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자극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 신념을 가진 경우예요. 반면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을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알버트 반두라 역시 인간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주체적 조절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내가 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신념과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행이나 중독의 유혹 앞에서 강력한 거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내는 회복 탄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요.
0: 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유독 힘들어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뇌의 신경학적 연합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신체 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혼자서 다 써버리는 엄청난 에너지 하마 같은 장기예요. 그러다 보니 뇌는 늘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모드를 켜고 자주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탄탄한 전용 길을 닦아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역시 신경학적으로 보면 과거에 강렬했던 자극과 공포 반응이 뇌 속에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뇌 신경망에 고속도로처럼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 현재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유사 자극만 주어져도 뇌는 마치 과거의 그 끔찍한 재난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얼어붙거나 과도하게 놀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자동적 반응의 무한 반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성을 관장하는 뇌를 거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같은 자동적 사고와 욱하는 자동적 행동의 톨게이트로 빛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죠. 결국 트라우마 속에 산다는 것은 과거라는 오랜 자극의 사슬에 묶여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주체적인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해요.
0: 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감정이 격하게 폭발하는 순간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도체 하이제킹, 즉 감정 뇌의 납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뇌 속에는 공포나 분노 같은 원초적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감정 사령탑이 있어요. 이것은 위기 상황이 오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온몸에 비상 사이렌을 울려버리지요. 순간적으로 감정뇌가 이성뇌를 납치해서 통제권을 꽉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어요. 이렇게 감정뇌가 폭주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이성뇌가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을 통한 신체 통제예요. 네, 분노나 충동이 치밀어 오를 때 딱 3초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치솟던 심박수가 뚝 떨어져요. 생리심리학적으로 이 3초의 호흡이 바로 감정뇌의 인질로 잡혀있던 내 이성을 구출하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첫 단추가 되어요.
0: 예, 그렇다면 이런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그 강력한

0: 급한 해결책이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을 비롯한 현대 상담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각하는 힘을 뜻해요. 욱하는 순간에 아, 내 심장이 지금 빨리 뛰는구나.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하고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바로 그 찰나에 놀랍게도 단단했던 자동화 고속도로에 균열이 생기며 뇌의 폭주가 일시 정지되지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욱하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조종 키를 남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진정한 주체성은 내 행동의 원인을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반응은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 역시 내가 책임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적 통제력에서 나오지요. 자극이 올 때 알아차림을 통해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나만의 공간을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품격 있는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초의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운 보조기구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산책이라는 이름의 장애 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예,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 지원 사업 이름이 산책. 의미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2: 네. 미라의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사업 산책은 외출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유모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이동과 돌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이게 그 혼자 걷거나 스스로 앉아있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집 밖으로 잠깐 나가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장애아동의 어머니의 간절한 제안에서 시작된 변화다,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하랑이 어머니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국내 유모차 업체 와이업이라는 회사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서 뭐 차량막 없는 장애 아동 유모차 불편하다, 또 의료용품 담을 수 있는 넓은 바구니가 필요하다, 누운 자세에서 각도 조절할 수 있는 유모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했고 그 내용을 반영한 장애 아동 맞춤형 유모차를 이번에 지원해드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유모차를 통해서 가족과 아동이 함께 외출하고 이름 그대로 일상적인 산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처럼 정말 따뜻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지원받은 그 유모차를 타고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장애 아동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산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떤 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2: 네. 일단 전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아동 5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의 키가 115cm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25kg 이하여야 합니다. 또 유모차에 인공호흡기나 산소통 같은 의료기기를 함께 실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의료기기를 합친 전체 무게가 최대 40kg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모차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또 이동이나 외출을 위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유모차가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이라면 말씀드린 공고의 세부 기준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보조기구로 사용되는 유모차는 일반 유모차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좀 다르게 설계돼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인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제품은 중증 장애 아동의 신체적 특성이나 또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제작이 된 맞춤형 유모차입니다. 일반 유모차하고 좀 다르게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풀플랫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 유지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은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실제로 95도에서 175도까지 시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도, 130도, 150도, 175도 이렇게 이제 시트의 각도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175도 정도가 되면 우리가 180도가 이렇게 그냥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로도 편안하게 탑승해서 아동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특수한 휠체어입니다. 그리고 또 확장 와이드 시트라고 해서요. 기존 시트들하고 대비하면은 면적 자체가 150% 정도까지 더 큰 편이어서 근긴장이 있거나 체위 변형이 필요하거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포기한 다른 유모차용 휠체어보다 10cm 정도가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1: 예, 유모차 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2: 네, 이 사업도 신청 기간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서 7월 10일 금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 공고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내용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일단 신청하실 때 장애 아동의 장애 상태와 또 신체 상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외출과 이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사실에 맞게 이 신청서 내용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신장이나 체중, 또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체 몸무게가 지원사업 제품의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 네, 제출된 신청서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동이 실제로 맞춤형 유모차를 필요로 하는지, 또 지원되는 유모차의 규격이나 아동의 신체 조건이 적합한지, 유모차 지원을 통해서 이동과 외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걸로 보이고요.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초에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500가구에 8월 중으로 유모차가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또 9월에는 서울 지역의 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유모차 전달식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책 행사도 실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외출이 쉽지 않았던 장애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좀 됩니다.
1: 예, 사업을 신청하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2: 네, 매번 제가 이제 지원 사업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지원 품목이 뭐 기능이 좋다 아니면 비싼 걸 무료로 준다 이런 설명만 보고 신청을 하신다거나 혹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현재 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해당 보조기구가 이동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아동을 돕고 있는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먼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신청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접속이나 서류 제출 같은 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하기 전에 서류의 발급일이나 또 누락 여부, 또 신청 조건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 소개해드렸는데요. 필요한 보조기구 하나가 장애아동에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되고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이 되는 장애아동과 가족이 있다면 신청기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성수의 해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음악으로 꿈을 펼치고 싶은 시각장애 음악인이라면 이 행사 기다렸을 텐데요. 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2026 D&LU 뮤직 아카데미에서요.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D&LU 뮤직 아카데미는 맞춤형 심화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음악인들의 음악적 선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교육뿐 아니라 전국의 시각장애 음악인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행사죠. 오는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추계예술대학교와 한빈맹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관현악, 타악, 성악, 피아노이고 공연과 특강, 식사, 기념품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음악 관련 강의는 물론 스피치 특강, 신체 워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신청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지만 분야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70-4457-7818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있는 시각장애 음악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원경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두 명의 지인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연을 주신 분은 둘 중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트 3국 중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의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의 중심지인데 특히 발트해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음악여행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기하 얼굴들의 노래 듣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에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회장님은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고르세요?
1: 저는 전날 이제 주로 골라놓는 편인데요.
0: 네.
1: 다음 날 제 일정을 보고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체장 모임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골라놓을 때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거 있으면
0: 네.
1: 이제 재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보죠. 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0: 생성형 줘요. AI에게 물어보는군요.
1: 그럼요. 물론이죠.
0: 네. 아, 그렇게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정다현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후반이고 경로당 안마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조원들 중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내던 A와 B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우리 조원들은 위로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사연은 아름답게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얼마 뒤 A와 B가 격하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외 다른 회원들도 위로금을 보냈는데 당시 B가 대표로 거뒀고 여러 사람이 병문안을 가는 게 어려워서 B 혼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금을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A가 태어난 뒤에 우연히 밝혀진 겁니다. B는 틀림없이

0: 저는 두 사람과 특히 친하게 지내왔던 터라 누구 편도 들 수 없고 모두를 잃게 될 것만 같아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둘 사이를 중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여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지인들이 모은 위로금을 다른 한 명이 전달했다고요. 하지만 입원했던 사람은 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연을 주신 분은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렵고 곤란하면서도 마음 아픈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 그리고 지금 두 분의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또 이렇게 뭔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분께서는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2: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듣기에도 난감해요. 이거 누구 네, 그렇죠.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은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쪽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내색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난감해하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또 섣불리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1: 네.
2: 오히려 이분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마음이 유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오히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동료들 간에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요. 네. 지금 그 문제의 당사자인 두 분과 그 모두 가까운 사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두 분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2: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당장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두 분을 각각 만나시기는 하지만 이 각각의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 네.
2: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터놓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분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2: 그렇죠.
1: 우선 들어주는 게 네네. 중요하군요.
2: 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이나 이런 감정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매만져주는 것만으로도
1: 네.
2: 충분히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섣불리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니 저 B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한단 말이죠.
2: 네.
1: 네, 그거보다는
2: 네네.
1: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고, 네, 한번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참 않은 일이죠.
2: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신뢰가 깨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말에

0: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1: 네.
0: 오히려 신뢰가 좀 깨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자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될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서 그렇게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이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지금.
0: 네네.
1: 아니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A가 B에게 왜 전달이 안 됐니라고 얘기했을 때 B가 어머 깜빡했어라든지
0: 네, 그렇죠.
1: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됐을 것 같은데 네. 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0: 서로의 그 입장이 정말 팽팽한 거죠. 한쪽은 분명히 전달을 했다. 한쪽은 분명히 못 받았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다툼 문제보다도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작은 갈등 또 그런 감정에 또 해소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확대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공동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 개개인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또 거기에
1: 네.
0: 또 다 합해져가지고
1: 네.
0: 네,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냥 A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거기에서 끝을 내고 B가 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네 입장이 그랬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고 끝을 내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서 A가 이랬대 B가 이랬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네.
1: 이런 부분은
0: 네네네.
1: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0: 그렇죠.
1: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저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거든요.
1: 네.
0: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우리가 근거가 지금 없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 자체가
1: 네.
0: 오히려 지금 오히려 문제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1: 아.
0: 네, 그 부분을 삼가하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섣불리 화해시킨다고 나서기보다는
0: 그렇죠. 네.
1: 좀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라고 봅니다.
1: 네.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이분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도 두 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사연자분은.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0: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바로 이 부분도 이분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1: 네.
0: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도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어떤 그 깨지지 않는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하려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함께 안마를 하시는 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분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0: 네네.
1: 다시 예전의 분위기를 좀 찾아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이제 이분 그 지금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 노력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마음을
1: 네.
0: 아 우리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까?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옮기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1: 네.
0: 이러한 태도에서부터 이러한 그 신뢰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조언들도요. 네. 우선은 좀 참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0: 그렇지.
1: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돈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0: 음흠.
1: 옆에 있는 조언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한 사람은 전달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달 안 받았다 그러고
0: 음흠.
1: 이러면 전해준 사람들도 이게 마음 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어떤 믿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럴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가
1: 네.
0: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적는 거에 익숙치 않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사연자분도 나름대로 마음이 지금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상처도 나름 있어요 지금.
0: 네, 그렇죠.
1: 네, 끝으로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분은 정말 그 두 분의 어떤 두 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약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 신뢰가 또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한 분 한 분 어떤 소중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아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1: 네.
0: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1: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24-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인권의 노래 같이 듣죠. 걱정 말아요, 그대.

빠른 개선 감사합니다. 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에 AI 요약 내용이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읽을 수 없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AS 센터에 문의했더니 그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AI 요약 내용은 화면 읽기 기능에서 인식되지 않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운영사에서 AI 요약 내용을 다시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화면 읽기 기능을 개선해서 새로운 형식의 내용도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 AS 담당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플랫폼 앱 기술팀과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해당 스마트폰과 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책임자는 플랫폼 기술팀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요약 기능을 다시 실행해보니 놀랍게도 화면 읽기 기능으로 읽혀지지 않던 부분이 다시 읽혀지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됐던 것이 개선된 거였죠. 문제 해결을 알리는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개선에 힘써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미령의 노래 듣습니다. 미운 사랑.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된 발트 3국 여행인데 지난 시간부터는 3국 중 에스토니아 여행을 시작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지난 시간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도 탈린을 살펴보시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 탈린, 발트해의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하리우주라는 그곳에 속해 있는데,
0: 네.
1: 에스토니아의 뭐 여러 분야의 중심지예요. 뭐 정치, 금융, 산업, 문화, 교육, 연구 모든 것이 이제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탈린 인구는 40만 명 내외 이렇게 되고요. 한 페리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핀란드 수도 헬싱키가 위치해 있습니다.
0: 네.
1: 핀란드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토니아어와 뭐 핀란드어, 러시아어, 영어 이렇게 고루 공용이 되고 있고요. 1219년경에 덴마크의 정복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레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는 레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의 이제 탈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1918년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하면서 지금의 지명이 됐는데, 지금 정착된 이 탈린이라는 지명, 뜻이 에스토니아어로 하자면 덴마크인의 성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덴마크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후는 이제 대륙성 기후인데 뭐 겨울은 춥고 뭐 여름은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더위와 추위에 비하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기후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동지에 이제 해가 떠 있는 기간이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지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하루에 겨우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0: 그렇게 짧을 수가 있나요? 네.
1: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더위 뭐 얘기했는데 가장 더운 달이 7월인데 이때 근데 평균 기온이 뭐 17도, 섭씨한 17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위에 비하면 이건 뭐 명함 정말 못 내미는 그런
0: 더위인가요? 거고. 그 시원한
1: 그렇죠. 우리로 치면 아마 뭐 봄 날씨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데 하지에는 해가 가장 그 긴 시간에 낮에 긴 시간에는 무려 18시간 이상 해가 떠 있다고 합니다.
0: 이야.
1: 네.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차이, 그 해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그 낮의 길이가 굉장히 네. 다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토니아와 뭐 에스토니아에서는 뭐 여러 분야 중심지이고 명실상부한 수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그 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발달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정보 기술, 관광, 운송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에스토니아 전체 그 국내 총 생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탈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0: 그러니까
1: 얼마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여타 국가보다도 얼마나 이제 수도에 이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가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탈린 자체가 유럽 전체의 어떤 IT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여기에 협동 사이버 방위 우주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IT 기관들이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곳에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연간 한 4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린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비율대로라면 서울로만 한 5000만 명이 찾아와야 된다는 건데 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 찾고 있는지 알 수 있겠고요. 탈린의 구시가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외에도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뭐 탈린 동물원 뭐 공원, 야외 박물관 이런 것들의 그 야외 명소들이 많이 있고요.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고.

0: 여기에 이제 여러 페스티벌이 많이 열리는데 에스토니아 가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탈린에서 이제 매년 열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 목록에 등록 등재가 돼 있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합창 축제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보니까 이 탈린 특히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특히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고유의 어떤 음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불려지고요. 또 노래를 듣고요.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즌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계절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역시 그 딱 맞는 계절에 들어야지 맛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화 그리스라고 있었죠. 예전에 디스코 전성기의 70년대 후반에 대표적인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세러데이 나이 피버라는 영화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뭐 쌍득을 이뤘던 그 영화인데 여기 이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출연했었죠. 올리비아 뉴튼 존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당시 올리비아 뉴튼 존이 30살 남짓 이렇게 됐는데 역할은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었어요.
1: 호호.
0: 네. 근데 출연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그 노안인데 다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곡 거기에 나왔던 Summer Nights라는 곡인데 존 트러볼터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노래를 하고 출연진들이 또 코러스를 맡았습니다. 흥겨운 노래 네, 준비해봤습니다.
1: 같이 들어보죠.

0: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듣고 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소개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아까 이 탈린이 어떤 그 사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의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마을의 모습 이런 걸 형태를 갖춘 거는 덴마크인들에 의해서 1219년에 정복이 되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여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5천여 년 전부터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곳에
0: 그러네요.
1: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0: 예.
1: 이곳에서 기원전 3천년 정도 시기에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시가지 약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돼 있고
0: 네.
1: 거기에 더불어서 또 첨단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0: 상당히 네. 인상적이에요.
1: 그렇습니다. 과거와 예. 현재가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이고요. 이곳이 이제 톰페아 구시가지 구시가지 남쪽에 세 이렇게 그 세 개 부분으로 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톰페아라는 곳은 일명 이제 성당 언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곳이 이를테면 이제 권력의 중심부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처음에 이제 덴마크인 그 지배를 했던 덴마크인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사단 거기서 이제 장군들이 주로 살았던
0: 네.
1: 집권층들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스웨덴 러시아로 이렇게 계속 그 점령자들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핵심 지도층들이 이곳에 거주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877년까지는 거의 이제 별개 도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의 거주지였고 현재도 이곳에는 이제 의회, 정부, 대사관 이런 그 핵심 기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0: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아서 그럴까요?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1: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교통이 편했다든지 아니면 환경도 물론 좋았을 거고요. 그런 요인들이 있었겠죠.
0: 네.
1: 구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은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예전 그 한자 동맹의 도시. 그래서 상업 위주로 발달됐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남쪽은 에스토니아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에스토니아 마을이고요.
0: 네.
1: 그래서 19세 중반에는 에스토니아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토착 발트의 독일인들을 대체해서 그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곳에 거주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뭐 제1차 세계대전 그 제2차 세계대전 참 전쟁의 참화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린은 물론 피해를 입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하게 도시 전체가 파괴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0: 네.
1: 유럽에서도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후반기에는 뭐 구소련 공군들이 이곳을 폭격을 하기도 했고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폐허가 된
0: 네.
1: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금도 많은 찾아볼 만한 곳들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0: 개발 바람에 휩쓸리지만 않았다면
1: 네.
0: 상당히 많이 유적들이
1: 그렇죠.
0: 있겠군요.
1: 예. 그래서 그 예전 그 구시가지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아까 가요 페스티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탈린 야간 영화제라는 게 또 1997년부터 올해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제죠. 이게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영화제는 국제영화제작자협회 라는 곳을 인정하는 북유럽과 발트 지역에서 유일한 그런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맞춰 가면은 여러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수도 탈린에 대해서 뭐 간략한 사전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이제 구시가지고요. 예쁜 자갈길이 있고 또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고 그래서 이곳을 관광객들은 작은 프라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 그 구시가지 모습. 또 다른 탈린의 관광지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0: 네.
1: 이제 마지막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아바의 노래를 골라봤는데 그 여름의 도시에는 여러 가지 그 풍경들이 존재를 하죠. 그냥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그 도시의 여름은 굉장히 막 뜨겁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그냥 무더위에 가득 찬 그런 곳이지만 이게 또 도시의 풍경은 밤이 되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이트 라이프가 굉장히 발달되는 것이 도시인데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특히 이제 청춘 남녀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 풍경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ummer Night City라는 곡이고 뭐 아바의 노래인데 이 아바라는 밴드는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밴드. 지금까지도 활동 활발하게 해체를 겪었다가 뭐 다시 재결성되고 했지만 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노래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 도시 밤풍경을 노래한 곡 답게 굉장히 흥겨운 템포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함께 듣고요.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멋진 선곡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아바의 Summer Night City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의 공통점은요, 공명통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울림통이라고도 하는데 바이올린이나 기타 몸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지 채워져 있으면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의 울림을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마음을 비워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린 이렇게 다짐하죠. 마음을 비우자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럴 겁니다. 마음을 비우자.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너무 채우려 하면은 거기에 좋은 것만 자리하지 않죠. 욕심, 아집, 시기, 오만.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힘들 때나 속상할 때,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도 우린 마음을 비워야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새롭게 단장한 코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처음 그 느낌처럼. 이전 것들 다 비우고 더 좋은 소리들로 채울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이종용의 너 그리고 전영입니다. 서울야구.

0: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요, 초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의 출발점, 그 시작을 알아가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은 왠지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 같은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1: 네.
0: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 코너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가진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음 전해주셨어요. 임정님께서 코너가 바뀐다니 아쉽네요 하면서 네, 눈물 표시까지 하면서 아쉬워하시고요. 오영희님께서는 코너는 바뀌어도 사람 교체는 싫어요 라고 이렇게 대화 씨에 대한
1: 감사합니다.
0: 애정과 충성도를 적극 표하셨습니다. 최아람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히히 평론가님 재미있어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다른 코너도 기대할게요 라는 멘트 주셨고 박영애님께서는 새로운 코너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대화님 제가 앞에서 살짝 힌트 네. 드렸는데 새 코너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새 코너에서는 어떤 가수의 데뷔 시절 네. 그리고 데뷔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데뷔 시절의 그 이야기는 항상 드라마틱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드디어 연예계 혹은 음악계에 이제 데뷔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그 사이에는 어떤 점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음악 스타일과 데뷔 시절의 음악 스타일을 비교해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0: 우리 또 그 영상이 나오는 방송에서도 유명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1: 네. 예,
0: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참 데뷔 때
1: 네.
0: 처음 뭐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 보면 풋풋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데뷔 시절은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0: 그렇죠.
1: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러면 데뷔 곡만 소개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뭐 출세곡? 히트곡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1: 데뷔곡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곡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예. 네.
1: 우리가 한 다섯, 여섯 곡을 듣게 될 텐데
0: 예.
1: 그중에서 뭐 데뷔곡만 한 다섯 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이대화 평론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 첫 순서 이 시작을 알리는 뮤지션은 누굴까요?
1: 최근에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한번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원 차트 10위권에서 정말 떨어질 줄 모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로로라는 가수의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인데요.
0: 한로로요.
1: 네. 예. 한로로 씨의 성공은

0: 그 대형 기획사나 이런 것의 지원이 거의 없는 인디씬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런 게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1: 가수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한눌러 씨가? 가수로?
0: 재밌게도 연습생이었습니다. 근데 연습생 하면 보통 대형 기획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가지고 또 한 5, 6년 정도 연습을 거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기획사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인데 현재 이름은 어센틱입니다. 과거에는 스튜디오 MOS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한노로 씨가 20대 초반에 무작정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1: 당돌하네요.
0: 네. 아무래도 중소기획사와의 소통이니까 조금 이렇게 열려있고 자유로운 측면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데모곡을 들어보더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로는 드물게 이제 연습생이 됐고요.
1: 예.
0: 근데 초반에는 어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틴 감성을 내세웠는데
1: 예.
0: 아마도 좀 맞지 않은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로그로치 지금 색깔인 좀 문학적인 가사를 담은 진지한 노래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데뷔곡이 입춘이었는데 이 노래가 당시 인디씬에서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1: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이후부터 조금씩 성장해 오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입춘으로 데뷔를 한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락 음악이 서서히 부활하는 중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후엔 조금씩 하강하는 면모를 보이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사실 락 음악의 인기가 마니아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곡을 늘 체크하면서도 한 2010년대 초중반쯤에는 요즘 친구들이 그 락 음악을 신곡으로 발표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락 음악이 이제 뒤로 완전히 밀린 상황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쯤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비주류로 밀려난 락을 시도하는 게 신선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1: 네.
0: 그래서 락 음악을 시도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수 중에 한 명이 한로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음악은 한노로 씨의 개인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좀 뒤로 밀려났던 락 음악을 시도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런 트렌드나 이제 음악도 좋았지만 가사도 참 좋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건 이제 봄을 맞이하는 건데 이제 막 시작하는 청춘들을 그러니까 이제 봄에 피어나는 새싹이라고 비유한
1: 예.
0: 겁니다. 근데 새싹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들에게 좀 따뜻한 봄 인사를 건네달라라는 내용이고 이게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노로의 좀 문학적인 재능을 알려주는 곡이었고
1: 입춘으로 가요계에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저는 한노로가 이름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한노로 하길래 대표곡이 뭐지 해서 사랑하게 될 거야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거꾸로
0: 네.
1: 알게 됐군요. 저 같은 경우는.
0: 그러니까 입춘이 원래 유명한
1: 예.
0: 곡이었는데
1: 예.
0: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는 그 라이브 와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 예.
0: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주행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입춘은 그 한노로 씨의 인디씬에서 유명했던 당시를 대표하는 곡이라면 사랑하게 될 거야는 그 역주행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후에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노래 모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요즘 아주 핫한 뮤지션입니다.
0: 네.
1: 여러분도 오늘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노로의 데뷔곡 입춘에 이어서 그의 히트곡이죠. 사랑하게 될 거야 이어드립니다.

0: 한로로의 입춘 그리고 사랑하게 될 거야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고 있는 스타들의 데뷔곡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뮤지션은요?
1: 최근에 가요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테크노입니다.
0: 오, 예.
1: 왜냐하면 뭐 아일릿, 예. 르세라핌 이런 인기 있는 걸그룹들이
0: 그러네요.
1: 최근에 테크노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요즘 왜 이렇게 테크노가 인기인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전화 같은 것도 예. 많이 받았을 정도인데요.
0: 몇십 년 만에 다시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1990년대 후반에 테크노의 인기가 엄청났었고
0: 90년 후반.
1: 네, 잠깐 잠잠했다가 뭐 EDM 열풍도 있었고 최근에 또 테크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1990년대 그 테크노로 유명했던 가수 이정현의 이야기를 한번 네, 다시 돌아볼까 해서.
0: 이정현이요.
1: 네. 이정현 씨가 그 가요계에 등장했을 때 당시 음악계의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까지 락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락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걸 들어보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0: 네.
1: 찾다가 보니까 전자음악이 있었던 거죠.
0: 예.
1: 그래서 그 새로운 전자음악이 새로운 세대한테 인기를 끌었었고 또 돌아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 세기말이라는 제목의 영화까지 나왔었습니다.
1: 네. 미래의 음악처럼 보이는 이 전자음악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도 하위 장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좀 퉁쳐서 그냥 테크노라고 네, 이렇게 불렀는데 아, 예. 그래서 그때를 테크노 열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열풍이 한국에도 전해졌죠.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홍대 앞에 네, 작은 나이트클럽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기존의 나이트클럽처럼 뭐 부킹이 있거나 뭐 테이블을 잡거나 네.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서서 병맥주 마시면서 신나게 노는데 음악은 가요가 아닌 해외 언더그라운드 테크노 음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나이트클럽을 버리고 전부 여기로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클럽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국의 1990년대 후반 이 테크노 열풍의 중심으로 떠올랐었죠. 그래서 그때 물론 여기에서도 테크노가 인기가 있었지만 뭐 여러 뭐 유흥가라든가 여러 군데서 그 도리도리 춤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0: 그때 유행했던 음악도 있었고요.
1: 그렇죠. 666의 암옥이라는 예. 곡도 있었고.
0: 암옥이 뭐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시는 그런
1: 그렇죠.
0: 멜로디입니다.
1: 그 사이렌 같은 신디사이저가 울려 퍼지는 네, 그 곡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테크노 열풍이 상륙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좀 가요에 접목시켜보자라고 나왔던 게 이정현 씨의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정현 씨가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한 게 와 그러니까 그렇죠.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건 맞습니다.
0: 예.
1: 하지만 예전에도 가요계에서 조금씩 활약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꽃잎으로 이제 배우로 데뷔했습니다만 그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0: 아 꽃잎의 주제가도 이정현 씨가 불렀었군요.
1: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얘기하면 아 정말이야 하면서 의아해하시는데 그 한국판 We Are the World였죠. 하나 돼요. IMF의 그 예.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보자라는 희망가로 많은 가수들이 참여해가지고 한 소절씩 나눠 불렀던 그 하나 되어 기억하실 텐데 그 뒷부분 보면 이정현 씨가 살짝 나옵니다.
0: 아.
1: 근데 그때가 이미 데뷔 이전이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정현 씨가 어떻게 데뷔 오. 이전에 네. 저렇게 쟁쟁한 라인업에 포함돼서 네. 올라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거기에 출연을 했다는 거.
0: 아무나 끼는 자리가 아니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너무도 쟁쟁한 뮤지션들이
1: 네.
0: 다 참여했기 때문에
1: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또 조 PD가 Fever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피처링을 맡기도 했는데 이거 역시 솔로 앨범 데뷔 전입니다.
0: 이런 활동들을 다 한 이후에 솔로 데뷔를 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요계에서 이정현 씨가 넥스트 빅 띵이라고 생각하고
0: 예.
1: 계속 여기저기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사전 작업을 했었군요.
1: 그렇죠. 예. 와라는 곡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0: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1: 아 정말 지금 봐도 파격적입니다. 네, 뭐 옷은 그 뭐 천녀 유혼 같은 데
0: 무협 영화에나 나올 만한 치렁치렁한 제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오셨죠.
1: 그렇죠. 그리고 몸을 이상하게 비틀고 목도 막 꺾으면서 새끼 손가락에 마이크를 달고 노래를 하는데 아 이게 참 기괴하면서 네.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주얼이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고 또 그런 동양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게 음악을 들어보면요 약간 동양적인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뭐 미래의 음악이다, 지금 세기 말의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 테크노를 한국적인 색깔과 좀 엮어서 표현해보자라고 이런 컨셉과 음악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주요하게 통했죠. 그래서 공전 헤이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바꾸어도 준비를 했는데요. Y에 이어서 나왔던 후속곡이죠.
0: 네. 저 원투펀치가 정말 강렬했네요.
1: 아, 엄청났습니다. 이 바꾸어는 그 활동하던 당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을 때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캠페인송으로 쓰겠다고 이제 작곡가 최준영 씨를 찾아갔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0: 예. 한때는 테크노 여전사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요리와 내조자라는 주부의 그러니까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의 데뷔곡 와에 이어서 바꾸어까지 듣겠습니다.

0: 이정현의 와 그리고 바꿔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대화 평론가께서 90년대 이제 테크노 열풍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현의 노래 듣다 보니까 최정환 씨도 생각나고 유채영 씨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1: 편지라는 곡도 있었고
0: 예.
1: 그 당시에 정말 그 댄스 플로어 네. 나이트클럽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이죠.
0: 옛날 생각납니다. 네.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뮤지션은 누굴까요?
1: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한 편이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요. 사냥개들 시즌 2. 여기에 B씨가 악역으로 출연했는데
0: 예.
1: 정말 열연을 펼쳤고 특히 B씨가 저랑 동갑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체감했는데 와, 이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몸을 관리할까? 아,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0: 직업이잖아요.
1: 그래서 그런 거에 감탄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또 신곡도 발표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B씨의 데뷔 시절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B는 언제 데뷔했나요?
1: B가 JYP에서 솔로로 데뷔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0: 아니에요?
1: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에 팬클럽이라는 그룹으로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여기에 네. 데뷔했고요. 이때 막내로 활동한 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0: 아.
1: 그때 B씨가 16살이었어요. 1982년생. 네. 그런데 팀이 얼마 안가 해체를 했고요. 그 후에 JYP에 들어가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0: JYP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수 활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네, 팬클럽이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998년이니까 네. 그 당시에 H.O.T. 잭스키스를 필두로 해서 비슷한 그룹의 그 컨셉의 남자 그룹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그중에서 차별화를 획득하기 좀 힘들었던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만 타이틀곡 꿈을 찾아서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당시 유명한 팝송이죠. 천바완바의 터브 덤핑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0: 아주 유명한 곡인데.
1: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좀 대중적인 어떤 선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인터뷰 때문에 뭐 인터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셨겠습니다만 B씨가 상당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
0: 네. 네,
1: 많이들 아시죠. 뭐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옷이 없어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다닌 시절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뭐 했을 정도니까요.
0: 어머니도 일찍 여의였고요.
1: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박진영 씨 눈에 띄어서 JYP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박진영 씨 보기에 B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열정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02년에 나쁜 남자를 발표하면서 재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2002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속곡 안녕이란 말 대신이 사랑받으면서 그때부터 인지도가 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뭐 나중에는 뭐 B씨가 뭐 월드스타라는 예명이 붙었을 정도니까 뭐 인기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0: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영화까지 찍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이 가운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B씨의 공식적인 데뷔곡이니까 이 노래 먼저 준비했는데요.
0: 아마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로 데뷔했다는 거 오늘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마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B씨의 파트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과는 음악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제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1990년대 중반 그 당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럼 어땠냐면 좀 래퍼 멤버들이 많은 좀 힙합 기반의 댄스 음악을 하는 오륜기인조의 그룹들이었죠.
0: 예.
1: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가 꼭 하나씩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H.O.T. 같은 전사
0: 후에
1: 잭스키스 학원별 곡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입부에 보면 힙합 색깔이 굉장히 과감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사도 보면 어떤 간섭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같이 들어볼 거군요.
1: B의 JYP 데뷔곡입니다. 나쁜 남자인데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하는 음악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데뷔가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팬클럽 시절에는 좀 밝고 에너지 있고 힘찬 그 소년미가 있는 음악을 했다면 이제 솔로 음악 때부터는 약간 섹시한 느낌? R&B와 힙합을 좋아하는 좀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섹시 카리스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어쩌면 이게 뭐 아이돌 또 걸그룹의 공식이죠.
1: 그렇죠. 네. 솔로로 데뷔하면서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는 좀 섹시한 음악으로 나아가는 이런 게 거의 공식인데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뷔곡인 나쁜 남자 색깔이 이후의 비의 색깔을 그대로 네, 이어지죠.
0: 오늘 이렇게 처음 그 느낌처럼 첫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 이 유명 가수들의 데뷔곡 그 풋풋했던 네, 그 시절을 알게 된다는 건 재밌네요. 이 대표님은 네, 어떠셨어요?
1: 그 이야기도 재밌지만 제가 원래 이제 음악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에는 영화와 드라마 음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음악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0: 이제 정말 전공 찾으신 거죠. 네. 다음 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대화 평론가 먼저 보내드리면서 소개해 주신 비가 활동했던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그리고 비의 솔로 데뷔곡 나쁜 남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대화 평론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are more treasure.
1: Yeah.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날 이렇게 속?

비가 활동했던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이어서 비의 데뷔곡 나쁜 남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린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매주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유흥자님, 어젠 딸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큰 영화관에 저희 둘만, 그래서 둘이서만 봤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임대하셨네요. 아주 대관하셨네, 대관. 예, 극장 전체를 아주. 예, 이런 경험도 은근히 좋긴 한데 한편으로 야, 이렇게 사람 없어서 극장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요즘은요. 어떠셨는지 영화는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유흥자님? 그러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방법은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영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의 향기.

그대의 향기, 유영진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에서 목욕탕과 사우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우나 런이라고 해서요. 함께 5km 정도 달리기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며 몸을 푸는

모임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대중 목욕탕에 매료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 안에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외부 세상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래서 늘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완전히 격리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진정한 힐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첫 곡은 양수경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는 목욕탕이나 네.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1: 오, 예전에 왜 사우나 처음 막
0: 생겼을 때
1: 예, 그리고 여성 사우나도 있었고
0: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예. 예.
1: 그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0: 꼭 가셨는데
1: 예, 같은 동료 후배 뭐 가수들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0: 예, 예.
1: 가서 뭐 수다 떨고 뭐 하고 막 했는데 뭐 안 간 지가
0: 최근에 안 가보셨구나
1: 예, 꽤 된 것 같아요
0: 예. 예. 뭐 예전엔 동네마다 목욕탕이 다 있어서
1: 네네.
0: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네. 남자는 남자들끼리
1: 여자는 여자들끼리

0: 손 잡고 목욕탕 가는 게
1: 맞아요.
0: 뭐 아니 관행이었는데 일이었는데 요즘은 집에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1: 그러니까요.
0: 예, 뭐 목욕탕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1: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접었다 폈다 하면서 욕조도 네.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간이 욕조요?
1: 네, 예, 그 좁아도 접어놓고 또 이렇게 펼쳐놓고
0: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 네, 네, 그 아버지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0: 아,
1: 네.
0: 댁에서.
1: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땀내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운동으로 땀내는 걸 좋아하는데
0: 사우나로 땀내는 건 별로.
1: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네.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예. 어쨌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1: 그러니까요.
0: 예, 사우나 런. 그러니까 사우나로 몸을 풀기 위해서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1: 네.
0: 시원하게 달리고 나서 땀 뻘뻘 흘리고 나서 또 목욕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1: 아.
0: 예,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모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달리는 건 좋아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왜 그 안에서 먹는...
0: 그렇죠.
1: 전 그게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0: 요즘도 다 파나 모르겠네요. 삶은 계란하고 뭐 식혜 같은 거.
1: 다 팔죠. 팔기는 다 팔아요.
0: 예. 저도 네. 안 가본 지 꽤 돼서
1: 네.
0: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제일 먼저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정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 4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0: 아이고, 일찍 계시네요.
1: 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좋은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조금 높이고 재미있는 사연이 나오면 기억했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도 해줍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저희 또 사연 재밌는 얘기 많죠.
1: 네. 네. 사연도 재밌고
0: 네.
1: 저희들도 재밌고 막 괜히 막 재밌다고 해요. 그냥.
0: 아니 도연아 씨 재밌다고
1: 네.
0: 다들 그러세요.
1: 부끄러워요. 네.
0: 저 혼자 재미없는 사람 할게요.
1: 아유, 네.
0: 근데 이정희 님이 네. 새벽 4시에 딱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방송 시간 아니겠습니까?
1: 네.
0: 본방송.
1: 네.
0: 네. 딱 들으시면 좋겠네요, 진짜.
1: 네.
0: 예. 자, 다음은 서울 강서구에서 박성호 님이 올리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공대사 인사 올립니다.
1: 지공대사?
0: 하셔서
1: 네.
0: 처음에는 승려신가 스님이신가 했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어르신을 뜻하는 60,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가리키는 신조어랍니다.
1: 아,
0: 지공대사.
1: 지공대사라고요?
0: 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1: 아, 저는
0: 하나 처음
1: 배웠어요,
0: 들었습니다.
1: 저는.
0: 예.
1: 네.
0: 매일 지하철 타고 일하러 갑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이 꽤 먼데 저는 역까지 걸어갑니다. 딸들이 더운데 버스 타라고 해도 왠지 버스비가 아깝더라고요 하시면서
1: 네.
0: 나훈아의 노래 청하셨네요.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1: 네, 어르신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전철 타면은 공짜인데 버스
0: 그러니까.
1: 타기는 좀 그렇다. 뭐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0: 돈 아까우시죠.
1: 네. 네.
0: 지하철 공짜로 타시니까
1: 네.
0: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1: 네.
0: 다니시기 참 좋으신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타고 그냥 쭉 어딘가를 갈 수 있고.
0: 그렇다고 뭐 웬만한 뭐 관광지 같은 데 다 갈 수 있으니까 도시 내에서.
1: 맞아요. 요즘에 막 천안 뭐 그쪽으로 가셨다 오시는 분들도
0: 1호선
1: 계시더라고요.
0: 타면서 천안 네. 밑에 내려갈 수 있고
1: 네.
0: 아산까지.
1: 네.
0: 예. 어르신들께 참 좋은 어떤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1: 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일장이래요.
0: 오일장
1: 네.
0: 좋죠. 예.
1: 네. 자, 이어서 경남 통영에서 문옥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딸이 칠순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0: 아유, 좋으시겠네요.
1: 딸 입장에선 효도라고 산 건데 저는 그 가방이 너무 비싸서 들고 다니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장 갈 때는 혹시 긁힐까 봐 못 들고 비 오는 날은 또 못 들고 결국 장롱 속에 모셔두게 됐습니다.
0: 아이고야.
1: 가방 들고 나갈 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아이고 좋은 약속 많이 잡으셔야겠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가방도 정말 아까워서 못 들고 다니더라고요.
0: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네. 선물한 거는 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비 오면 진짜 이 비 맞을까봐 너무 저부터도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아, 비 오는데 이건 들지 마. 이거 자꾸 이렇게 밀어놓고 그 뭐 하는데 들지 마.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0: 어떤 분은 그 사놓고 들지는 않고 모셔만 놓고 감사만 하시더라고요, 진짜.
1: 아, 모셔놓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깝다고.
0: 그럼 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싶기도 한데. 네. 네. 어쨌든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네. 좋은 약속 많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문옥자님. 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오.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문주란의 너와 나.

0: 네, 문주란의 너와 나 들으셨습니다. 문옥자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박성호님이 청하신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숙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사연을 올리면 나중에 읽어주시고 신청곡을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제 신청곡이 나오면 신기하고 엔돌핀이 충전됩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신청곡은 왜 안 올려주셨을까요?
1: 저는 신청해서 들으시고 이제 이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0: 아마 신청곡 나오는 날 또 뒤쳐보신 것 같아요.
1: 네. 아, 뭐 신청곡뿐만 아니라 문자를 이렇게 읽고 사연 읽어주면 진짜 저도 그래요.
0: 내 이름이 나오면 좀 신기하잖아요. 네.
1: 저도 뭐 제가 가끔 갑자기 나오면 이런 거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막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0: 맞아요. 네. 저희도 옛날 다 해봤잖아요.
1: 네. 네.
0: 라디오에 보내놓고 내 이름이 혹시나 나오면 잠을 못 자죠.
1: 맞아요. 예.
0: 자랑을 막 해야 되고. 네. 자, 김정숙님의 사연이었고요. 다음 분은 어떤 분입니까?
1: 남성훈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예, 반갑습니다.
1: 부산에 사는 28살 남성훈입니다.
0: 아, 젊은 분이시군요.
1: 네. 저는 지금 3년째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예, 서영원의 혼자가 아닌 나. 청하셨습니다.
1: 네.
0: 아, 어르신들에게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큰 의지가 돼주고 계시는 젊은 남성분이네요. 남성훈님.
1: 그러니까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니까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0: 아, 어르신들이 또 저희 방송 좋아하시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함께 들으시면서 이제 신청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 방송이 새벽에만 방송이 여러 번 나가다가 낮에 재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듣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최미순님. 방송통신대 2학년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공부가 재미있으면서도 어렵네요. 영양사 되는 게 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면서 박학기의 비타민 청하셨군요. 네, 힘되는 노래죠.
1: 네. 부러워요. 저는 진짜 해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영양에 대해서 그 음식 궁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0: 네,
1: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 육수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육수도 내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1: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리에는 이 육수고 뭐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근데 그 확실히 육수를 내서 그 요리를 하고 그 국을 만든다든가 뭐 하면 너무 맛있어요. 달라요.
0: 제대로 땅 우려서. 요즘만 그 편리하게 그 동글동글한 환처럼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가지고 육수를 갖다가 고형으로 만든 것들이 잘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넣어도 충분히 맛이 잘 산다고 하지만 직접 우리는 게 더 낫겠죠.
1: 뭐 멸치 육수는 멸치 이렇게 예전에 어머님들이 굵은 거를 왜 넣나 했더니 그렇게 육수를 내기 위해서 넣는 거였더라고요.
0: 맞아요. 잔멸치랑은 또 큰 차이가 있죠.
1: 네, 다르죠.
0: 예. 자, 방송통신대 2학년 재학 중이신 늦게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최미수님 반가웠고요. 영양사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0: 네, 두 분의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박학기의 비타민, 남성훈님, 최미수님 잘 들으셨나요? 자, 다음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오미경님, 작년에 생일할 때 수영복을 샀어요. 오. 살 빼서 내년에 입어야지 했는데 네. 벌써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내년이 왔다는 거죠.
1: 네.
0: 한 달 안에 딱 5kg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안에 5kg 쉽지 않죠.
1: 쉽지 않아요. 아유, 뭐, 어릴 때는 네. 뭐 이틀만 해도 촥촥촥 빠지고
0: 이틀만에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빼요?
1: 한 끼만 안 먹어도 전 쫙 빠지고 에이? 그랬거든요.
0: 아니,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한 끼.
1: 진짜 20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0: 나이 들수록 힘들죠.
1: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공연이 좀 있어서 의상을 다시 사기는 그래서
0: 옛날
1: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0: 그러셨구나.
1: 근데 나중에 네. 이명이 오더라고요.
0: 아, 억지로 살을 또 뺐더니.
1: 이게 그렇고 아,
0: 몸의 나이, 밸런스가 무너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0: 맞아요.
1: 이게 몸은 네. 갖춰줘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운동을 하는데도 네. 제가 음식을 조금 줄였더니 벌써
0: 어지럽고
1: 어이구야. 나중에 막 하고 이면 막 귀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0: 아니, 그럼 더 안 좋죠.
1: 그래서 저 엄청 놀랐어요.
0: 차라리 옷을 그냥 사고 말지 그냥.
1: 그래. 아, 그니까요. 근데 참 거울을 보면 그 몸매가 참 그렇구나.
0: 그 옛날 무대 의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시 살을 빼서 날씬하게 입으면 좋겠지만은
1: 네.
0: 그 세탁소에서 수선해서 좀 이렇게 늘려서 못 입나요? 줄이는 건 되는데.
1: 제가 예전엔 드레스를 많이 입었어요.
0: 아, 드레스.
1: 네, 거의 드레스가 많아서 지금 아예 이제 드레스는 그리고 몸이 돼도 드레스는 네. 못 입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정장으로 예, 그렇게 입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크게 그거는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살이 찌면 이 여자들은
0: 그렇죠.
1: 또 복부가
0: 예, 누구나.
1: 이제 찌면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나이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1: 그러니까요.
0: 아니에요.
1: 예,
0: 필요한 거예요.
1: 네. 남자들도 그렇죠.
0: 아 그럼요. 너무 살이 없으면 쓰러져요.
1: 그러니까.
0: 네, 조심해야 돼요.
1: 네. 그러니까요.
0: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인천 부평구에서 윤미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0: 아, 예.
1: 네. 새벽마다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은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추억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정말 오래전 노래네요.
1: 네.
0: 번지 없는 주말.
1: 네.
0: 백년설 선생의 노래죠. 예.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하시면 아주 일찍 출근하시겠고,
1: 네.
0: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이제 건물에 불을 밝히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1: 네.
0: 그러니까 라디오

0: 뭐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1: 라디오가 친구죠.
0: 네, 일하실 때는.
1: 라디오가 없으면 그 일하기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항상 건강하게 네.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사님. 다음은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송현구님 사연인데요.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개업이 불황인데 공인중개사분들 파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네. 하춘아의 물새 한 마리 청하셨습니다. 아, 지금 서울은 수도권은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전세 네. 구하기 힘들다, 월세 많이 오른다, 아우성인데 네. 또 지방, 이 부산 같은 경우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예, 불황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1: 제주도도 뭐 마찬가지예요. 예. 제주도도 소상공인 분들은 문제 그 없어 그 가게를 네. 문 닫고
0: 아,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힘들다고 하시죠.
1: 굉장히 많아요.
0: 예예. 예.
1: 그래서 다들 지금 힘들긴 되게 힘들어요.
0: 예. 어쨌든 아유, 정부에서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두가 좀 많이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백년설의 번지없는 주막, 하춘아의 물새 한 마리 두 곡 듣겠습니다.

0: 물새 한 마리 하춘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백년설의 노래였죠. 번지 없는 주막. 윤미사님과 송현구님이 청하신 곡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전북 전주시에서 한미자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 전에 입대한 아들이 첫 편지를 보내왔어요.
0: 아유, 예.
1: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고양이한테도요.
0: 고양이한테까지. 네,
1: 눈물 흘리면서 읽다가 고양이한테 보낸 편지를 읽고 빵 터졌습니다.
0: 고양이한테 편지를 썼다.
1: 네, 봉봉아. 야옹 야옹 야옹 이런 식으로 다섯 줄을 쓴 거 있죠.
0: 아, 네. 고양이 말로.
1: 네네. 우리 아들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0: 이야, 그러니까 대신 읽어달라는 거죠. 고양이한테. 네네.
1: 야옹 야옹 하면서.
0: 야옹 야옹 야옹. 아유 참.
1: 다 알아들었네요. 예,
0: 가족만큼
1: 고양이는.
0: 그리웠나 봅니다. 네. 고양이가. 예. 아유.
1: 아유 그래도 입대한 아들 첫 편지를 받고 어머님 막 이렇게 눈물
0: 나시죠. 그럼요. 예.
1: 아, 요즘에는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무 짧아서. 네. 뭐 갔다가 금방 온다고.
0: 너무 복무 기간도 짧아졌고. 네. 또 뭐 이제 일과 시간 끝나면 휴대전화 쓸 수 있으니까. 네. 뭐 수시로 뭐 영상통화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어떤 절박한 그리움 같은 것은 많이 희석됐겠지만. 네. 그래도 걱정되니까요.
1: 네. 예.
0: 처음 떨어지면 또 얼마나 또 신경 쓰이겠습니까. 자, 다음은 임순옥님 사연인데요. 여기 부산이에요. 남편은 김해에서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가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먹을 직원들 생각하니까 저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도미의 청포도 사랑을 청하셨습니다. 아, 그 남편분 직장에 또 이렇게 먹을 거 사들고 가면 남편분은 기가 사시죠.
1: 네.
0: 예.
1: 그 부산에서 그 김해까지 가시는 거.
0: 멀지 않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1: 네.
0: 아주 좋은 네, 아내분이십니다. 임순옥님.
1: 네.
0: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박성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옥수수를 저녁마다 하나씩 먹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지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0: 아, 맛있죠.
1: 다만 그 입안에 끼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0: 이슬의 끼면 참
1: 맞아요.
0: 예.
1: 어렸을 때 옥수수를 먹으면서 하모니카 부는 시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맞아요.
1: 했죠. 진짜 그 하모니카 부는 흉내 다 내고 막 그랬었는데.
0: 다 똑같이 했네.
1: 예. 예. 아우, 옥수수 진짜 맛있어요.
0: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어트 혹은 이런 건가요?
1: 근데 다이어트에는 네네. 옥수수를 별로 권하진 않더라고요.
0: 그게 탄수화물이 네. 많아서 네. 엄청 열량이 상당히 네.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도 높고.
1: 네. 사실 옥수수 하나 먹으면 네. 좀 포만감 있고 다이어트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0: 예. 그럼 주로 뭘 권하시나요?
1: 글쎄 저는 이제 늘 먹었던 게
0: 네.
1: 닭가슴살에
0: 아, 그거야 또
1: 고구마를 먹어가지고
0: 운동하는 사람들
1: 바나나.
0: 필수고
1: 예. 바나나에 닭가슴살을 갈아 먹었거든요.
0: 아니 그거 너무 뻔한 메뉴 아니에요?
1: 다른 거는 안 먹었는데 무염식이 좋아요. 그래요. 무염식을 하면 피곤하진 않아요 몸이.
0: 아 그래요?
1: 네. 그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무염식을 하든 진짜 무염식으로 하고 그 다음날 그 간 양념된 걸 먹으면 금방 막 이렇게 노곤해지고 피로가 확 와요. 근데 이 무염식을 하면 전혀 몸에서 그런 거 없어요.
0: 뭐 한때 뭐 염분을 좀 피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건강 상식처럼 됐는데 줄이긴 줄여야죠. 근데 과하면 안 되지만은
1: 네.
0: 적당한 양은 꼭
1: 있어야죠.
0: 필요합니다. 네. 너무 안 드셔도 안 돼요.
1: 네.
0: 예. 자, 다음 사연은 서울 강동구에서 왔는데요. 윤상철님. 부대찌개 테이크아웃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 됐습니다.
1: 네.
0: 휴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송창식의 참새야로 청하셨습니다. 요즘 참 자영업하시는 분도 힘드시던데 네. 장사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1: 3개월 됐으면은 아직은 이제
0: 아,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1: 모르죠.
0: 자영업 선배님.
1: 저는 뭐 3개월 동안은
0: 네.
1: 뭐 거의 뭐 어쨌든 3, 4일 동안도 손님이 없을 때가
0: 정말요?
1: 있었어요.
0: 아이고.
1: 아는 지인분들이 오지 않으면
0: 네.
1: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은 지나야
0: 네.
1: 그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는 잡히는 것 같아요.
0: 예. 윤상철님이 오픈하신 가게는 또 특이하게 테이크아웃 전문인가 봐요.
1: 네.
0: 부대찌개를 포장해서 파는.
1: 부대찌개
0: 배달
1: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0: 예, 그런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0: 네. 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세 곡 듣겠습니다. 도미의 청포도 사랑,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그리고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0: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도미의 청포도 사랑,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 그리고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임순옥님, 박성호님, 그리고 윤상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제 마지막 사연이 되겠는데요.
1: 네.
0: 저희 프로그램에 그 애청자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동호회가 네. 있는데 홍보국장 역할을 하시는 최윤보님이 계세요. 저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고
1: 네. 예.
0: 얼마 전에 큰따님께서 최윤보님의 생신 축하 사연을 깜짝 그 사연으로 올리셨거든요.
1: 네,
0: 저희가
1: 맞아요.
0: 소개한 기억이
1: 네,
0: 있는데
1: 맞아요.
0: 최윤보님께서 또 편지로 그 가족들 몰래 사연을 올리셨어요.
1: 네.
0: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제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세월 따라 노래 따라와 함께입니다. 늘 본방사수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오는 7월 5일은 그러니까 내일이죠.
1: 네.
0: 저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아직도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뿡뿡 마누라의 칠순 생일과 온 가족의 웃음꽃인 사랑스러운 손녀의 두 돌이 같은 날이거든요. 경사네요.
1: 네.
0: 70년의 세월을 멋지게 걸어온 할머니와 이제 막 두 살이 되는 손녀가 같은 날 축하를 받게 되다니 이것도 참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철부지 남편이자 손녀 바보 할아버지인 제가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여보, 칠순 정말 축하하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예쁜 손녀야, 두돌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태어난 뒤 우리 가족의 웃음이 몇 배는 더 많아졌단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커다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사연 보냅니다. 두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도현아의 네. 사랑은 언제나
1: 우와,
0: 신청합니다.
1: 네.
0: 네, 멋지게 대미를 장식해 주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제가 오히려 또 감사를 드리네요. 네.
0: 저희 방송 중에서 또 도현아 네. 씨 같이 하는 이 토요일 네. 코너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최인보님께서.
1: 아, 근데 뭐 칠순 생일과 네. 또 두 돌, 그죠? 손녀의 두 돌.
0: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네요.
1: 네, 정말 네. 특별한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0: 겹경사날 네. 저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네.
0: 언제나 행복함이 가정에 늘 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도연아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나길 반복하죠. 때론 잔잔하게, 때론 거세게 오가면서 바다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바다는 아무 변화 없이 멈춰서 고인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만큼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로 가는가 싶으면 나아갈 순간이 머지않은 거죠. 분주했던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는 주말. 우릴 다시 힘있게 밀어줄 충전의 시간인 만큼 더욱 즐겁게 맞이해 볼까요? 심해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 첫 곡입니다.

류형선 작곡의 바다, 안은경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만나보신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 심해, 첫 곡 역시 심해의 신비로움과 넓은 바다의 풍경을 차례로 만나본 건데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주말, 충전의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높은 파도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뚝 서서 진퇴를 하지 않나니 자미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먼저 부끄러워하며 바르게 되어야지.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격자봉이었습니다. 격자봉은 전라남도 보길도에 있는 낙서제 뒤에 있습니다. 윤선도는 풍수지리에 밝아서 보길도에 은거했을 때도 격자봉에 올라 주변 행세를 살펴본 다음 낙서제 터를 잡았다고 해요. 거센 물결 사이에서 멈추거나 나아가지 않고 우뚝 솟아있는 격자봉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에선 이것을 자미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미란 북두성 북쪽의 자미원으로 흔히 왕이 머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자신부터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밀락 3장 손한별의 대금 연주입니다.

대금 선율이 넉넉한 여백을 전해줬는데요.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뜻을 지닌 궁중음악 여밀락 3장 손한별의 대금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와 관현악이 어우러진 제비 노정기 이성현의 소리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명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영춘에 나갈 적에 출행날을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거날 하루난 흥보 제비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차고 배고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 동해장 많구나 중용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논다 상익토 하익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남아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 동해장 많구나. 충룡봉을 올라가니 초작이 넘논다. 상 있고 하 있고

700리를 수원씩 깔아지네요. 압록강을 건너 의조를 다다라 영고타 통군저 구경하고 한남산 박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포산을 가발 한마곡의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여름광정 후!

성 분개하고 소봉 망월 때 솟았구나. 군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허해야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아,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소 7패 8패 1000패 배달이 애고개를 널른 넘어

제비 노정기, 봄을 알리는 제비의 이야기를 노래했는데요. 이성현의 소리와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비의 힘찬 날개짓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면 이제는 검은 고 여섯 줄이 들려주는 깊은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정대석 작곡 여섯 줄의 대화, 중앙 검은 고 합주단의 연주입니다.

여문구의 다채로운 음색을 담은 곡이었죠. 여섯 줄의 대화, 중앙 거문고 합주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미뇨엔 향토 미뇨와 통속 미뇨가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 사투리처럼 특징을 갖고 입에서 입으로 불린 미뇨가 향토 미뇨.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서 널리 유행시킨 미뇨가 통속 미뇨죠. 오늘은 통속 미뇨 가운데 배틀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향토 미뇨 배틀 노래를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꾼들이 굿거리 장단에 얹어 새롭게 부른 미뇨입니다. 사설은 이런 후렴구로 시작합니다. 에헤요 대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배틀의 수십만 진우나. 배틀가의 원곡인 배틀 노래는 배를 짜면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일의 고단함과 시집살이의 서름을 수십만 진다는 말로 반복합니다. 경기민요 배틀가 다음 사설입니다. 배틀을 놓게 옥 난간에다 배틀을 놓세 양덕 맹산의 중세포요 길주 명천의 세북포로다. 중세포 세북포는 모두 옷감 이름입니다. 또 젊은 비단은 생팔주 늙은 비단은 노방주라고 하는데요. 생팔주는 삼팔주로 오리 고운 중국 명주 노방주는 촉감이 가슬가슬해서 여름 옷감으로 쓰이는 중국산 명주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달가 달가 우지를 마라. 이 배짜기가 다 늦어간다. 이 배를 짜서 누구를 주나 바디칠 손 눈물이로다. 다디는 배틀을 구성하는 부속품으로 날씨를 정리하고 씨씨를 밀어넣어 천이 단단하게 짜이도록 하죠. 그럼 민요 배틀가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배틀가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곡은 김기범 작곡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김진아 25년 가야금, 검은고 김선아, 해금 김민아, 대금 박경민의 연주입니다.

김기범 작곡의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김진아 25현 가야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박경민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손을 펴지 않고 주목을 줄 순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휴식에 함께하는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해량의 연주와 노래로 뱃노래를 띄워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이런 말 많이들 하죠. 휴가나 여행 가서는 남자가 부엌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밥은 절대로 해먹지 말고 사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요. 놀러 가서도 늘 하던 사람이 밥을 하면은 그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일이 일상이라면 주말은 여행 같은 날이죠. 평소 먹기 어려웠던 음식도 좀 먹고 예쁘고 값비싼 그릇으로 기분도 좀 내보고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기분 좋은 호기를 좀 부려보면 어떨까요? 일요일엔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볼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가 일상이라면 일요일은 훌쩍 떠난 여행 같은 날입니다. 이전에 다시와는 다른 날로 살아보고 싶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일 없더라도 마음만큼은 가볍고 행복하게 기분 좋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행길 이야기했는데 최희선님께서는 일하는 중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재고조사 때문에 밤샘 일하고 있어요. 박상민의 지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최희선님께서는 늘 출근길에 함께 해주신다고 사연 보내셨는데 사연 보내신 이날은 밤샘 작업을 하고 계셨나봐요.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신청곡 준비하겠고요. 박현배님께서 정하신 가수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도 이어드리죠. 박상민의 지중해 그리고 최민수가 부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박상민의 지중해,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이 의미 없는 시간을 청하신 박현배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어머니 방의 낡은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단편소설처럼 남기셨어요.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상 좀 길어서요. 또 줄여서 전해드리면 글이 훼손될 것 같아서 온전히 소개는 못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읽어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현배님, 콩게시판에 하루에 두 번 듣고 주말에도 일하신다고 종종 글 올려주신 그분 맞으시죠? 글솜씨가 참 좋으신데요.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철수님께서 어니언스의 편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하철수님 듣고 계시나요?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또 전은주님께선 뱃따라기에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조심히 내려놓고 갑니다 하셨어요. 장마철에 들려주시든 맑은 날에 들려주시든 다른 분들 곡 다 배송해 주신 후에 시간 나면 들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전은주님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박경자님께선 곧 다가오는 소풍가 신엄마의 생신 꼭 이럴 때만 생각나네요. 현이와 덕이의 소녀와 가로등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다른 곡들도 청하셨는데 오늘은 이 곡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유현성님 새내기입니다. 2년 넘게 아침 6시부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원 가입하고 글을 씁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인근 둘레길을 걸으며 듣고 있는데 항상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삼포로 가는 길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유현성님 오늘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총하신 곡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맞죠? 이 노래 골라놨습니다. 자 그럼 하철수님의 신청곡부터 듣겠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방금 들으신 곡은 강은철의 산포로 가는 길이었고요. 그전엔 어니언스의 편지, 배따라기의 그대 작은 화분에 비가 내리네, 그리고 현이와 덕이 앨범 가운데 장덕의 목소리로 소녀와 가로등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진아님께서 죄송해요, 이런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지 오늘 알았네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서 들을게요. 좋은 곡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럼 저는 이승환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아님. 사연 보내신 지가 좀 됐는데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신청은 오늘 전해드리죠.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아, 이진아님 사연 고맙습니다. 양희열님께서는 노디, 갑자기 뇌리를 스쳐가는 노래가 있어 신청해보고 싶네요. 더운 여름에 노디를 비롯해 방송 관계자분들,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무한궤도에 여름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양열님 일단 덕담 감사드리고요. 노래도 아주 계절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하겠습니다. 또 신정희님께서는 문득 듣고 싶어요, 거북이의 빙고 라고 청해 주셨죠. 문득 듣고 싶은 그 노래 오늘 전해드리죠. 자, 그럼 먼저 이진아님의 신청곡부터 나갑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방금 들으신 곡은 신정희님께서 청하신 거북이의 빙고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형호님께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 성공해서 지금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이찬원의 시절 인연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곡 드라마 꼰대 인턴 OST죠. 김형호님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주인공 이야기로 알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청하셨나요? 김형호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해뒀습니다. 박미희님께서는 노디 복지관 학습권이 긴 방학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몇 년 전 엄마가 부여여행 때 연잎밥을 너무 맛나게 드셔서 한 번 더 모시고 갔다 오려고 날 잡아놨어요. 저 잘했죠? 하면서 나훈아의 친정엄마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박미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래까지 전해드리면 어머니께서 더욱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 됐죠? 이찬원의 시절인연, 이어서 나훈아가 부릅니다. 친정엄마.

김형우님께서 청하신 2000원의 시절인연, 박미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친정엄마에 이어서 박보경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장필순의 어느새까지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 하치와 TJ가 함께하는 남쪽 끝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부모로서도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야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데 허락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내색이라도 해야 부모도 고민해 볼 것이다. 어차피 부모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부모는 자식이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길 줄곧 기다렸을 수도 있다. 가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나 환경이 아닌 본인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기보다 노력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누군가를 탓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렇다고 이 청년이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곳곳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서는 그 단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선택적 가림막이 생기기도 한다. 이 청년의 경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 각자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림막을 치기도 하며 당사자는 그 가림막이 벗겨지는 상황을 극도로 회피한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진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비극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될 것이며 나중에는 진실을 돌아보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으려 한다. 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기만의 심리적 현실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진실의 눈덩이가 불어나기 전에 마주했다면 별것 아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은 자존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살펴보자.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당연히 알 수 없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땐 확실하게 말해야겠네.

0: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 소동 없이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떠올린다. 이러면 애초에 부모를 탓할 일이 없다.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을 약간 탓하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자책은 불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하다. 가수가 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진실의 눈덩이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약간의 고통스러운 진실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앞에 가림막을 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낮아 현실을 직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 가림막 뒤에 숨어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적 현실에서 살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점점 악순환에 빠질 테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부모 탓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일부는 이 청년의 그런 사고방식을 눈치챌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 삶이 악순환에 빠질수록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증거이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증명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만 보려고 들면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남을 탓할 구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와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실패한 후 누군가를 탓하는 쪽이 마음 편한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부모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그 대상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청년처럼 누군가를 탓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고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한때의 실수로 끝날 일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은 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하긴 이제 와서 바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과 역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과거로부터 밀려드는 진실의 눈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신만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가림막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저들끼리 편을 먹어서 내 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런다고 정말로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심리적 현실 안에서만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 무슨 말만 해도 부모가 면박을 주고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편히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부모의 육아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청년의 가정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에서 모든 마음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0: KBS 오디오 포... 어.
1: 최고의 클립
2: 때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칭찬을 남발해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머리가 좋다는 등 재능에 관한 칭찬이 과하면 아이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 부족이 들통날까봐 노력이나 도전을 요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면박과 칭찬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이 이처럼 다양하다면 애당초 자존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방식이 달라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에 더 주목하는 사고방식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남들과 환경의 영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자존감이라고 하면 왠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낮아졌을 것 같고,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느낌 때문에 어설프게 원인을 넘겨짚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막상 현실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어쩌면 상당 부분이 타고난 유전자의 장난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이 청년과 오래 교류하다 보면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패턴이나 심리적 현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앞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면서 생활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면도하거나 화장할 때 혹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때나 거울 속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내 모습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작 남들이 쉽게 보는 내 모습을 나만 보지 못하거나 내 진짜 모습을 남들이 더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누가 나를 이해 못해줘서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KBS

타인을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오해와 편견의 시작. 오래전 일이다. 오후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내게 처음 진료를 받는 분들이었다. 당시에는 첫 진료를 보기까지 보통 2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쌓인 아이 아버지의 궁금증도 다양했다. 나는 아이 아버지의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까지 한 후 상담을 마쳤다. 나로서는 별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진료였다. 그러고 나서 예약되어 있던 두어 가족을 더 상담한 뒤 다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밖 간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금 전 상담을 받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 꼭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끔 진료가 끝났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서 되돌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직접 발걸음을 돌려 문의할 때는 잠깐 진료실에 들어와 추가로 상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은 분이 전화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격 진료는 불법이기에 함부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곤란하거니와 연결하고 싶어도 대학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업의와 달리 진료와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보느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항시 응대가 어렵기도 하다. 만약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항의가 목적이라면 공식 민원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꽤 이례적이었지만 아이 어머니의 항의가 워낙 거셌기에 그 기세에 밀려 간호사분이 내게 통화를 부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진료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항의 요지는 이랬다.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몇 년을 대기했다가 이제야 진료실을 방문했는데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지 않고 성의 없이 상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항의는 길지 않았다. 그래서 짧고 굵은 비난을 성심껏 들어드리고 통화를 마쳤다. 다음 진료에 별 영향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님의 질문에 정말로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상담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질문에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길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래도 사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20년 넘게 진료해온 입장이었기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해도 어떤 이는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라고 느낀다. 어떤 이는 의사가 너무 젊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의사가 나이 들어서 싫다고 한다.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상담 시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어떤 이는 너무 짧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이는 그만큼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물론 상담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예약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 이분도 몇 년을 대기했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 아닌가. 이는 상담 시간에 대한 항의일까, 대기 기간에 대한 항의일까? 나로서는 대기 기간은 줄이고 상담 시간을 늘리면 좋겠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난 20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내려서인지 나는 항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담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턴 일기, 엄마의 첫 공부,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과 온라인

0: 제 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주도의 한 가옥에 감금돼 있던 네덜란드의 표착인들 중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었죠. 그때가 효종 제위 5년째인 1654년 양력으로 1월 초순이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해 온 지 5개월가량이나 지나도록 아직 중앙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차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네덜란드 선원들 중에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해 음력 2월 24일치 비변사 등록 기사를 보면 이날 편전회의에서 비로소 제주 표착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주상 전하, 신 우승지 이원진이 먼저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3: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
1: 비변사의 대신들의 어전회의에 앞서서 승진 이원진이 할 말이 있다면서 나서는데요. 이원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하멜 일행이 표류해 왔을 당시에 제주 목사로서 그들의 표류 경로를 비롯하여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조종에 보고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근무 연한이 만료되어서 후임 목사에게 인계하고 조종에 복귀하자 효종이 그를 승종원의 우승지로 임명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2: 전하, 신이 일찍이 제주에 표류해온 서양 사람들을 구제하여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께 주청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전하께서는 대신이 편전에 입시할 때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신 바 있사옵니다. 오늘 마침 비변사 대신들이 편전에 들었으니 전하께서는 대신들과 상의하여 계책을 마련하심이 마땅할 듯 하옵니다.
3: 그래. 멀리 서양 오랑캐 땅에 사는 사람들이 풍랑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비록 그들이 귀순해 온 것은 아닐지라도 마땅히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듣자하니 지금 제주도는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영상은 의견을 말해보라.
4: 예, 전하. 신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의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제주 관아가 보유한 곡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은 계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옵니다.
3: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4: 육지로 데리고 나와서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옵니다.
3: 그래, 과인의 생각도 그러하다. 일단 경성으로 인솔해 오도록 하라.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를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헌데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화물을 난파선에서 수습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 전하, 신 좌의정 김육이 아뢰옵니다. 그 난파선에서 수습한 화물을 비롯하여 그들 각자가 가지고 온 물품들은 그들을 태우고 나올 배편으로

0: 붙이도록 하면 될 것이옵니다. 배를 타고 상륙한 다음에 그들을 육로로 인솔해 오게 하되 경과하는 각 지방의 관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1: 그리하도록 조처하라.
2: 네덜란드 표차기를 일단 서울로 불러올린 다음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생계 방편을 마련해주자. 일단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당시 중앙조정의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3: 답답할 지경인데 일단은 이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를 않았고요. 그냥 쉬쉬 하면서 그냥 훈련도감에 있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청나라한테 항복한 이후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이 표류하다가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청나라의 도읍인 북경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 청나라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안으로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엮이면 싫어. 저 오랑캐들하고 엮으니까 그냥 눌러앉게 하는 거고.
2: 이미 전임 제주목사 이원진이 표착인 개개인을 조사하는 문정 절차를 거쳐서 그 정보를 조정에 보고했다고 했었죠. 그랬으면 그들이 가져온 무기도 신속하게 회수해서 연구하고 그들 중 화포기술자 등은 지체 없이 불러올려서 무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0: 36명의 표착인들이 감금돼 있었던 곳은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했던 주택이었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당시 제주목 관아에서는 36명의 표류인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외출 허가를 내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 탈출을 시도했던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5월 초에 어느 날, 그러니까 중앙조정에서 그들을 서울로 불러올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아직 제주 현지에 하달되기 전이었죠. 이번에는 그들이 실제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표류기의 필자인 하멜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1: 외출 허가를 받은 우리 선원 6명이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탈출을 시도했던 항해사 등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행은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걸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가다가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저기 좀 봐. 저기 떠 있는 배는 빈 배가 아니야. 틀림없이 저 위쪽 고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실어 왔을 것이야.
3: 우리가 만일 저 배를 훔쳐 타고 탈출하여서 일본으로 갈 수만 있다면.
4: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5: 그래. 한번 해보자.
4: 너는 당장 다시 숙소로 뛰어가서 황해 중에 우리가 먹을 빵하고 저 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새끼줄을 갖고 와. 빨리 뛰어가.
3: 알았어.
1: 이윽고 숙소로 달려갔던 선원이 각자가 먹을 빵 몇 조각과 밧줄로 사용한 새끼줄을 가져왔다. 그들은 각자 물 몇 모금씩을 나눠 마셨다.
4: 자, 밧줄을 배에 묶었으니 물가 쪽으로 잡아당기고 배가 모래톱에 닿거든 모두 올라타라고. 알았지? 서둘러!
1: 그때 주민들이 몰려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6: 아유, 저놈들 저거 지난번에 떠밀려온 서양 오랑 개들 아니오?
7: 아유, 우리 배를 훔쳐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네.
8: 내가 집에 가서 총을 가져오겠네.
1: 우리 선원들은 사정이 급해졌다. 배를 밀고 바다 쪽으로 나아갔는데 말뚝에 묶여있던 배의 밧줄을 풀기 위해서 해안에 남아있던 선원 한 명은 결국 배에 오르지 못하고 육지로 도망쳐 올라갔다.
3: 서둘러! 저기 주민 한 사람이 총을! 아이고, 화살총을 가지고 물가로 달려 내려오고 있어! 아이고, 빨리 돛을 달고 먼 바다로 달아나야 돼! 빨리 서둘러!
4: 아이, 뭐라고 있어! 함께 돛을 올려보자고! 빨리 줄을 당겨서!
3: 이제 돛을 올라갔다!
4: 뒤에 당겨서 저기 배 꽁무니에 묶도록 해!
8: 돌이나 넘어진다!
1: 결국 돛대를 고정하는 핀이 부러져서 돛과 돛대가 함께 물로 쓰러져 버렸다. 바닷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다른 배를 타고서 선원들을 뒤쫓아왔다. 선원들은 주민들이 타고 있던 배를 빼앗아 타려고 궁리를 해봤으나 그 배는 물이 들어차서 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해안으로 떠밀려오고 말았다. 해안가에는 어느새 군사들이 몰려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9: 저자들은 우리 백성의 배를 훔쳐타고 도망치려고 한 죄인들이다. 병사들은 모두 달려가서 저 서양 오랑캐들을 보박하라.
10: 예! 예!

0: 이렇게 해서 그들의 탈출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바닷가에서 훔친 배를 타고 제주 연안을 벗어나 큰 바다로 나아가는 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훔쳤던 배도 턱없이 작은 데다 준비된 식량도 없이 겨우 빵 몇 조각뿐이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탈출을 시도했겠죠. 참고로 당시 조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대형 관선이 경상좌도의 거제도나 부산포를 출발해서 현해탄을 건너 대마도로 가는 백길이라면 몰라도 제주도를 출발한 소형 어선이 수평선을 넘어 외양으로 나간 다음에 일본으로 항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윤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1: 수평선 안쪽을 내해라고 부르고 수평선 바깥을 이제 외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선왕조에서 그 어부들의 어로행위를 허용하는 범주가 내해까지였습니다. 외양으로 나가면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 섬이나 그 해안가의 지역에 봉수 있지 않습니까? 그 봉수꾼들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수평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나가면 처벌합니다. 법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게 기원이 명나라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명나라 대명률에 있는 거를 조선이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되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금이라 그래서 왜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섬에 사람이 살면 왜구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약탈을 하게 되니까 고려 말 명나라 건국되고 고려 멸망하는 그 시기에 공도 정책이라 그래서 섬을 싹 비우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 뒤에 회복하지 않은 채로 조선왕조는 해양 정책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0: 그 시기 조선에서는 어부들이 수평선 너머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해양을 통해 외국과 무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2: 병사들은 들으라. 도망치다 붙잡힌 저 소양 오랑캐 놈들에게 우리 목사 나리께서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모두 관아로 끌고 가라.
3: 예! 네!
4: 선원들은 제주 관아로 끌려갔다. 그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달린 무거운 널빤지가 채워졌다.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동료들도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이미 목사 앞으로 끌려 나와 있었다. 드디어 목사가 나와서 이것저것을 물었다.
5: 감히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온 너희 여섯 명의 죄인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사전에 누구누구와 탈출을 모의하였느냐? 필시 저기 끌려와 있는 다른 선원들하고도 미리 모의하여 내통을 해쓰렸다.
6: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우리 여섯 명만 미리 모의하여 도망을 쳤던 것이오.
4: 선원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절대 알리지 않고 행동했음을 극구 변명하였다.
5: 그래, 좋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이 배를 타고 해안을 벗어났다고 치자. 그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으로 나선 것이냐?
7: 우리는 일단 이 섬을 벗어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오.
5: 그래, 요행이 잡히지 않고 먼 바다로 나섰다고 치자. 그런데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는 작은 배를 타고서 빵 부스러기 몇 개 외에는 식량도 준비하지 않은 채 과연 일본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냐?
6: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좁은 집에 갇혀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치다가 빨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
5: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봤나? 여봐라, 저 여섯 놈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그런 다음에 저놈들 각자를 형틀에다 묶어라.
4: 이어서 이어서 목사는 이렇게 명하였다.
5: 형졸들은 뭘 하느냐? 그만 치라는 명이 있을 때까지 처자들의 엉덩이에 곤장을 쳐라.
4: 형졸들은 납작하고 기다란 막대기로 선원들의 엉덩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선원들이 비명을 내질렀다. 제주 목사는 25대를 쳤을 때에야 그만 치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한 달가량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선원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0: 하멜은 표류기에서 탈출 사건의 기사 뒷부분에 제주도에 대하여 나름으로 파악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4: 그 섬은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하며 조선 본토의 남쪽 끝에서 남쪽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섬의 북쪽에는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만이 있고 배들은 거기서 본토로 향한다. 이곳은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위험하다. 보이지 않는 암초 때문에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곳을 향하다가 만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결국 일본 쪽으로 표류하게 된다. 이 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비옥하여서 가축을 기르기에 알맞으며 말과 소가 풍부하다. 섬에는 나무가 무성한 높은 산이 있으며
0: 하멜은 표류기에서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7세기 중엽인 그 시기에 제주도의 위도상의 위치를 33도 32분이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놀랍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3편 도망치다 붙잡혀 곤장을 맞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고구려가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겠느냐?
1: 춘총께서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내 말에 말벌굽이 평양성은 물론 사비성을 유신!
2: 춘차! 크로스!
3: 이름은 물론 출생연도마저 불명확한 미스터리한 인물 연개소문.
4: 연개소문이 아버지 연태조의 관직을 물려받아 망민지가 된다는 얘긴데.
5: 아니, 작전이라니요? 무슨 작전이요?

와이파 한국인 206번째 풍월주 김유신 42번째

0: 다음 날 말쑥한 헤어스타일과 검은 정장으로 이미지를 변신한 연계 소문은 웬일이래? 슬픈 동화 프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파트라쉬의 견주 네로와 같은?
1: 파트라쉬요? 아니야, 더 슬프게. 파트라쉬요? 좀 더 슬프게. 파트라쉬요?
0: 순진무구의 애처로움을 더한 얼굴로.
2: 예.
0: 제일 먼저 대신 이를 찾아간다.
3: 안녕하세요.
2: 아이고.
3: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인 연개소문 인사드립니다.
2: 이 뭐야? 왜 이래?
3: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2: 그런데
3: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으면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정말 성실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2: 그래,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3: 반드시 좋은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2: 뭐야, 이거 왜 이래?
3: 디카페인 피로 회복제라고 새로 출시된 건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산삼 들어간 거예요. 인삼, 장내삼 그런 거 말고 산삼입니다.
2: 아이고 그래?
3: 저 다음에 뵐 땐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 그래. 아이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이거 아이고 짠해서 이거 어떡해. 아이고 참.
0: 대신 일의 집무실을 나와서 바로 옆에 딸린 대신 이의 집무실을 노크하는 연기 소문.
2: 앉아.
3: 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습니다.
2: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왜 나를?
3: 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요.

0: 주던 막걸리 한 잔.
1: 더 이상 아버지랑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2: 이 막걸리 그까지 뭐 내가 사줄게. 내가 너 안주 뭐 좋아하냐? 응? 빈대떡
1: 페퍼로니 피자요.
3: 왜 이래? 어? 참 네로의 얼굴로 변신한 연기의 소문은 그렇게 대신들의 집무실을 순회한다. 참 급기야는 영유왕 앞에 서게 되는 연기의 소문.

0: 문.
1: 그게 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2: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고구려에 꼭 필요한 평화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3: 아, 저 그 애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4: 응?
3: 그 아비를 잃고 자식은 철이 든다 뭐 그런 말도.
2: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저의 인성이나 성품이 문제가 되면 그땐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3: 응? 일단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하.
4: 안 준다고 그냥 핏대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0: 자,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2: 나라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전하.
0: 결국.
4: 그럼 저 청소년 그 연개소문에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0: 목적을 달성하는 연개소문.

0: 실직의 위기에서 벗어난 연계 소문은 자 아버지의 관직을 상속받자 제일 먼저. 아버지 휘하의 장수들은 물론 자신을 따르던 조직원들을 집합시킨다. 그 다음
1: 좌회 앞으로 가! 제자리 서지 말고 뒤로 돌지 말고 좌회 앞으로 가지 말고 제자리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앉아 대가리 푼다!
0: 총알 사이로 달리기, 인간 다리 되기, 낙하산 없는 공중 낙하 등
1: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얻으려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0: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한 혹독한 군사 훈련에 전념한다.
2: 에? 아니 그 연개소문 그 어린 것이 말이냐?
3: 아이고 대체 왜 그러지?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4: 요즘 애들은 전쟁인지 게임인지 분간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3: 아유, 진짜 문제는 연계 소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 아파. 아니, 그저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 애송이들이 그
0: 태자 시절 장안성의 방어사령관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며 을지문덕과 함께 전쟁용으로 추앙받았던 영유왕.
2: 나도 한때는 주먹 좀 날렸던 사람이야.
0: 그러나 전쟁용으로서 평화주의자로 대변신한 영유왕은 20년이 넘도록 큰 전쟁 없이 나라를 통치했덩.
2: 그나저나 우리가 군사 훈련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당나라 귀에 들어가면은 야, 전쟁이야 전쟁.

0: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1: 군사훈련에 이어 팀워크를 위한 뒤풀이가 이어지고
0: 우리 고구려는 수나라 113만의 대군을 물리친 세계 최강국이다!
2: 그려! 그려!
1: 고구려 용사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연개소문과 그 추종자들. 그러나
3: 대왕께서는 더 이상
4: 태자 시절의 대왕이
3: 아니십니다.
4: 을지문덕 장군과 연합해
3: 전략적으로 적군을 소탕하며
4: 장안성을 사수했다니
3: 고구려의 전쟁 영웅 고건무.
5: 고건 뭐냐고요? 고건무란 영유왕 태자 시절의 이름이다.
6: 아니 말이야, 응? 그 나이가 들면 도대체 왜 겁이 많아지는 걸까?
3: 설마 우리 고구려 용사의
4: 용맹함을 믿지 못하시고 우리 고구려가 당나라에
3: 똘마니가 되었다고 비웃는
4: 오랑캐들도 있습니다.

0: 아무리 봐도 전하의 곁에서 전하의 오감을 차단하고 있는 저 간신배들이 문제야.
1: 이러다 나라가 통째로
2: 당나라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1: 두렵습니다.
0: 막아야지. 우린 세계 최강의 용사들이다.
1: 용사들입니다.

0: 아니십니다.
1: 전하의 오감을 차단하고 있는 저 간신배들이 문제야.
2: 아무래도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
3: 근데 그 무조건 옷을 벗겼다가는 민심하고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4: 이 연계 소문은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다 이 말입니다.
2: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냥 펑!
3: 아이고 어리다고 동정표를 줬던 게 문제야 그냥.
4: 동정표가 가장 무섭다고 하더니 발등을 찢게 생겼습니다.
2: 아이 그 발등이라면 차라리 고맙긴 하지. 만약 그게 심장이야.
4: 급한대로 연계 소문을 중앙 무대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우선입니다.
3: 아니 떨어뜨려 놓다니 그 갑자기 어디로?

0: 아저씨 불러만 쓰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한 목소리로?
1: 천리장성이요.
0: 어? 당나라가 천리장성을?
1: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장군께서 천리장성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0: 갑자기? 내가 왜?
2: 뜬금없이 천리장성으로 발령을 받는 연계 서문. 고구려는 당나라 태종이 세계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자 한 손은 평화를 위해서 당나라와 악수를 하고 다른 한 손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당나라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서부전선 천리길에 장성을 건축하는 중이었어. 역시 영유왕은
0: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천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와?
1: 왠지 물빼 차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연계소문의 아버지 연태전은 동부대인으로 고구려 동쪽 지역을 통솔하던 관리였다. 즉 동부지역의 부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던 연씨 가문.
1: 그런데 갑자기 천리장성 현장에 있는 서부, 에? 이스트, 에? 서부로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0: 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 수작이군.
1: 공사현장 감독으로는 못 간다고 하십시오 장군. 저스트 고!
0: 내가 못 간다고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지. 나를 쫓아내려는 자들에겐 그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을 거 아니냐.
1: 천리장성으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고고씽!

0: 우리 집은 오그려의 기사 대한민국 구리씨
1: 좋겠어?
2: 왜 저러는 거야? 김자연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와 관련 있는 명소인 솔매 성지를 찾아가 볼 텐데요. 솔매 성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류의 인문학 시간에는 성우 배주원 씨가 수고를 해줬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성우 정다연입니다. 오늘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김대건 신부는 205년 전인 1821년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는데요. 1791년의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1866년의 병인 박해까지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중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바로 이 시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2: 그럼 김대건 신부는 어떻게 천주교 사제가 될 수 있었나요?
1: 네,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도 신앙을 지킨 소년 김대건은 15살 때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와 중국 상해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1845년 8월 17일에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2: 천주교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네, 안타깝게도 김대건 신부의 활동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조선에 입국해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백령도 인근에서 관군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진 고문을 당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한강변인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2: 그럼 순교를 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1: 네, 당시 조정에서는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한강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천주교 신자인 이민식에 의해서 겨우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당시 17살이었던 이민식은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경기도 안성으로 몰래 옮겼는데요. 당시 세남터에서 안성까지 걸어가는 데는 밤길로만 닷새가 걸렸다고 합니다.
2: 자, 그럼 김대건 신부와 관련이 있는 솔매 성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1: 네, 충청남도 당진시 우광면에 있는 솔매 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한 성지인데요. 이후 솔매 성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순례자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 솔매 성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솔매 성지 정문을 지나면 왼쪽에 야외 예배당인 솔매 아레나가 있고요. 솔매 아레나 근처에는 지난 2004년에 복원한 김대건 신부 생가가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이 집에서 7살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 생가 옆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는 김대건 신부 동상과 기념비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오늘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성우 정다연 씨와 함께 했는데요. 김대건 신부와 솔매 성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심근경색과 함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가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모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혈관의 막힘 정도가 다른 걸까요? 나타나는 증상에서도 분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죠. 결핵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무한궤도의 비를 맞은 천사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 혈관에 동맥 경화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 협심증입니다. 심장 질환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관상 동맥인데요. 협심증은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협심증을 얘기하기 전에 관상 동맥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상 동맥이라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거죠?
1: 이제 동맥 이름이 이제 조금 이상한데 관상 동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그 이 심장에 우리 심장은 어머니 이 뱃속에서 생명이 생길 때부터 이 세상을 뛸 때까지 이제 뛸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은 혈액이 잘 가야 되고 거기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근육에 이런 좋은 피를 주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휘발유가 안 가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털털 거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병으로 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심근경색증이라는 병명을 붙이기도 하지요.
0: 네. 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하는 건데요. 관상 동맥 혈관이 굵은가요? 혈관이 몇 개인지도 궁금한데요.
1: 그 심장을 그러니까 심장이 동그란 그 약간 길쭉한 큰 고구마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둘러싸고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운데 게 제일 큰데 그 혈관의 입구는 한 4.5mm 좀 큰 분들은 5mm인데 그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바로 3.5mm, 3mm, 대개 2.5mm에서 네. 평균 보면은 우리 논문 보면은 한 2.75mm 정도 된다. 그러니까 2.75mm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작게 보이지만 거기서 또 이제 혈관이 과지를 치고 나가서 그 많은 근육과 판막 등지에다가 혈액과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네.
0: 자, 관상 동맥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이게 그 이 관상 동맥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꼭 왕관 같이 생겼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우리가 왕관 같이 생겼다. 왕관을 머리에 탁 씌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뭐 왕관만큼 더 중요한 혈관이죠. 우리 몸에서. 네네.
0: 그러니까 혈관 세 개가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생겼군요. 그럼 동맥 경화증은 뭔가요?
1: 그러니까 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경화. 우리 경화 그러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혈관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에 뭐 콜레스테롤도 끼고 어떤 이물질들이 자꾸 끼어서 점점점 좁아지면서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석회, 칼슘까지 끼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혈류에 지장을 주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상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동맥경화증은 심장에만 오는 건 아니고 뇌에도 오고 뇌에 오면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가고 팔 다리에 와서 이제 다리가

0: 보면은 나중에 다리가 이제 까맣게 젖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1: 네. 동맥혈관에 이물질이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게 동맥경화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동맥경화증은 왜 생기나요?
0: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혈압, 그다음에 당뇨,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그 비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면은 더 빨리 급속하게 나빠지는데
1: 네.
0: 사실은 유전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네네.
1: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또 유전까지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체질이 있던 분들이 여기에 살이 찌고 또 담배를 많이 피시고 네. 운동을 안 하시고 하면은 혈관이 빨리 더 좁아지고 막혀서 이렇게 협심증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콜레스테롤 외에도 굉장히 외롭고 조금 이게 아니면 또 분노가 많거나 뭐 누구를 막 굉장히 미워하는 적대감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온다 그래요. 왜냐면은 굉장히 외롭게 되면은 그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1: 아.
0: 네, 그래서 염증들이 혈관벽을 자꾸 긁어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물질들이 끼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런 협심증이 심한 분들을 심리분석까지 같이 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심장 질환 중에서 협심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은 휘발유 관이 어떤 원인이든 좁아져서 이제 이 차가 빨리 갈 때는 엔진이 빨리 돌고 휘발유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아무리 밖에서 휘발유를 많이 공급을 해도 중간에 딱 끊기기 때문에 엔진이 털털거리게 돼요. 이 털털거리는 거가 우리한테는 흉통이나 통증이나 아니면 호흡 곤란으로 나타나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그 돌아가신 사망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심근경색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근경색증의 전 단계가 협심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1: 그럼 협심증 진단을 받는다는 건 이미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걸로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협심증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은 심장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뇌나 이제 경동맥 그런 혈관에도 같이 오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건강검진 하실 때 경동맥 초음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목에 그 만져지는 동맥이 뿔뚝뿔뚝 있잖아요. 검사도 쉽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가 깨끗하고 그러면은 자기 심장 혈관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동맥에 뭐가 많이 끼어 있고서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내 심장 혈관에도 이런 동맥경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지요.
1: 협심증이 있으면 뭐 흉통, 통증,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협심증은 특히 가슴 한가운데로 통증이 심할 때 의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럼 심근경색과 비교할 때 증상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심근경색은 혈관이 100%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맥경화가 좀 있던 게 막 화를 내다가 툭 터져서 피턱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점점점 30%, 50%, 80%, 90% 했다 막히는 분도 있는데 원인이 뭐든가 간에 심근경색은 100% 막혀 있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도 안 간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요. 쉬어도. 그러니까 15분 이상 가면은 이거는 막혔구나. 아주 위험한 상태죠. 바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협심증은 좁아져만 있기 때문에 차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면 휘발유가 조금만 나도 되니까 통증이랑 숨지 않게 되게 가라앉으세요. 환자분들이 다 아세요. 제가 천천히 갈 때는 편안한데 건널목 신호가 바뀌어서 뛰어가면 답답하고 그러다가 등산 갈 때 평지는 괜찮은데 좀 높은 데나 계단을 빨리 가면 아프고 답답해요. 그러면 이건 협심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쉴 때는 통증이 없는데 움직이거나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만 돼도 좀 전에 말씀드린 혈관이 100%

0: 관심도 나고 여러 물질들이 또 이 세포가 구도조져 나오는 여러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죽상경화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동맥경화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혈관에 뭐가 저기 자꾸 끼어서 좁아졌는데 그 안에 물질들은 좀 죽같이 누글누글하고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죽상경화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1: 네. 그러니까 끈끈하고 기름진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죽상경화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라면서요.
0: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나 보는 검사가 여러 가지 요즘은 CT로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네. 초음파나 여러 가지 아는데 70%까지 좁아지지 않았을 때는 증상이 없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라톤 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한 40% 50% 좁아졌는데 네. 막 그 등산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무리하게 마라톤을 좀 한 10km만 뛸 거를 뭐 30km, 40km 뛰다가 그 동맥경화가 톡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 큰일 났구나 해서 피떡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피가 뭉쳐서 이 혈관이 100% 막히는 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견놀목 뛰어갈 때 가슴이 답답하다는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 대개 한 65% 내지 70%가 좁아져 있으세요. 그때 발견하면 치료가 쉽게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한 30%, 40% 좁아져 있는 젊은이들이 20, 30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담배를 한갑 피던 사람이 새벽을 피거나 특히 이제 부도 같은 나기식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굉장히 많을 때 그런 조금 좁아져 있던 것들이 이 염증이 생기면서 툭 터져버리는 게 이제 돌연사로 넘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통증이 차라리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도 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30, 40% 막혀있는 분들이 오히려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빨리 갈 때 아프다. 그러면 내가 저 정도 60% 이상은 막혔구나. 그때 빨리 병원 가시면 여러 가지 약도 쓰고 필요하면은 이제 스탠트 시술 간단히 해서 완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협심증이 이제 혈관의 몇 퍼센트를 막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증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협심증일 수 있는 거네요.
0: 그럼요. 특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신경이 이제 당뇨 때문에 마비가 돼서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시다가도 벗겨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심장에서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관이 70, 80% 막혀 있는데 빨리 걸어가시는데 심장에서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경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 통증을 뇌로 보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막혀있다 그러는데 뭐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설악산을 가면 안 될 걸 무리하게 가시다가 이제 심장마비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럴 때는 증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통증은 없는 대신에 숨이 찬 분들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무서운 상태죠.
1: 그러네요. 흉통이 없어도 협심증일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가슴 한가운데로 극심한 통증이 생길 때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0: 이게 1분에서 5분 사이거든요.
1: 네.
0: 이제 저기 빨리 걸어가다가 답답하면은 다들 그냥 다 쉬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가슴이. 그래서 대개는 1분에서 5분 사이, 되게 2, 3분이면 다 통증이 가라앉는데, 이런 통증이 예전에는 쉬면 가라앉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안 가라앉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세수하는데 자꾸 아프다. 그때는 굉장히 병이 갑자기 빨리 진행된 경우 때문에, 일단 응급실이나 빨리 심장내과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가슴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혈관 위치에 따라서는 이 목이 조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아침에 특히 아침에 이제 혈관들이 다 예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양쪽 목이 조인다. 꼭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한 3분의 1이나 한 40% 환자에서는 배가 아픈 분이 있어요.

0: 뛰어갈 때는 저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소화기 내과 가시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저 우리 여기 병원에서 그런 젊은이가 있는데 소화기 내과 선생님 이상하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봤더니 혈관이 90%가 막혀서 바로 스탠트하고 잘 되셨죠. 그래서 같은 이상한 통증이나 기분 나쁜 게 이 목에서부터 배꼽 사이에 자꾸 움직일 때 나타나면은 나 이거 혈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목이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되게 남자분들은 뭐 조금 심하게 통증이 올 때는 막 코끼리가 누르는 것 같다,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다, 막 목기로 찍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2, 3분 되면 좀 좋아지시는데 여성분들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님들은 표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잘 속아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기운이 없고 매시껍다. 그리고 아우 자꾸 눕고 싶어요. 무기력해지고 식사를 하려도 아우 만사가 귀찮고 조금만 움직이면 아우 나 들어눕고 싶어. 이렇게 협심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특히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평소에 없던 피곤함이나 메스꺼움이나 그 이 무기력을 호소하시면은 협심증을 꼭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뭐 이제 문구가 교과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1: 네. 잘 구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나이트로그리센이라고 조그만 알약을 한 10알씩 주세요. 근데 이 약은 햇볕을 쬐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색병에 넣어드리는데 약은 굉장히 싸거든요. 한 알에 10번밖에 안 되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저는 요 반은 집에 놔두고 반은 꼭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통증이 오시면 쉬어서 그 하나를 꺼내서 물 필요 없고 혀 밑에 딱 넣으면은 넣는 순간 약이 녹으면서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 통증이 오던 게 바로 사라지고 근데 이게 이제 심장 혈관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혈관도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약 쓸 때는 서서 계시지 말고 조금 앉아 계시거나 좀 기대서 계시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면 쓰러지시거든요. 네. 그다음 그런 약을 갖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약을 해서 주치 선생님하고 제가 요즘에 이런 발작이 자주 나고 이 약을 자주 쓰게 됩니다 하면은 약을 바꾸시든지 검사를 해서 그럼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뭐 수술 방법이나 스탠드 시술을 고려하거나 이런 지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니트로글리세린이 좁아진 관상 동맥을 넓혀주는 건데요. 그렇게 약을 복용을 하면 금방 괜찮아지나요?
0: 대개 30초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세요. 근데 거꾸로 이 약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가야 3, 4번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쉬면은 좋아지시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을 뭐 한 달에 한 번 쓰던 분이 2주에 한번 쓰고 2주에 한번 쓰게 되면은 뭔가 안에 점점 더 좁아지거나 혈관이 나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 나이트로그리세린은 이제 급할 때만 쓰는 약인데 매일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 약인데 콜레스테롤이 안 높더라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고 나면은 재발도 줄어들고 이 좁아진 부위도 다시 좀 넓어질 수 있으세요. 한 30%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처방해주는 아스피린도 드시고 또 혈관 확장제를 옛날에는 뭐 여러 번 드셨는데 요즘 한 알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혈관에 넘어진 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협심증을 약으로 치료할 건지 스탠트를 할 건지는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꽤 한국에 많고 일본에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동맥 경화가 없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나이트로그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면 좋아지는 그런 협심증이 있어요. 이거는 경련성 협심증,
1: 네.
0: 이형 협심증이라는데 혈관이 이제 근육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 혈관이 종아리 지나듯이 쥐가 나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1: 아.
0: 그것도 보면은 피가 안 가는데 그 쥐가 경련이 안 풀리면은 네. 사람 사망하죠.
1: 네.
0: 이때는 스텐트 넣는 게 아니라 약으로 되는데 반드시 약을 잘 드셔야 되고 이 나이트로그레센 그거를 갖고 내셔야 되는데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미국은 좀 적고
1: 네.
0: 한국, 일본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0: 네, 그래서 이제 70% 이상 좁아져 있고 약에 잘 듣지 않으시면은
1: 네.
0: 거의 다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텐트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평생 재발률이 5% 이내예요.
1: 네.
0: 대개는 1% 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약만 잘 드시면은
1: 네.
0: 아주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너무 여러 개가 여러 군데 아까 세 개라 그랬는데 세 개의 구석구석구석이 좁아져 있고 특히 석회 칼슘이 많이 깔린 경우에 있는 거는 스텐트를 너무 많이 넣어야 되고 또 스텐트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때는 입원해서 수술을 하십니다.
1: 네.
0: 예전에는 전신 마취하고 다 이게 가슴 뼈를 열고 했는데
1: 네.
0: 요새는 한 5, 6cm 딱 재고 심장을 그렇게 뛰게 하면서 하는 특수한 그런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1: 네.
0: 그 환자분은 한 잔 푹 주무시면은 좋아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주치의사님이 결정을 하실 텐데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더 나빠지기 전에
1: 네.
0: 신근경색 오시기 전에 스텐트 시술도 하고
1: 네.
0: 필요하면은 수술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또 그렇게 치료를 해도 늘 신경 쓰고 살펴야 하는 위험 신호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정말 잘 드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특히 콜레스테롤 약 반드시 드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끔 두세 달에 한번 아픈 건 괜찮은데 통증 빈도가 늘어날 때는 또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제일 응급 상황은 옛날에는 걸을 때만 답답하고 아팠는데 요 며칠 새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특히 새벽에 많이 아프다 할 때는 급하면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철의 동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기 중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결핵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뭐 우리나라 잘 못 살 때는 결핵이 무척 흔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이후에 검사도 좀 많이 하고 치료가 좀 많이 발전하면서 발생률 자체가 좀 기적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 중에서 2위니까 네. 아직은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0: 결핵이 흔히 후진국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생률이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 결핵균이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폐결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이제 떨어질 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폐결핵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못 살 때 1950년대나 60년대 영양도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이미 결핵에 걸렸던 그런 이제 잠복결핵 상태인 환자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된다. 근데 이런 이 환자들이 잠복결핵 상태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게 폐결핵으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발병률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0: 사망률로 볼 때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많다면서요?
1: 뭐 2013년 통계에 보면은 한 해 동안에 35만 명 정도 돌아가셨는데요. 그 중에 1,300명 정도가 결핵 사망자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인구 10만 명당 보면 2.6명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전체 사망률에서는 14위 정도. 감염 질환 중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근데 뭐 옛날에나 결핵이 있었지 요즘도 있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네요. 잠복결핵 환자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결핵균이 문제인 건데 공기 중 감염이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많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1970년대까지는 폐렴이나 결핵이 사망률 1위였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폐렴, 폐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게 퍼지거든요. 공기 중에 배출이 되는 그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된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전파가 되었다면 이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된 상태에서 나중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폐결핵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당장 전염이 돼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공기 중 감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공기 중 감염이 문제인 건데요. 그런데요. 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에게나 결핵이 발병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병원균의 이제 전염력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홍역, 수두, 백일회 같은 애들은 감염률이 엄청 높습니다. 한 명이 생기면 10명 감염시키거든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연구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명에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까지 전염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결핵 환자랑 접촉을 해도 실제로 감염되는 확률은 한 30%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냐, 생활 환경이라든지 개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감염균에 노출이 돼도 이걸 이제 감염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두 다 결핵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면역력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네요.
1: 맞습니다. 개인 면역이 중요한 이유가 결핵균에 노출이 되어도 면역체계에 의해서 이 균이 완전히 사멸되면 감염 자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몸에 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면역체계가 이 결핵균을 계속 억제해버리면 폐결핵 같은 질병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잠복된 상태만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면역 자체가 감염을 막고 발생을 막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결핵균은 어디나 자리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 폐결핵을 떠올리긴 하는데요.
1: 뭐 결핵하면 폐결핵 먼저 떠올리시긴 하죠. 왜냐하면 뭐 기침하다가 이제 피 토하는 장면이 TV에서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폐결핵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폐결핵이 가장 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폐 이외 부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뭐 경우들이 있고요. 폐외결핵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 뭐 흉막 아니면 임파선, 복부, 뼈, 관절 뭐 다양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머리카락이랑 손톱발도 빼고는 다 생길 수 있다. 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중에서 특히 폐결핵이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
1: 이 결핵균이 산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결핵 자체가 뭐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우선 들어오게 되고 네. 그 중에서 또 장기 중에 가장 산소가 많은 곳이 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핵균 자체를 호기성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다. 폐 중에서도 네.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폐 위에 상부거든요. 거기에 자리 잡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결핵 중에서 가장 흔하다 이렇게 좀 알려진 겁니다.
0: 네. 폐외 결핵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뭐 결핵이 호흡기 질환인 것도 맞지만 결핵균이 여러 장기로 퍼질 수 있어서 전신 질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1: 전체 결핵의 80% 정도가 폐결핵이 맞고요. 네.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폐외결핵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나 아니면 손톱발도 빼고는 다 생길 수 있는 게 결핵이기 때문에 전신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폐결핵이 흉막, 폐를 싸는 흉막이나 림프절 결핵, 그게 이제 가장 흔한 폐결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우리가 결핵을 얘기할 때 활동성 결핵, 또 잠복 결핵으로도 구분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다고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이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를 틈타서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증식하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를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전염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활동성의 폐결핵 상태여야 하고요.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돼 있는데 균은 있지만 면역 때문에 증식이 억제되고 당연히 이제 타인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몰라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에 결핵을 앓고 나서 치료가 됐거나 자연스럽게 치유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인 비활동성 결핵도 있습니다.
0: 결핵균에 감염됐을 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1: 결국에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평생에 걸쳐서 이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은

0: 대략 10%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복결핵의 한 50% 정도는 감염이 되고 난 직후에 한 1, 2년 이내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을 하고 남은 이제 50% 정도가 면역이 이제 저하되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전염성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잠복결핵 상태로 남는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0: 잠복결핵은 전염을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 이게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100%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잠복결핵 상태에서 그냥 유지만 되면 좋겠지만 이게 폐결핵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 6개월간의 치료 과정이나 약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잠복결핵 상태에서 폐결핵 진행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면역력이 강조가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뭐 이미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잠복된 결핵균이 있어도 폐결핵으로 진행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식하지 않도록 내가 면역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만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더 위험이 높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지속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면역을 떨어뜨려서 폐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알려진 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폐결핵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이 저하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뭐 암이라든지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 중이나 아니면은 그 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떨어져 있고 면역 억제제를 치료받는 분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결핍 상태가 있다고 하면 폐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도 결국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폐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아서 스트레스나 피로 관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 결핵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이라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0: 폐결핵이라고 하면 뭐 기침이나 가래가 오래 지속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아무래도 이 감기랑 비슷합니다.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감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감기 아니야? 라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러면은 감기가 아닌 혹시 결핵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가래에 피가 좀 섞여져서 나온다. 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밤에는 좀 식은땀이 나고 미열이 좀 계속되고 입맛도 없고 체중이 좀 빠지면서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결핵을 의심해보고서 흉부 영상검사를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감기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결핵 진단은 어떤 계기로 확인이 되나요?
0: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기가 잘 안 낫는다고 해서 오래 간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있으면 이거 감기가 아닌 결핵이나 폐렴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흉부 영상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흉부 영상검사에서 결핵이 최종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고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뭐 잘 안 먹는 것도 있고요. 폐결핵균이랑 뭐 싸우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좀 작동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좀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폐결핵이라고 해서 기침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침 가래는 없고 그냥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 중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폐결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결핵에 감염되고 활동성 결핵이 되면 일단 격리가 필요할까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0: 이 활동성 폐결핵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전염력이 있는 환자는 결핵 치료를 시작을 해서 전염력이 소실이 되는 2주 정도는 격리를 하거나 집에서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1: 네.
0: 진단 받고서 앞으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2주 이상 약을 잘 쓰면 전염력은 99%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만 잘 끝나고 나면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결핵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결핵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치료 기간이지 않을까요? 꽤 오래 약을 복용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도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결핵이 참 어려운 질병인 이유가 이게 치료의 약제도 많고
1: 네.
0: 그리고 부작용도 심하고 치료의 기간이 좀 길다는 거거든요.
1: 네.
0: 결핵균은 돌연변이를 또 일으켜가지고 약의 내성을 갖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그런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약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6개월 이상 복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1: 일단 균이 제거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항결핵제를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도 부작용의 위험은 없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여러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먼저 뭐 이소니아지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뭐 간독성이나 손발이 좀 저리다, 피부 발진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고요. 리판핀도 많이 쓰는데 우리 몸에 이제 체액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소변이 노랗게 나오고요.
1: 네.
0: 위장장애라든지 간염,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피라지나마이드라는 약은 관절통, 위장장애, 안면 홍조, 그리고 에탄부톤이라는 약은 시신경 염증 같은 걸 잘 생기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치료 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0: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1: 예.
0: 뭐 위장장애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이다. 그럼 이제 뭐 약물 복용하는 식사 시간을 좀 조절하거나 위장약을 좀 추가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좀 가렵다, 관절통이 있다. 이 정도는 증상 조절하는 약을 병행해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0: 뭐 소변이 붉어지는 거는 보기에는 좀 놀랍기는 하지만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다만 이제 약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심한 피로라든지 식욕 부진, 구역질, 황달같이 간독성이 의심이 되거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치의랑 상의해서 약물을 바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랑 상의해서 중단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6개월 이상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서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내성의 위험이 있는 거죠.
0: 결핵 치료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여러 약물에 내성균이 발생하는 건데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은 다재내성균 때문에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치료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데 이거를 약을 사용하다 보면 한 1, 2주면 기침간에 열나는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거 좀 열심히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드시는 경우. 다재내성 결핵이 생기면 2차 치료제 약제도 제한이 되고 치료의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위험성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안 되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6개월만 꼭 참고 약 잘 드시면 된다.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니 약 잘 드시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고요.
0: 네.
1: 치료가 끝나도 흉부 X선 사진상에서는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남는 건가요?
0: 맞습니다. 대부분의 폐렴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반면에 결핵은 치료가 돼도 폐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를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결핵균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결과가 이제 남는 거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완치가 다 되었다고 해도 재발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치료 후에 1, 2년 이내에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치되었어도 정기적인 검진과 면역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핵균의 감염과 전염성 또 치료에

0: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SG 워너비의 랄랄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